0: additional values for processed fish products. Considering the growing number of consumers who prefer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the firm is focused on reducing the hassle of cooking. And it has produced seafood home meal replacements, which have maintained the original tastes and textures of fish.
1: 저희 락피쉬는 부산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에 위치한 수산물 전문 가공 유통기업으로 고등어를 전문적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물을 손질해서 납품하는 단순 수산물 가공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고 맛있게 생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한 식품 기업으로 방향을 옮겨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premium seafood, including fille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as well as hamburger steaks, which are filled with fish fillet. Targeting different consumer bases, the company has provided fish products in various combinations. It has offered a wide range of options, including small and large size packages.
2: 생선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가시나 비린향, 조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이들이나 젊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락피쉬 제품은 좋은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친숙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답을 함박스테이크에서 찾았습니다. 고삼 함박은 고등어와 삼치의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은 그대로 담고 함박스테이크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습니다. 익히기만 하면 아이들 반찬은 물론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프리미엄 메뉴가 됩니다.
0: Rockfish is located in Busan for mackerel as well as the largest center for the distribution of by securing a fast supply of fish raw materials.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market. After the defrosting and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Big and small fish bones are removed thoroughly by hand, so the original texture retained.
3: 저희 락피쉬는 제품 특성에 따라 원료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풍부한 지방감과 부드러운 육질이 필요한 제품엔 지방 함량이 높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하고 국내산 고등어는 주산지인 부산에서 직접 수매해 짧은 시간 안에 가공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를 살리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또 생선마다 수분이나 지방 함량, 육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료 상태를 고려한 자체 배합 기준을 적용해 언제나 일정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ified products and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the company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stable production. By introducing a thermoforming packaging machine, it has automated the repetitive works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As a result, the company has achieved stable delivery of the products and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3: 수산물은 원료 자체의 물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에는 생산 데이터를 수기로 생산팀과 관리팀이 각각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 불필요한 로스는 줄이고 품질 정밀도와 생산 효율은 향상되었습니다.
0: Due to the diversified preferences of consumers, a variety of grilled fish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convenient meal replacements. And Rockfish has developed new type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It has developed a hamburger steak that is made with mackerel and Spanish mackerel. Also, by developing new recipes and ideas, the firm aims to deliver a new experience to consumers.
2: 저희 락피쉬는 수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의 제조 방법과 고등어가 함유된 버거용 패티의 제조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리 후에도 생선살의 퍽퍽함 없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전처리와 구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소비자

0: 피드백을 반영해 맛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리뉴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 The high values of the company's products have earned recognition among consumers. Rockfish has expanded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home shopping channels, and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ased on th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Korean market,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2: 현재 저희 락피쉬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약 5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피쉬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의 수산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Rockfis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premium seafoo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popularizing the excellence of K-seafood to the world.
3: Along with the rise of K-food, red pepper powder has also become famous globally over time. Based on contract farming, Taeyang Farm has built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chain and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developing its own sterilization facilities, it has improved the taste as well as strengthened hygiene standards. We explore Taeyang Farm, which has satisfied the appetite of global consumers by producing premium red pepper powder. Taeyang Farm is located in Je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Based on the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and produced customized red pepper powder in various colors and particle sizes. As a core ingredient that can bring out the flavor and add colors to different cuisines, red pepper powder has played a role as a firm base for the food industry.
4: 저희 태양농사는 2006년 설립 이후 고춧가루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식문화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료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원재료 계약 재배서부터 건조, 가공 및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까다롭게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The company has produc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sterilized red pepper powder is one of the main products. Korea's major food makers, which require demanding quality criteria, have used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5: 고춧가루는 단일 원료이지만 각 용도에 따른 맞춤 가공이 핵심입니다. 저희 태양농사는 입자 굵기에 따라 7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수치를 기존 대비 99% 이상 줄였습니다. 덕분에 변질 위험을 낮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높은 유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균 고춧가루는 유통 안전성에 민감한 라 및 해외에 수출하는 김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 Based on the contract farming with the local farms, Taeyang Farm has checked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during the harvest season. Also in China, the company has managed th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during the cultivation process. By selecting premium red pepper, it has minimized the possible inflow of pesticide residues.
4: 고춧가루의 핵심은 원료의 균일한 품질과 안정성인데요. 유통업체를 통해 업무를 받으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0: 태양농사는 수확 전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원물만을 까다로운 직접 관리가 4개월 내내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저희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which meet the strict standards go through optimal production facilities and precision processing stages are carried ou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inspections in 5 different stages, including the ozone sterilization system. And it has thoroughly prevented the inflow of impurities.
2: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고춧가루의 제조 및 살균 설비 관련 특허들은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검증해온 기술들입니다.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부터 미국 FDA 등록까지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인증은 고객사에게 태양농산 고춧가루는 항상 안전하고 균일한 원료만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자 객관적인 품질 보증표입니다.
1: Aside from building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production site. It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 accurate data and standardized process. By introducing automation facilities and MES, it has minimized process deviations and achieved positive changes.
3: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살균 조건이나 공정 현황, 재고 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균 설비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최적의 살균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작업 동선 개선과 현장 정리 정도를 통해 생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1: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that decide the quality and types of red pepper powder. Even small differences in spicy levels and colors can be checked accurately with objective data. By accumulating and managing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4: 원료의 스펙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객사 완제품의 맛과 품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별 맞춤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태양농산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품질 편차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믿고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K-food, including spicy kimchi, 떡볶이, and instant noodles have captured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Taeyang Farm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zech Republic. And the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market.
0: 태양농산의 경영 목표는 최대의 고춧가루 가공회사가 되기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추가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할랄 인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향상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The premium spicy taste of Taeyang Farm's red pepper powder has pleased the taste buds worldwide.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ivate the tables around the world.
5: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 great supporter fo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omas Cable specializes in producing industrial cables for the transfer of energy and signals in cutting-edge industrial fields. By developing its own cable operation system for clean rooms, it has provided stab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t is planning to scale up the production. We introduce Thomas Cable, which has connected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leading-edge cable technologies.

0: 디스플레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케이블을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1: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cables for the power supply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like Smart Factory. The company's products have been widely provided to various industrie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stabl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producing cables for clean room equip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performs repetitive movements like robots,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evice.
2: 저희 토마스 케이블의 클린 룸용 무빙 시스템과 플렉스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지 공정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와 이송 장비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와 같이 구동 빈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케이블 마모로 인한 분진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와우플렉스 같은 저분진 클린 케이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고 반복 구동을 견디는 핵심 구조체를 외주 없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공정 관리, 완제품 품질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1: After the inflow of raw materials, insulation and tying stages are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cable products are completed. Unlike general items which produce the same products repeatedly, the ones for clean room equipment are produced as customized item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al and operating conditions.
3: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품질팀을 중심으로 핵심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도체 검사를 시작으로 피복의 절연 두께 및 외경을 검사하는 중간 검사를 거쳐 모든 생산 공정을 마친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전압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와우플렉스의 경우 각 장비의 구동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와이어 하네스 공정을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Thomas Cable has felt a strong need to upgrade the production system to cope with the growing amount of orders.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tackle the errors in handwritten record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duct quality.
4: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물류, 품질, 공정, 설비, 환경, 안전 등 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총 46개의 개선 과제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장 작업 동선 및 물량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1일 1인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11% 수준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1: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promoted the studies to improve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products. By improving optimal structures and developing functional materials, it has constantly strived hard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5: 저희 토마스 케이블에서는 클린룸 전용 시스템인 와우플렉스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체인 구조의 최적화, 원단 내구성 개선 및 품질 인증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우플렉스가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로봇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구동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By discovering new clients and markets, the company has achiev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Aside from Malaysia and Japan,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entire Asian market.

0: 하는 것들이고.
1: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향후 5년을 중점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MES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신규 아이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제조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Thomas Cable has given a boost to Korea's automation industry by developing advanced cabl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cabl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여기 있다. 그게 오. 여기가 유명한 게 건강을 위한 길이야. 여기 환톱길.
1: 오.
0: 귀여워 발작. 됐어?
1: 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0: 그래도 돼. 그래도 돼.
1: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이걸 밟아? 힘도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밟으면 돼.
1: 흙 느낌인데 흙.
0: 여기에 밟으면서 거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대.
1: 진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럼?
0: 응. 힐링도 되고. 봐봐 이게 보라. 난 이게 벗고 그냥 산도 탔어 어릴 때.
1: 진짜?
0: 어, 그냥 맨발 벗고 내가 호랑이다 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그냥 뛰어다녔거든 산에. 와. 이거야. 이거지.
1: 이거 뭐야? 에이 이거 돌이잖아.
0: 그 지하 바는 거야.
1: 이거 다칠 수도 있어.
0: 아니야, 안 다쳐.
1: 진짜 이게 맞아요?
0: 지압이야.
1: 아야!
0: 아니, 너 맞아? 건강하지 않네. 나 이게 찔리면 이게 아프면 이게 너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지압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느껴봐.
1: 내가 일단 빠른 길로 가고 언니는 천천히 오고 나는 거기 흙길이 잘 맞는 것 같아.
0: 천천히가 덜 아파.
1: 아야.
0: 너가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아픈 거야.
1: 아,
0: 안 아파. 이게 천천히 제대로 걷으면.
1: 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0: 아야. 와, 이 길이.
2: 이건 완전 미쳤어. 나.
0: 이게 다 예쁘네. 많이 없잖아 한국에 이렇게 예쁜 잔디밭.
1: 어 미쳤다. 여기 사진 없어.
0: 사진 촬영하려고 해야 돼. 이게 흰 드레스 예쁜 거. 오, 완벽하지 그럼.

0: 올라가자. 올라갈 힘이 없어.
1: 아, 내 땡겨줄까? 나 뒤에 밀어줄까?
0: 어, 밀어줘. 좀 밀어줘봐. 어, 좋다, 좋다. 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산청에서 산삼, 인삼 뭐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시다고, 유일하게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제가 되게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요.
2: 어, 가요? 건강 찾으려면 산삼 밭으로 갑시다.
0: 바로요?
1: 네. 좋아요.
0: 가시죠.
1: 많이 멀어요, 어머니?
2: 아닙니다. 안 멉니다.
0: 아니, 제가 솔직히 이게 최근에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고 몸도 막 계속 여기저기 다 아프고
2: 아프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나는 연배가 크게 되고 훨씬 가는데도 아프지
0: 않나. 아, 참 웃자고.
1: 산삼 때문에 그러시죠. 와,
0: 여기 보이네요?

0: 친구들이 뭐예요? 인삼이요, 산삼이요, 뭐예요?
1: 이건 인삼이 아니지. 우리는 인삼은 안 해요, 재배를. 그리고 요거 이제 1년산 가르마고 새싹삼 재배하고.
0: 아, 새싹삼.
1: 저희는 인삼은 재배를 안 해요. 산양삼 농사 진지 30년 됐어요.
2: 근데 여기...
1: 여기에서 15년 됐어요. 우와. 봅시다. 이게 새싹삼이라는 이게... 게거든.
2: 깨어났다.
0: 이게 캐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캐다가. 네. 우와. 귀여워.
1: 요만치마가 한 만원.
2: 얼마니요?
1: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새싹삼에 잎에 여기 사푸니가 많은 게고.
0: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먹어도 돼요?
1: 씹어봐요, 지금.
0: 이렇게요?
2: 지금 먹어도 돼요?
1: 돼요. 이거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지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진짜요?
1: 네. 이것도 쌉스름하지?
2: 혹시 이거 제가 캐봐도 돼요?
1: 예.
2: 어떻게 그냥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쯤에?
1: 살짝. 아니. 살짝.
2: 아, 여기 이만큼 깨떠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네, 예쁜 네. 애들이에요?
1: 예. 네, 예쁜 애들이네. 깊이.
0: 나온다 이제. 오케이.
3: 오, 예쁘게 깐 것 같아.
0: 아이고.
2: 뿌리랑 떨어졌어.
0: 아이고. 됐어. 그래도 된 거죠.
1: 예, 잘 캤네. 좋네요.
0: 괜찮아요?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만 이렇게 됐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3: 이거는 실패지만 먹을 맛은 똑같겠지?
0: 이렇게 깼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대요.
1: 그러면 흐르는 물에 씻고 갖고
2: 좋아요.
0: 좋아요.
2: 그럼 거기 맞아요?
0: 먹을까요?
1: 우리 집으로 가요. 집에.
0: 좋아요.
2: 천천히 오세요, 같이. 이게 뭐예요?
1: 골무리.
0: 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꼼꼼하게 씻어야 되구나.
1: 이것도 좋은데.
0: 네.
1: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삶 진짜 좋은 거 한번 보여줄게.
2: 오, 좋아요. 어디예요?
1: 제가 가져올게요.
0: 우와. 와우.
3: 아, 저거 아까
0: 도와주시기만 하시려나?
3: 말씀 많이 해주셨던.
1: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삶인데요.
0: 네.
1: 10년 된 긴데.
0: 우와.
1: 야하고 차이 틀리죠.
2: 우와. 이게 귀여워요. 우와. 이게 다리 같아요. 오, 사람 모양 같아.
1: 그러기 때문에 산양삼이지.
3: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발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0: 진짜.
2: 산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저게 지리산 오봉이라는 데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0: 네.
1: 그 산에 이 삼씨를 갖다 심어놨어. 심어놓고 한 10년 지나다가 이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와갖고 10년 만에 돈맛을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3: 이제 드디어 큰 돈을.
0: 시식은 안 되나요?
1: 시식을 해봐야 알겠죠. 4만 원짜리를.
0: 먹어봐도 돼요?
1: 예. 마음에
0: 드는 거요?
2: 마음에 드는 사내를 골라.
0: 얘를 먹어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장님 덕분에 이거 먹고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캐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3: 일단 심은 거 제일 어렵죠. 캐는 거보다는. 심는 거 와야죠. 아,
1: 이모야도 하나 골라가요.
2: 저? 응. 나 아까 그 친구가 귀여웠던 거 같아.
3: 진짜 사람 같으네.
2: 내 안에 춤추게 해줄 수 있어.
0: 귀엽당.
2: 감사합니다.
1: 먹고 건강하세요. 한 입에 넣든 어떡하나 천천히.
3: 그냥 바로 삼키지 말아요.
1: 밥 먹듯이 꿀떡 씹듯이 말고 껌 씹듯이.
3: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귀여울 약간 있잖아요. 꿈뻑.
0: 아니 이게 씹을 때 약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개운해요.
1: 이제 지금부터 잎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삶이 단맛이 나. 근데 겨울에 땅이 얼 때 가면 진짜 다 달아.
2: 아,
1: 진짜.
3: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거구나.
0: 기분 탓인가? 저 지금 살짝 진짜.
1: 느끼는 사람 다 느껴.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하나.
0: 건강해진 거 같아요, 벌써.
1: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0: 이거요?
1: 그 빠진 다 먹어야 되는 거.
3: 이거는 입도. 얘는 사포닌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사포닌 다 여기 있으니까 맞아. 다 먹어야 된대.
1: 말은 많이 풀어 먹는 거야.
0: 토끼 같죠?
1: 맞아. 요거 가져가서 먹고 기운 나고 그러거든 나.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3: 나중에 삼삼을 심으러 오자.
2: 신발사! 신발사!
3: 그래, 신발사!
2: 아, 대박!
3: 사랑합니다.
4: 어, 타이밍 딱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뭐지? 아, 분식은 소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1: 다슬기. 다슬기 먹어봤어?
0: 다슬기? 다슬기?
1: 다슬기 색상. 이거 해야 되겠다.
0: 아니, 다슬기를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네. 뭐가 맛있어요?
2: 다슬기 전문점이고요. 맑은 국이나 들깨국을 추천해드려요.
1: 그러면 맑은 국, 들깨국 하나씩 할게요. 네,
2: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눈을 밝게 하고 충혈과 비루를 풀어준다. 무지방 고단백.
0: 다이어트 효과 있다. 오늘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어제도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 색깔이 뭐예요?
1: 진짜 이렇게
0: 이거 알록달록 직접 만드신 건가요?
2: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0: 아, 진짜요? 완전 자연, 그럼 완전 건강식이네요.
1: 너무 맛있겠다.
0: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다슬기를 직접 잡으신 거예요?
2: 네.
0: 진짜요?
2: 직접.
0: 아, 장난치려고 여쭤봤나요?
1: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2: 손으로.
0: 손으로.
4: 하나하나?
2: 네. 민물에서.
1: 민물이니까.
2: 얘네들이 옆. 계곡이 많거든요.
1: 계곡에서 잡는 거.
2: 다슬기 잡은 지는 23년.
1: 와. 전문가시네.
2: 점심 시간 후에 이거를 삶아서 따고 손질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 아, 손이 많이 가겠네요.
2: 그래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2시간 반 맞춰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0: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찍어야지.
3: 이거는 찐이지.
1: 반찬까지 예술이다, 진짜.
0: 그니까. 이게 맛있겠네.
1: 나도 들깨가 맛있어 보이네. 두 개 시키기 잘했어.
0: 이것도 다시기 많이 넣어야지. 땡큐. You're welcome. 나는 맑은 거부터 먹을래. 무슨 맛일까?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1: 이게 다 나물들, 진짜.
0: 정말 맛있게 먹쨍.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1: 오, 국물이 예술인데?
0: 맛있네. 약간 고소한 느낌이네.
1: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의 밥.
0: 건강해지는 맛이야.
1: 이게 뭐지? 호박님인가?
0: 언니, 그쵸, 우와.
1: 와, 이게 자연이지.
0: 감자인가? 감자인지, 양파인지, 무네? 뭔가?
1: 호박의 종류일 수도 있지.
0: 맛있어? 뭔가?
2: 김치 부자.
0: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1: 뭐야? 뭐예요?
0: 직접 하신다 했잖아. 확실히 맛이 달라.
1: 자연에서 나온 것들은 참. 나 다 들어갔다.
0: 자, 이렇게.
1: 말랑에서. 거기 먹어봐. 녹아버린다니까? 꽃물.
0: 이제 반대로 먹어보자. 난 특히 이게 좀 기대돼.
1: 이게 간이 되게 맛있어.
0: 약간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 이건 무슨 맛일까?
1: 깔끔하다.
0: 그지?
1: 이거지?
0: 쏙 불리는 맛이야.
1: 나 이게 더 좋아할 줄 아는데 이것도 똑같이 맛있는데?
0: 들깨는 약간 좀 들어가서 그런지 풍미가 느껴져, 먹었을 때 이것보다.
1: It's where our perfect night. 이거 맛있어.
0: As time drifts away, we'll be together every day, and we won't have to worry about it. 아,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1: 너무 맛있었어.
0: 진짜 시골 밥상 그런 느낌이었어서.
1: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0: 과연?
1: 과연?
4: 사장님.
0: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안 일어나죠.
4: 너무 잘 먹었어요.

0: 아니 언니 우리 그거 딸기 먹었잖아. 되게 맛있었잖아.
1: 그치.
0: 산청 왔으면 뭔가 딸기랑 관련된 처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 아 이게 다 딸기인가?
0: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딸기 계절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자.
1: 봄이랑 겨울인 것 같은데 원래.
2: 안녕하세요. 어,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
0: 저희가 그 딸기를 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체험 같은 거 도와드리나 싶어서.
3: 지금 딸기는 수확은 안 되고 지금 이제 정식하는 시기.
0: 아 진짜요?
3: 지금 지금 수확은
0: 아 아쉽다.
3: 11달에 하고 딸기는 지금 심어야지.
0: 그러면 심을 수 있는 재움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1월 달에 또 올게요. 수확하실 때.
3: 하는 일 하는 거 봐서 또 그래.
1: 아까 열심히 거리는 열심히 하죠.
0: 거리 아시죠?
4: 저희가 그래도 잘 다스.
0: 근데 이거 뭐예요? 미사일 준비하시는
3: 아,
0: 거예요?
3: 미사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딸기 심기 해가지고 간격을 일괄적으로 딱 심기 위해서.
0: 아,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1: 네, 그러네요.
3: 이렇게 하면은 딱 간격대로 심을 수 있으니까. 그
1: 간격도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네. 바꾸시는 거였어요?
3: 바꾸고 두 개.
0: 우와.
1: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리게 드릴 거예요.
3: 예쁜 사람도 힘을 쓰겠나?
1: 힘을 써야죠.
3: 맨손도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안 돼요. 장갑 주시면 저희가 또 야무지기 때문에.
1: 어 이렇게 장갑 예쁜 거 처음 봐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귀엽다. 너 주머니가 많아서 문제네. 걸리겠다.
3: 자 일단.
1: 네.
3: 이들 작업하는 따라 한번 가봅시다.
1: 네.
0: 아 살짝 지금 도와드린다 하니까 신나신 것 같은데요?
1: 지금 일손이 없으세요?
3: 네, 지금
0: 하하.
3: 굉장히 소중합니다.
1: 그럼 저희가 도움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라도.
3: 일단 일하는 거 봐서 도움이 되는지 봐야죠.
1: 잘해드릴게요, 사장님. 펠리오야.
3: 이 모종을 여기서부터 다음 이제 딸기가 수확될게요. 여기 3개월 정도.
0: 그럼
3: 이 모종을 작업해서 심은 모종입니다.
1: 아, 귀여워요.
3: 보면은 한 포기
1: 여기에다가 여기 딸기 몇 개 좀 나와요? 하나에?
3: 꽃대가 다섯 번 1년에 다섯 차례 나와요. 한 나무에서 한 45, 50개 정도에.
1: 어, 그래도 많구나. 이거 하나만.
3: 여기 한 번에 따는 게
0: 여기서 살고
3: 동안에.
0: 싶다.
1: 아, 6개월 조금씩 조금씩.
0: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청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이거 다 보면.
3: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거예요.
1: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3: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계 딸기 장미라고.
1: 여기예요.
3: 여기가 단계가 제일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되는 딸기 5% 정도.
0: 와.
3: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이 여기 딸기로 1년에 한 150억 정도.
0: 우와.
3: 뭔가 소득 그냥 그 이 모종까지 치면은 100한 80억.
1: 열심히 할 가치가 있네요.
0: 지금 살짝 사장님이 저희를 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같이.
3: 딸기 좋아한다고 이게 젊은 종아들이 좋은 다 있는데 그 종아들이 잔다르게.
0: 딸기 심어볼까요?
1: 이거를
3: 여기를 잡고 이게 살 들면 돼. 이렇게 딱 들어주면 돼. 그럼 뭐
1: 시대. 그러면.
0: 따다!
1: 어이구 귀요미야. 어이구.
0: 오 스무스한데?
1: 오. 너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말을.
0: 우와.
3: 들고 있어.
0: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3: 네.
1: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까지 할까요?
3: 11월 달에 와서 딸기 먹을 수 있을 만큼.
1: 아 그럼 11월에 올 때는 그냥 많이 심하겠네. 이게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물 줄 때는 이게 설치하는 거는 걸리겠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냥 열고 끄고 그런 거죠.
3: 지금 다른 거 안 하네.
1: 같이 들자.
0: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1: 짜짜짜짜짜짜.
0: 아
1: 이거는
0: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이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딸기도 심고 박스도 들고 맨발로 꺾고
1: 시골 여자 될 것 같은 느낌. 조심해야
0: 돼. 안 돼.
1: 아 여기 가셨어. 괜찮아?
0: 아 여기
3: 이게 왜 이때 이제 필요한 거지?
0: 여기 내려놓죠. 뿌리 쭉.
3: 물리야지.
0: 오.
3: 물리 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쭉 빠지면은 빠지는 거지.
1: 오 깔끔하다.
0: 자 요렇게.
1: 괜찮아?
3: 같이 눌리는데. 눌리가
0: 어, 안 들어가네.
1: 괜찮은데요?
0: 네.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3: 하나 둘 셋. 이렇게 쓱 뽑으면
0: 쓱!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안 넣으면
1: 여기에 여기 딸기가
3: 서로 공간이 좋게
1: 욕심쟁이니까
0: 부드럽다.
3: 아, 이 힘을 못 썼는데?
1: 아니야, 자, 이렇게, 아, 각도가 안 났었어요.
3: 네. 오케이, 하나, 둘.
1: 하나, 자. 자. 이 정도?
3: 네, 그 정도 돼.
1: 오호!
3: 빨리 심을 때는, 이게 잘란 부분 있잖아.
0: 네.
3: 잘란 부분이 호수로 가야겠다. 이거 할 때는 잘, 여기서 다른 미끄럼, 이거 하나, 이거 딱 잡고,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1: 오! 오! 끝. 쑥! 이렇게 하고, 끝. 하나, 둘, 셋.
3: 끝.
1: 쑥!
3: 꼭 눌러가지고 그럼 자리 튀어 오거든. 요만큼만 들어가면 자리가 튀어 올라와.
1: 아
3: 이게
0: 이게 맞아요?
3: 네 맞아요.
1: 엄청 힘 잘 쓴 것 같아. 셰프 밑에서 그냥 보조하는 느낌인데.
0: 한 대씩
1: 도와주는 건 맞나요?
3: 그런데 그 정도면 잘하고.
0: 재밌는데요?
1: 오 재밌다.
0: 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까?
1: 하나 더 줘. 하나 둘 셋.
0: 아니, 서울 강남구.
3: 네. 원래.
1: 저는
3: 서울 강남구 맞아. 원래.
0: 어느 나라 사람인 네. 것 같아요? 퀴즈, 자.
3: 내가 볼 때는 저 러시아.
0: 러시아 같죠.
3: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땡. 이쪽.
0: 땡, 이집트요.
3: 오이,
0: 오이. 신기하죠.
3: 어,
0: 피라미드. 피라미드 맞아요.
3: 어 그래? 휘.
0: 맞아요.
3: 어 이집트라고?
0: 네. 언니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3: 캐나다 여기는 네. 좀 약간 북미 쪽으로 이렇게.
0: 맞아요.
3: 이렇게 보이고.
0: 네. 딸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3: 시골에 이게 매우 정착이 돼도 되겠는데. 작업을 따져.
0: 괜찮죠?
1: 그럼 이 딸기는 심었는데 딸기 나오는 거는 언제쯤?
3: TV를 중순에.
1: 중순에.
0: 근데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그때 오면 또 일 시키실 거잖아요.
3: 그때는
0: 이건 다 따야 된다고 또.
3: 따는 것도 못 시켜.
0: 왜요?
1: 이미 따이는 거예요?
3: 아니 그때는 진짜 전문가들 따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먹기만 하면 돼.
0: 아 진짜?
1: 11월 중에
0: 오케이,
1: 와.
0: 오케이 좋아요.
3: 내가 팻말로 다 해놓은 게. 아,
1: 여기는 좋아요. 우리 거다 이거야.
0: 좋아요. 저 기억할
3: 팻말로
0: 거예요.
3: 팻말로 해가지고.
1: 20개. 우리가 20개. 20개.
0: 그니까.
3: 수고하셨는데 지금 딸기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0: 그니까.
3: 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1: 오! 어?
3: 그 뭐 주스.
0: 오!
1: 어? 저? 진짜요?
0: 예. Let's go, let's go.
1: 따라가겠습니다. 오, 여기 시원한 바람이 있네. 밖에 있으면 까먹었었네. 바람이 있었다는 게.
0: 그쵸?
1: 오,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5: 네. 아다기 삶았어.
3: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예? 준비를 했지.
0: 오!
3: 딸기 예체능 만든
0: 이걸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네, 네, 네 준비를 해왔어요.
1: 이게 그냥 오직 딸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3: 네, 딸기만.
1: 와.
3: 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이 사장님. 우와. 대장은
0: 여기.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 맛있겠다.
1: 저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볼래요?
0: 응.
3: 이게 우리
1: 무슨
3: 딸기라 그런 거.
0: 주스. 감사합니다.
3: 여기 아이스 딸기.
1: 이거.
0: 와우. 이거는 설탕 안 넣으셨죠?
3: 딸기만.
0: 그냥 딸기.
1: 딸기만. 이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달달한데요? 왜 진짜예요?
5: 딸기만 삶아가지고 그대로 졸였어요.
0: 와우.
1: 시럽
5: 다 먹는다고.
3: 여기 아이스 딸기.
0: 너무 맛있는데?
1: 이거 맛있죠?
3: 그래 먹어봐. 아이스 딸기.
0: 와우. 너무 맛있어요.
1: 이거는. 웬만한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5: 수확해갖고 냉동실에 따다 먹었어. 이제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저장해.
3: 도와줬어. 우리는 뭐 바쁜데 먹고.
0: 아니에요.
3: 하여튼 11월 달에 꼭 와가지고 반갑게 또 보고.
0: 당연하죠.
3: 그때 또 맛있는 딸기도 먹고.
0: 당연하죠. 하고. 너무 좋아요.
3: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예.
0: 너무 좋다. 배불러.
1: 배불러? 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과일.

0: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today we're diving into something we can't see, but that's a big part of our everyday lives, and it's scent. And to guide us through the fascinating world of perfume and fragrances, we're joined by perfumer Vincent. Welcome to the show.
1: Hello.
0: Hi.
1: Hello, Crunchy. My name is Vincent. I am the perfumer in Mont Avalon and Entre Nos.
0: Welcome to the show, Vincent.
1: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세요. 갑자기 네. All right. Well, first of all, I'm curious about your name. You know, where did you get your name? How did you come up with your name, Vincent? It's not Vincent. It's Vincent.
1: Yes,
0: right?
1: Not V. Bananas.
0: Yeah.
1: B. Yeah.
0: Yeah.
1: That is my English name, and my Korean name is Sangbin Lee, and that bin. And 그리고 향기를 영어로 scent라고 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그거 합성어.
0: Ah, it's a combination of bin from his Korean name 상빈, and then he mixed it with scent because it means fragrance. So bin scent.
1: Yes.
0: Well, I like it because it sort of sounds like Vincent Van Gogh too. You said.
1: 제가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이렇게 또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0: 아티스트적인
1: 네, 아티스트적인 네, 그런
0: okay.
1: 것도 있습니다.
0: And he also wanted to become an artist in 네. the world of perfumery. And 네. he likes Vincent Van Gogh as well.
1: Yes.
0: Okay. Okay. All right. Well, I want to start with your profession then. What exactly does a perfumer do?
1: 직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Mm-hmm.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먹을 수 없는 향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fine furniture fragrance perfumer
0: 아.
1: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조향사를 flavorist.
0: 네, 네.
1: 그래서
0: so there are two kinds
1: yeah, two
0: when
1: kind.
0: It comes to a perfumer. The fun first is the fine and function perfumer.
1: Yes.
0: And that's the people who make scents and fragrances that you cannot eat. And then there's the flavorists who make scents that you can eat.
1: 그래서 flavori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0: 네.
1: 이런 데나 뭐 베스킨라빈스라던가
0: 네.
1: 이런 곳에
0: 아유.
1: 흔히 볼 수 있고 이제 fine function은 이제 향수는 잘 아시니까 뭐 약 같은 곳에도 들어갑니다. 모기약이라던가
0: 아.
1: 물파스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것도 조향사가 향을 넣은 겁니다.
0: Interesting.
1: 그래서
0: 아.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향사는 일상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다.
0: 그렇네요. 네. 보이지 않을 뿐이지.
1: 네, 그렇죠.
0: So perfumers are in fact really in our everyday lives because the flavorists, for example, they deal with all the different smells and scents that you can find in the products that are sold in convenience stores. And also when you go to the pharmacy, you know how they have like mosquito killers, whatnot, all these different medicines and sprays. Flavorists and perfumers also get involved to create the smell of all these products as well. All right.
1: Hmm. 네, interesting, 하죠?
0: Very, very interesting. 네. Well, what kind of fragrances do you mainly create then?
1: Fine and functional 중에서도 fine 쪽, 그러니까 향수, 방향제 이쪽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품 생산도 있지만
0: 네.
1: 저는 향으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좀 더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0: Oh, okay. So 네. he has the more artistic side. Not only does he create perfumes and diffusers, the fine side of a perfumer, but he also holds like exhibitions and expresses the more artistic side of fragrances as well. Very interesting. All right. Well, how did you first get into perfumery, though?
1: 또 제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 일기장 남기셨는데.

0: I want to tell one more thing.
1: Oh, sure.
0: I'm getting married next year.
1: Oh, okay.
0: April? 4월에 April.
1: Next April. April. Congratulations.
0: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uh-huh. 바이올렛을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0: 네네네. 그래서
1: 너무 신기하다.
0: 그런 게 있어요.
1: 잠깐만, 신기해도 되는 건가?
0: 오케이. 사랑을 사랑으로 있듯 향을 향으로 덮을 수 있다.
1: 와.
0: 프루스트 또한 프루스트로 덮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크런처 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아 정말 농담 아니고.
1: 와이프 분도 아시죠?
0: 아마 모를 거예요.
1: 보시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1: Okay, so he's getting married, like he said, next April. And his wife-to-be actually liked the smell of violet as well. So you can forget old, I guess, memories with new memories and new scents as well. So crunchers, if you have a memory that is reminded because of a certain scent, you can always cover it and cover it up with a new memory, with a new person.
0: 그래서 이제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소중한 하나의 향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를.
1: 아, 네. 그러게요. All right, so do not waste any sort of scent or forget any good scent because of one particular person that you had met in the past, is what he said.
0: Like me.
1: Like him. Oh my gosh, that is quite a funny story. Thank you for sharing that.
0: Yeah.
1: All right, well, just as food preferences, you know, vary from like country to country, I imagine fragrances and scents preferences can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too. If you've noticed any difference, is there any difference like between countries?
0: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 Oh.
0: 국가마다 다르다. 취향이 mm-hmm.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1: Right, right.
0: 제 생각에 just my opinion.
1: 네.
0: 문화. Mm-hmm. 문화적 차이가 좀 더 크다.
1: 아, 그러니까 단순 취향보다는
0: 뭐 국가 때문이다. 어떤 지역
1: 네.
0: 이런 거보다는
1: 네.
0: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 장소,
1: 네.
0: 퍼블릭한 곳에 가면 네. 배려해요.
1: 아.
0: 우리는 리스펙하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래서 좀 얕게 뿌려요.
1: 맞아요.
0: 좀 옅게.
1: 네. 근데 이제 So in Korea,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we are quite considerate towards other people. We think about others. So we don't spray too strong scents when we do apply perfumes, but it's quite different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0: 네. 반면에 이제 스페니시 남미 쪽 이런 네.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엔트레노즈 준비하다 보니까 스페니시 향수 브랜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스파시한 것도 많고 오리엔탈한 것도 많고 바닐라도 굉장히 많고
1: 그래서
0: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And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they spray stronger scent perfumes, like they have a lot of spiciness as well, very strong compared to the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 Interesting. So it's like the cultural difference then, I guess. Not so much the
0: Just preference. My opinion.
1: Okay, that's Vincent's opinion.
0: 네네.
1: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move on to some talks on ingredients now. What kinds of ingredients, I guess, are more trendy here in Korea then?
0: 한국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1: 네네 향들 sense not yeah
0: 요즘은 이제 한국 젠지 이제 제너레이션들이 자기 거를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좀 뿌린 듯 안 뿌리는
1: 네.
0: 머스키한 거, 플로럴한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스파이시한 거, 오리엔탈한 거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하고 있지 않나. 네,
1: okay.
0: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네네.
1: So these days, the younger generation are quite expressive and individualistic as well. So they like expressing themselves in more vivid ways. So they prefer like spiciness and stronger scents over musky and floral, which were more subtle scents that we used to enjoy back in the past. 아,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강한 향으로 약간 트렌드가
0: 전체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애초에 향수 자체가 매니아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만 향수를 쓰거든요.
1: 하긴.
0: 그 한두 명을 또 10명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또 3, 4명 정도가 진취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Oh,
0: 네.
1: Okay. So the world of perfume, it's for like maniacs. They have people who are really into perfumes. And around you, not everyone uses perfumes, right? Only one or two. And even within that one or two, a few are becoming more expressive when it comes to fragrances. All right. Well,
0: 네.
1: really moving on to ingredients now.
0: 네.
1: What kinds of ingredients are typically used to make perfume?
0: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0: 천연재료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1: 네네.
0: 천연재료는 각
2: well, actually use the liquid from the lemon but you extract it from the skin of the lemon and you would get natural ingredients for fragrances in parts that have a lot of smell.
0: 그래가지고 이제 꽃 같은 경우는 꽃잎이나
2: 네.
0: 뭐 줄기
2: 네.
0: 뭐 이런 거고 허브 같은 경우는 뿌리 나무도 이제 껍질 아니면 심재라 그래서 나무 안에 부드러운 하트우드가 있어요.
2: 아.
0: 거기서 뽑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 아. 네. And depending on the natural ingredients for flowers, for example, you would get it from the petals or the stem. And for trees, not only the bark but also the heartwood, like the soft side within the tree branch, is what they use to extract the smell. Oh, okay. So those are natural ingredients,
0: 네.
2: I guess. All right. Then beyond familiar scents like flowers and fruits, can you recreate, I guess, unusual smells like the rain or even fried chicken?
0: Fried chicken.
2: Yeah.
0: Interesting. We can do that.
2: Okay.
0: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쉽습니다.
2: Oh, it's
0: 어렵게
2: easier.
0: 생각하는, 왜냐하면 oh. 향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뇌가 해요.
2: 아.
0: 네. 그중에서도
2: 네.
0: 편도체, 해마가 해요. 편도체는 감정,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데요. 네.
2: All right. So the branch of feelings and the hippocampus is in charge of memory and those two parts are activated when you smell something.
0: 그래서 그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네. 이 향을 맡고 이게 치킨 향입니까?
2: 네.
0: 이걸 맞춰야 됩니다.
2: 아~
0: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어요.
2: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프라이드 치킨 향이야. 했을 때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다. 기억과 감정.
2: 주관적이네요.
0: 정말 주관적.
2: 사과사. 네,
0: 향수는 절대적인 주관주의 안에서 움직이.
2: So it really depends on the feelings. So there's no one right answer for a certain scent. Even though you created a scent, if you make the other person try and smell it and they say, "Oh, it's not quite fried chicken," then it is not fried chicken, you know. So there's no one objective answer when it comes to smells and scents, and is always quite subjective depending on the person. 그런데
0: 뭐 또 하나만
2: 네,
0: 얘기하면은
2: 네, 네.
0: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 네.
0: 그 사람의 기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2: 아.
0: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적인 걸 얘기를 좀 하자면.
2: 네, 네.
0: 무화과,
2: 피그가
0: 네.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천연이 없습니다.
2: 그렇겠네요.
0: 인류 역사상 만든 적이 없어요.
2: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기억과 감정을 이건 무화과야 라고.
2: 아~
0: 무화과도 그렇고 수박, 청포도 되게 많습니다.
2: 아~ Okay, so for example, fig, it doesn't have any natural ingredient. You can't get like natural materials from that. It's made artificially and we only teach people saying that, you know what, this is the smell of fig, but it was never created in history before. And many other ingredients are just like that. And now I think about it, when some products, when they say it's like fig, then I'm like, was this the smell of fig? 뭔가
0: oh.
2: 무화과의 향이라고 하는 제품을 쓸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아는 무화과가 맞나 싶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화과인가 보다 제품에 쓰이면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예, 학습됐네요. 조금.
0: 그래서 피그가 브랜드마다 다르다.
2: 예, 그러니까요.
0: 뭐 딥디크의 필로시코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2: 네.
0: 피코디 아마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2: 네.
0: 크런처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고로 내가 원하는 무화과 있어요? 그럼 거기 브랜드 가시다.
2: 아, 내가 원하는 네네. 향을 만드는 브랜드.
0: 그리고 우리는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뮤트 프루트라 그래요. 소리 없는 과일이다.
2: Mute fruit. Oh, okay. And we call like fig mute fruit. And fig can be expressed. The smell of it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brand. So if you prefer a certain scent, then you would go find that brand, you know. So it's quite subjective and that's how it works. The world of scents for some fruits like fig, which are called mute fruits.
0: Yes.
2: Oh, okay. All right, interesting. Now, for someone who knows little, could you introduce the main, I guess, fragrance families and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
0: 계열.
2: 네.
0: 특징 이런 거 말씀해
2: 네, 네, 네.
0: 주신 건데 사실 요거는
2: 네.
0: 요즘 AI가 네. 너무 잘 설명해주고

0: 조금은 시간을 사는 거지 향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네. 향수를 향을 산다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향수를 사요. 우리는 효율의 민족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1: 빨리빨리. 아 이거 괜찮다 사.
0: 그렇죠. 근데 이 향수의 시간은 3시간이고 네. 뭐 이 향수는 30분일 수가 이런데 이 개념을 좀 바꾸면 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아, 오케이.
0: 향수를 살 때는 향도 체크해야 네. 되지만 시간도 체크해야 된다.
2: So we often forget, especially Koreans, because we are the 빨리빨리, quickly culture people, right?
0: 빨리빨리라고 해도
2: 아실 거예요. I'm sure you know cultures.
0: Okay, okay.
2: But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when you buy a perfume. It's all about the time as well. You're not buying the smell or the fragrance, but you're buying the time that is mixed with that particular sc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est it for at least 3 hours. And so we have to sort of change the perception that we have towards perfumes.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as well, the lingering time. All right.
3: Yeah.
2: Okay. Well, you know what? Then let's try smelling some of the fragrances
0: 네, 네, 네, 네.
2: here. What is the first fragrance that you're going to make me smell using the method you just taught us? 첫 번째.
0: 수선화부터 해볼까요?
2: 오, 좋습니다. Okay. We're going to test. It's not natural. Okay. It's a type of flower. 수선화.
4: Mute flower.
2: Mute flower. Oh, okay. All right. This is not natural fragrance, but he just dipped it into that extract with this strip of paper, and I'm going to try and smell it. Do I just smell it like this?
0: Yeah.
2: Can I shake it? No shake?
0: Like this.
4: 너무
2: okay, okay. Not too much. Okay. Just move it a little bit. Ah, okay, okay. And hold it at the very edge of the strip of paper. And don't shake it too much. Maybe just.
0: It's good.
2: Be a shampoo like.
3: Yes.
2: Yeah.
0: 샴푸에도 이 케미컬이 들어갑니다.
2: 그죠?
0: 일부 제품에서 많이 씁니다.
2: 어, 제 샴푸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예민하신데요?
2: 아, 그래요? Oh yeah, it smells like shampoo. Like he said, it's often used in different shampoo products. I can smell. It's very soapy. All right. We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is scent then?
4: Character?
2: 네. 이 향의 특징이 그럼 뭐죠? 저는 이제 아 그대로예요?
0: 약간 비누 같고 머스키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
2: 아, 네네네. okay. So what I said was correct. It's quite soapy. It's musky, and you can often smell it in shampoo products. That w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mute flower.
0: 네.
2: Okay. And shall we try the next one?
0: 이제 비싼 거 아까
2: okay.
0: 말했던
2: This is expensive
0: this one.
2: This
0: one is expensive.
2: 네, 12,000원.
0: 네네네.
2: So one droplet
0: 네네네.
2: is 12,000 won. Okay, is this a natural,
0: natural
2: material? Okay, natural. I'm gonna smell it. Oh, it smells like 네 같은
0: 맞아요,
2: 게 나네요.
0: 맞아요.
2: Like some sort of plant.
0: 근데 진짜 예민하시긴 한 것 같아요.
2: 뭐
0: 왜냐면 네. 이걸 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앱솔루트라는 게 있어요.
2: 아, 네.
0: 향료는 이제 오일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는데
2: 네.
0: 앱솔루트는 째로 녹여버려요.
2: 아.
0: 얘가 자스민 만들 때 막 이제 뭐 꽃의 뿌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나무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요.
2: 아 뿌리 같은 게 같이.
0: 근데 그거를 캐치한다? 그건 좀 괜찮다.
2: 오 자스민이었군요. 근데.
0: 자스민입니다.
2: 네. So this is an absolute extract of jasmine, and I smelled some woody smell in it because the root of the jasmine flower could have gotten into it when you when they were making this absolute extract.
0: 자스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2: 아,
0: 향수라던가
2: 네.
0: 뭐 말씀하셨던 뭐 샴푸도 들어가고
2: 네.
0: 핸드워시, 핸드크림 정말 많이 씁니다.
2: 핸드워시.
0: 네네네.
2: 핸드워시 많이.
0: 근데 이 앱솔루트는 못 씁니다.
2: 그러겠네요.
0: 저가 제품. 네네네.
2: All right. You can use the scent of jasmine in different products, hand washes, shampoos, whatnot, and we use it a lot here in Korea too. But not this particular extract because it's expensive.
0: 네.
2: Like he said, one droplet is 12,000 Korean won.
0: 네.
2: All right. So that was the second one.
0: 이제 마지막인데.
2: And the third one. 네.
0: 네 제가 퀘스천을 하나 딱 드리면
2: okay.
0: 요거 맞고서 네.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한번
2: 어떤 장소요?
0: 네, 장소를 한번 말씀.
2: Okay. So after smelling this, Vincent asked me which location comes up to mind. What place? Okay. I'm going to smell the third one.
0: It's okay. It's
2: 초콜릿
0: okay.
2: 향 아니에요?
0: 초콜릿?
2: 네.
0: 오.

0: Interesting.
1: This is not a chocolate. This is clove.
2: 술 냄새도 나요.
1: 이거를 클로브라 그래요.
2: 클로브요?
1: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향인데 아. 제가 왜 전소를 물어봤냐면 네. 이거를 맡고서 치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1: 좀 나이 많으신 분들.
2: 왜냐면
1: 옛날에 치과 약재에 들어갔던 향입니다.
2: 신기하다. 저는 치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치과 냄새.
2: 초콜릿. 네.
1: 초콜릿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그런 맛이 나는지
2: 술 들어간 궁금한데.
1: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3: Anyway, so 네. he actually expected me to say the dental hospital becaus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use this smell in one of their products and many old people, like older generations, when they smell this, they would b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1: 그래서 아까 프루스트 페노멘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생 이제 초반 분들은 치과 가면 요 냄새가 났잖아요.
2: 아~
1: 그래서 이 냄새 공포감 치과 이 향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네.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에 들어간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네.
3: Okay. And these are used for like medicinal products. And so people with that memory, that Proust phenomenon, right? When you are reminded of some places, situations through scent, the people who smell this ar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so they don't quite like it. Because, yeah, who likes a dental hospital?
1: 맞아요. 그래서 소량만 넣습니다.
2: 아, 어쨌거나 그렇게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1: 썩 좋죠. 이게 스파이시한 친구인데 네. 여러, 이 클로버 같은 스파이시한 친구는 소량만 넣어서 네,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네.
3: So it's quite spicy as well. And if you want to use this, you have to use only a little bit of it. Not too much. Not too pleasant.
1: 이런 fact. 뉘앙스 차이가 향수의 고급성을 살립니다.
2: 아, 약간 나는 그
1: 조향은 한 방울 싸움이거든요. 이 한 방울 클로브를 넣냐 마냐에 따라서 이 향수가 상품이냐.
3: Fragrances. It depends on just one droplet. So with this clove as well, you have to only add one little drop, and that would make a perfume expensive or cheap. So it's all about that one drop. Droplet.
1: 네.
3: Oh, okay. So we did try and smell three of these different smells. I like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The third one, it wasn't too.
1: Okay.
3: Yeah. I mean, it wasn't my type. But then I guess if you add a little bit of it to something else, then it could make it smell a little more expensive. But perfume can smell different when you first spray it mm-hmm. and later on as time goes by. You said time is really important too, right?
1: Right.
3: Why is it that like that?
1: 왜 시간이
2: 네, 흐름에 향이 변하냐. 좀 변하는 느낌.
1: 탑미들 베이스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탑은 첫 향, 미들은 중간 향. 네.
3: So there are layers to perfumes, and the top layer is the smell that you would smell first. And those layers, when they go away after time, then only the bottom layer would be left.
1: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 네.
1: 사람마다 이렇게 캐릭터도 다르고 하잖아요. 성격 네. 다르고 이런 네. 것처럼 향료도 네. 시간이 달라요.
2: 아.
1: 얘네들이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CHO가
2: 네.
1: 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엄청 복잡해. 뭐 증기압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2: 네네.
1: 오래 가냐가 과학적인 그런 게 많아서
2: 아. 어쨌건 화학적인
1: 그렇죠.
2: 그런
1: 케미컬적인 네. 네. 그런
3: All right.
1: 이유로.
3: So there is all this chemistry involved behind perfumes, and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smell. And it's all about the carbon, hydrogen, oxygen involved in these different ingredients of a perfume as well. And so, yeah, all the chemistry and science behind it.
1: 그래서 향을 오래 맡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탑은 30분이면 끝나요.
2: 네.
1: 미드는 한 3시간,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주도 가요.
2: 아, 진짜요?
1: 모든 머스크는 원래 사실 2주 가요. 우리가 아. 그걸 적응할 뿐.
2: 아.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탑만 시향하고
2: 맞아요.
1: 그냥 빨리 그냥 30분 만 딱 맞고 끝내니까 이후에 집 가면 향이 변했다.
2: 향이
1: 변질됐다.
2: 향이 아닌데 이렇게
1: CS를
2: 하는
1: 괴롭히는 거죠.
2: 거죠.
1: 근데
2: 아.
1: 이제 원래 하나의 향수는 세 가지 파트예요.
2: 오케이.
1: 네, 향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2: 네네.
1: 거죠. 네.
3: So like he said, perfumes always have three parts: the top, middle, and base. And Koreans, like he said again, they only think about the top smell, and so they make choices, decisions of buying a perfume right away. But you have to take time to take a smell to really sense the.

0: middle and the bass notes as well. And sometimes the bass notes, they last for even 2 weeks. The top only disappears after 30 minutes, which is why you have to take time when you choose a perfume. All right. The exact same perfume, two people. It might last all day on one person, but fade quickly on the other. Why is that? 같은 향수를
1: 차이가 왜 나요?
0: 네, 사람마다 또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1: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There are a lot of reasons.
1: 네, 체온도 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체온이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향수가 빨리 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빨라져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So first of all, body temperature. So for men, on average, their body temperature is higher than women. So the perfume, the scent, will disappear more quickly than when it's applied on women.
1: 그리고 옷에 뿌리냐, 피부에 뿌리냐, 이것도 또 달라요. 피부에 뿌리면 아까 말했던 그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지속력에 따라 좀 덜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억 있을 거예요. 우리 크런처 분들이
0: 네.
1: 내가 이제 겨울에 외투를 입어요. 외투에 향수 뿌려요. 그냥 네. 옷에 걸어놓은 거예요.
0: 네네.
1: 그 거기 거는 것에
0: 네.
1: 3일 동안 가.
0: 오, 와우.
1: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향수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래서 다. 네.
0: And so it also applies, I mean, depends on where you apply it too. If you apply it on your skin because of body temperature, it could disappear more quickly. But if you apply it on your clothes and whatnot, then it could last longer. And I'm sure some of you crunchers have experienced it yourself too. Like in winter, if you spray perfume on a hanger, it might last for like 3 days or even longer.
1: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손목, 손등에 뿌리니까 지속력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들이 손목과 손등에 향수를 뿌려요. 그게
0: 맞아요.
1: 제스처 많아서 그래요. 제스처 많으면 향이 잘 퍼진다고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가요.
0: 네.
1: 보통 아마 8번 갈 거예요, 하루에. 손 닦잖아요.
0: 네. 아, 그럼요.
1: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를 뿌리는 포인트, 그 부위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요 정도? 네.
0: And it also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body you spray it. Often people would think you spray it on your wrist, right? Or behind your neck. That's because you move that a lot, those parts. And you believe that the scent will, I guess it will smell better because you moved a lot. But every day you would wash your hands and that would clear away the perfume that you have applied on the wrist as well. So depending on which body part you sprayed it on, that also determines how long a perfume smell lasts on a person. All
1: 네,
0: right.
1: 맞습니다.
0: Oh, interesting.
1: 네.
0: Well, now that we've tried, I guess, all three of these fragrances 네. earlier, I would say my favorite was the
1: expensive one.
0: The middle one.
1: Middle.
0: Yeah, the expensive one.
1: Okay, okay.
0: The expensive one, jasmine. To be honest, I like the first one too, but I think that's like just the first. Sort of top, I guess, note. But the second one, the most expensive one, I really liked it because I think it has a deeper sort of smell. Deeper, like
1: deeper.
0: Yeah, deep. It's like 뭔가 deep.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All right. Well, could you tell, I guess, anything about my fragrance from that one choice?
1: 조금 더 맞긴 해야죠.
0: 그죠.
1: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0: 네.
1: 삼겹살에서 떠오르면 좋습니다.
0: Oh, okay. You have to smell a little more, and 네. the example would 네. be 삼겹살.
1: 삼겹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뭐 쌈장에 찍어 먹 네. 여러 소스가 있잖아요. 네. 참기름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쌈장 찍어 먹는 사람은 삼겹살 항상 그거 먹어요.
0: 네.
1: 근데 참기름은 절대 안 찍어 먹어.
0: 아 맞아요.
1: 그러면 삼겹살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자스민이랑
0: 네.
1: 다른 걸 어떤 거 성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0: 아까
1: 그 클로브를 섞으면.
0: 아, 그렇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많이 맡아봐야 된다. 여러 조합들을. 네.
0: All right. So you can't tell your preference just by smelling these three. You have to smell it multiple times. Also smell it when it's mixed with something else. Although I like that most expensive smell, the jasmine absolute. If they mix it with the clove, the third one that I smelled, then it could smell differ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ry and sense all these different mixes and combinations before you get to know your preference.
1: 네.
0: All right. Right. Interesting. Well, how do all these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actually come together then to become a perfume?

0: 일단 클라이언트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아. 내가 만약 회사 소속이라면, 네. 근데 저는 이제 독립 조향사라, 아, 네.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반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1: So if you're a company, you have to listen to your client, what they ask for. But because Benson, he is an individual perfumer, then he sort of goes with his own sort of style.
0: 그래서 그 다음에는 취지대로 네. 향료를 고른 다음에 블렌딩하고 법규를 확인합니다. 아~ 국가마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게 네. 멕시코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1: 그렇겠네요.
0: 네.
1: And you have to check the regulations as well. In Korea, it might not work, but in Latin America, it might work. Things like that. So depending on the country, they have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So you have to check that while making different fragrance, using fragrances to make different perfumes. 네. All right. You know what? I want to talk so much more about scents. 더 많은 얘기를 네네네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요. 다 되어서 It's already 네네. time to wrap up, guys. 네네. All right. So I got to, I guess, explore the different scents, and I think mm-hmm. I can describe them a little better. You know, after learning it from you, 네. 이제 배운 덕분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향을 말할 수 있지 않게 된다
0: 네,
1: 싶긴 한데. All right. Well, how was our time?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0: 사실 생방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1: 그쵸.
0: 또 너무 잘해주셔서 진행을 너무
1: 아닙니다.
0: 잘해주셔서 제가 긴장을 전혀 안 하고 편하게 팔을 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1: 다행이네요.
0: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지금 통역을 좀 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2부가 있잖아요.
1: 그쵸, 2부.
0: 그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늘도 충분히 잘해주셨고 너무 그쵸. 즐거웠어요.
0: 네네네. 네.
1: Alright, so he enjoyed it a lot. Next time he will learn better English and he would do it, say everything in English so that I don't have to interpret. But anyhow, it was a great time with us today. And he would do better next time. We do have next week waiting for us, so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꽃향기, The Scent of Flower by 최진혁.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0: Yeah.
1: All right, keep crunching.

0: and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The company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stable production. By introducing a thermoforming packaging machine, it has automated the repetitive works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As a result, the company has achieved stable delivery of the products and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1: 수산물은 원료 자체의 물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에는 생산 데이터를 수기로 생산팀과 관리팀이 각각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 불필요한 로스는 줄이고 품질 정밀도와 생산 효율은 향상되었습니다.
0: Due to the diversified preferences of consumers, a variety of grilled fish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convenient meal replacements. And Rockfish has developed new type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It has developed a hamburger steak that is made with mackerel and Spanish mackerel. Also, by developing new recipes and ideas, the firm aims to deliver a new experience to consumers.
2: 저희 락피쉬는 수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등어 가스의 제조 방법과 고등어가 함유된 버거용 패티의 제조 방법 등 두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리 후에도 생선살의 퍽퍽함 없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전처리와 구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맛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리뉴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0: The high values of the company's products have earned recognition among consumers. Rockfish has expanded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home shopping channels, and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ased on th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Korean market,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3: 현재 저희 락피쉬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약 5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피쉬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서 K-시푸드를 세계 시장의 수산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Rockfis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premium seafoo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popularizing the excellence of K seafood to the world.
4: Along with the rise of K-food, red pepper powder has also become famous globally over time. Based on contract farming, Taeyang Farm has built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chain and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developing its own sterilization facilities, it has improved the taste as well as strengthened hygiene standards. We explore Taeyang Farm, which has satisfied the appetite of global consumers by producing premium red pepper powder. Taeyang Farm is located in Je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Based on the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and particle sizes. As a core ingredient that can bring out the flavor and add colors to different cuisines, red pepper powder has played a role as a firm base for the food industry.
5: 저희 태양농사는 2006년 설립 이후 고춧가루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식문화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료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원재료 계약 재배서부터 건조, 가공 및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까다롭게

0: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sterilized red pepper powder is one of the main products. Korea's major food makers, which require demanding quality criteria, have used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2: 고춧가루는 단일 원료이지만 각 용도에 따른 맞춤 가공이 핵심입니다. 저희 태양농사는 입자 굵기에 따라 7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수치를 기존 대비 99% 이상 줄였습니다. 덕분에 변질 위험을 낮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높은 유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균 고춧가루는 유통 안전성에 민감한 라면 스프용, 분말 소스용 및 해외에 수출하는 김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contract farming with the local farms, Taeyang Farm has checked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during the harvest season. Also in China, the company has managed th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during the cultivation process. By selecting premium red pepper, it has minimized the possible inflow of pesticide residues.
0: 고춧가루의 핵심은 원료의 균일한 품질과 안정성인데요. 유통업체를 통해 업무를 받으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태양농사는 수확 전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원물만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관리가 4개월 내내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저희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which meet the strict standards go through optimal production facilities and precision processing stages are carried ou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inspections in 5 different stages, including the ozone sterilization system. And it has thoroughly prevented the inflow of impurities.
3: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고춧가루의 제조 및 살균 설비 관련 특허들은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검증해온 기술들입니다.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부터 미국 FDA 등록까지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인증은 고객사에게 태양농산 고춧가루는 항상 안전하고 균일한 원료만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자 객관적인 품질 보증표입니다.
1: Aside from building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production site. It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 accurate data and standardized process. By introducing automation facilities and MES, it has minimized process deviations and achieved positive changes.
4: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살균 조건이나 공정 현황, 재고 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균 설비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최적의 살균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작업 동선 개선과 현장 정리 정도를 통해 생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1: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that decide the quality and types of red pepper powder. Even small differences in spicy levels and colors can be checked accurately with objective data. By accumulating and managing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2: 원료의 스펙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객사 완제품의 맛과 품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별 맞춤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태양농산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품질 편차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믿고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K-food, including spicy kimchi, 떡볶이, and instant noodles have captured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Taeyang Farm.

0: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zech Republic. And the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market.
1: 태양농산의 경영 목표는 최대 고춧가루 가공 회사가 되기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추가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할랄 인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향상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The premium spicy taste of Taeyang Farm's red pepper powder has pleased the taste buds worldwide.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ivate the tables around the world.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 great supporter fo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omas Cable specializes in producing industrial cables for the transfer of energy and signals in cutting-edge industrial fields. By developing its own cable operation system for clean rooms, it has provided stab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t is planning to scale up the production. We introduce Thomas Cable, which has connected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leading-edge cable technologies. Thomas Cable is located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industrial cables. It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experiencing varied standard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and Japan. And it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as part of an effort to promote its own technologies and offer customized products.
3: Thomas Cable은 산업용 특수 전선을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2: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cables for the power supply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like Smart Factory. The company's products have been widely provided to various industrie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stabl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producing cables for clean room equip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performs repetitive movements like robots,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evice.
4: 저희 토마스 케이블의 클린룸용 무빙 시스템과 플렉스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지 공정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와 이송 장비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와 같이 구동 빈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케이블 마모로 인한 분진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와우플렉스 같은 저분진 클린 케이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고 반복 구동을 견디는 핵심 구조체를 외주 없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공정 관리, 완제품 품질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2: After the inflow of raw materials, insulation and tying stages are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cable products are completed. Unlike general items which produce the same products repeatedly, the ones for clean room equipment are produced as customized item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al and operating conditions.
5: 품질팀을 중심으로 핵심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도체 검사를 시작으로 피복의 절연 두께 및 외경을 검사하는 중간 검사를 거쳐 모든 생산 공정을 마친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전압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와우플렉스의 경우 각 장비의 구동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와이어 하네스 공정을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Thomas Cable has felt a strong need to upgrade the production system to cope with a growing amount of orders.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tackle the errors in handwritten record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duct quality.
6: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물류, 품질, 공정, 설비, 환경, 안전 등 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총 46개의 개선 과제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장 작업 동선 및 물량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1일 1인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11% 수준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promoted the studies to improve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products. By improving optimal structures and developing functional materials, it has constantly strived hard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7: 저희 토마스 케이블에서는 클린룸 전용 시스템인 와우플렉스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체인 구조의 최적화, 원단 내구성 개선 및 품질 인증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우플렉스가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로봇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구동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By discovering new clients and markets, the company has achiev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Aside from Malaysia and Japan,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entire Asian market.
8: 다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고
3: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향후 5년을 중점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MES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신규 아이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제조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Thomas Cable has given a boost to Korea's automation industry by developing advanced cabl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cabl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여기 있다. 그게 오. 여기가 유명한 게 건강의왕 길이야. 여기 환토끼. 오. 귀여워 발작. 됐어?
1: 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0: 그래도 돼. 그래도 돼.
1: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이걸 밟아? 힘도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밟으면 돼.
1: 흙 느낌인데 흙.
0: 여기에 밟으면서 거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대.
1: 진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럼?
0: 응. 힐링도 되고. 봐봐 이게 보라. 난 이게 벗고 그냥 산도 탔어 어릴 때.
1: 진짜?
0: 그냥 맨발 벗고 내가 호랑이다 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그냥 뛰어 다녔거든 산에. 와. 이거야. 이거지.
1: 이거 뭐야? 지하. 에이 이거 돌이잖아.
0: 그 지하 바는 거야.
1: 에이 다칠 수도 있어.
0: 아니야 안 다쳐.
1: 진짜 이게 맞아요?
0: 지압이야.
1: 아야.
0: 아니 너 맞아? 건강하지 않네. 나 이게 찔리면 이게 아프면 이게 너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지압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느껴봐.
1: 내가 일단 빠른 길로 가고 언니는 천천히 오고 나는 거기 흙길이 잘 맞는 것 같아.
0: 천천히가 덜 아파. 아야. 너가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아픈 거야. 아, 안 아파. 이게 천천히 제대로 걷으면.
1: 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0: 아야. 와, 이 길이.
2: 이거 너무 예쁘다.
0: 완전 미쳤잖아. 와. 이게 다 예쁘네. 많이 없잖아, 한국에 이렇게 예쁜 잔디밭. 맞아, 맞아.
1: 어, 미쳤다. 여기 사진. 없어. 사진 촬영하려고 해야 돼. 이게 흰 드레스 예쁜 거.
0: 오. 완벽하지 그럼.

0: 올라가자. 올라갈 힘이 없어.
1: 아, 내 땡겨줄까? 나 뒤에 밀어줄까?
0: 어, 밀어줘. 좀 밀어줘봐. 어, 좋다, 좋다. 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산청에서 산삼, 인삼 뭐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시다고, 유일하게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제가 되게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요.
2: 어, 가요? 건강 찾으려면 산삼 밭으로 갑시다.
0: 바로요?
1: 네. 좋아요.
0: 가시죠.
1: 많이 멀어요, 어머니?
2: 아닙니다. 안 멉니다.
0: 아니, 제가 솔직히 이게 최근에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고 몸도 막 계속 여기저기 다 아프고
2: 아프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나는 염대가 거기 되고 훨씬 간데도 아프게
0: 생각나. 아, 인삼 먹자고.
1: 산삼 때문에 그러시죠.
0: 여기 보이네요?

0: 귀여운 친구들이 뭐예요? 인삼이요, 산삼이요, 뭐예요?
1: 이건 인삼이 아니지. 우리는 인삼은 안 해요, 재배를. 아. 그리고 요 이제 1년 산 가라망고 새싹삼 재배하고.
0: 아, 새싹삼.
1: 저희는 인삼은 재배를 안 해요. 산양삼 농사 지은 지가 30년 됐어요.
2: 근데 여기...
1: 여기에서 15년 됐어요. 봅시다. 이게 새싹삼이라는 이게... 게거든.
3: 뛰어났다.
0: 이게 캐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캐다가. 네. 우와.
2: 귀여워.
1: 요만치마가 한 만 원.
2: 만 원이요?
1: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새싹삼에 잎에 여기 사포닌이 많은 게고.
0: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먹어도 돼요?
1: 씹어봐요, 지금.
0: 이렇게요?
2: 지금 먹어도 돼요?
1: 돼요. 이거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지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진짜요?
1: 네. 이것도 쌉스름하지?
2: 혹시 이거 제가 캐봐도 돼요?
1: 예.
2: 어떻게 그냥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쯤에?
1: 살짝? 아니. 살짝.
2: 아, 여기? 이만큼 깨떠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네, 예쁜 애들이에요?
1: 예, 예쁜 애들이네. 깊이.
0: 나온다, 이제. 오케이.
4: 오, 예쁘게 간 것 같아.
0: 아이고.
2: 불이랑 떨어졌어.
0: 아이고. 됐어. 그래도 된 거죠.
1: 예, 잘 캤네. 좋네요.
0: 괜찮아.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만 이렇게 됐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4: 이거는 실패지만 먹을 맛은 똑같겠지.
0: 이렇게 캤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대요.
1: 그러면 후 흐르는 물에 씻을 것 같고.
2: 좋아요.
0: 좋아요.
2: 그럼 거기 내려가서? 맞아요?
0: 먹을까요?
1: 우리 집으로 가시죠.
0: 좋아요.
2: 천천히 오세요, 같이. 이게 뭐예요?
1: 골무리.
0: 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꼼꼼하게 씻어야 되구나.
1: 이것도 좋은데.
0: 네.
1: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삶 진짜 좋은 거 한번 보여줄게.
2: 어, 좋아요. 어디예요?
1: 제가 가져올게요.
0: 우와. 와우.
4: 아, 저거 아까
0: 도와주시기만 하시려나?
4: 말씀 많이 해주셨던.
1: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삶인데요.
0: 네.
1: 이게 10년 된 긴데.
0: 우와.
1: 야하고 야하고 차이 틀리죠.
2: 와우. 와우. 이게 귀여워요. 이게 다리 같아요. 어, 사람 모양 같아.
1: 그러기 때문에 산양삼이지.
4: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발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0: 진짜.
2: 산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저게 지리산 오봉이라는 데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0: 네.
1: 그 산에 이 삼씨를 갖다 심어놨어. 심어놓고 한 10년 지나다가 이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갔고 10년 만에 돈맛을 났어요.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4: 이제 드디어 큰 돈을.
0: 시식은 안 되나요?
1: 시식을 해봐야 알겠죠. 4만 원짜리를.
0: 먹어봐도 돼요?
1: 예. 마음에
0: 드는 거요?
2: 마음에 드는 사내를 골라.
0: 얘를 먹어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이거 먹고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캐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4: 일단 심은 거 제일 어렵죠. 캐는 거보다는. 심는 거 와야죠. 아,
1: 이모야도 하나 골라봐요.
4: 저? 네.
2: 나 아까 그 친구가 귀여웠던 거 알지?
4: 진짜 사람 같으네. 내 안에 춤추게 해줄 수 있어.
0: 귀엽다.
2: 감사합니다.
1: 먹고 건강하고. 한 입에 넣든 어떡하냐, 천천히.
4: 그냥 바로 삼키지 말아야
1: 돼. 밥 먹듯이 꿀떡 씹지 말고 꼼 씹듯이.
4: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귀여울 약간 있잖아요. 꿈뻑.
0: 아니, 이게 씹을 때 약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개운해요.
1: 이제 지금부터 잎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삶이 단맛이 나. 근데 겨울에 땅이 얼 때 가면 진짜 다 달아.
2: 아.
1: 진짜.
4: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거구나.
0: 기분 탓인가? 저 지금 살짝 진짜
1: 느끼는 사람 다른 느낌.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하나.
0: 건강해진 것 같아요, 벌써.
1: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아까 거.
0: 이거요?
1: 그 빠진 다 먹어야 되는 거.
4: 이거는 입도. 얘는 사포닌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사포닌 다 여기 있으니까 맞아. 다 먹어야 된대.
1: 말은 많이 풀어 먹는 거야.
0: 쫓기 같죠?
1: 가자. 요거 가져가서 먹고
4: 진짜
1: 기운 나고 이러거든 나 우주로.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삼삼을 심으러 오자. 와우. 신발사! 신발사!
4: 그래, 신발사!
2: 대박!
4: 사랑합니다.
1: 타이밍 딱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뭐지? 아, 분식은 소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1: 다슬기. 다슬기 먹어봤어?
0: 다슬기? 다슬기?
1: 다슬기 색상. 이거 해야 되겠다.
0: 아니, 다슬기를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네. 뭐가 맛있어?
2: 다슬기 전문점이고요. 맑은 국이나 들깨국을 추천해드려요.
1: 그러면 맑은 국, 들깨국 하나씩 할게요. 네,
2: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눈을 밝게 하고 충혈과 비루를 풀어준다. 무지방 고단백.
0: 다이어트 효과 있다. 오늘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어제도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 색깔이 뭐예요?
1: 진짜 이렇게
0: 이거 알록달록 직접 만드신 건가요?
2: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0: 아, 진짜요? 완전 자연, 그럼 완전 건강식이네요.
1: 너무 맛있겠다.
0: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다슬기를 직접 잡으신 거예요?
2: 네.
0: 진짜요?
2: 직접.
0: 아, 장난치려고 여쭤봤나요?
1: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2: 손으로.
3: 하나하나?
2: 네. 민물에서.
1: 민물이니까.
2: 얘네들이 옆. 계곡이 많거든요.
1: 계곡에서 잡는 거.
2: 다슬기 잡은 지는 23년.
1: 와. 전문가.
0: 전문가시네.
2: 점심시간 후에 이거를 삶아서 따고 손질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 아, 손이 많이 가겠네요.
2: 그래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2시간 반 맞춰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0: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찍어야지.
1: 이거는 찐이지. 반찬까지 예술이다, 진짜.
0: 그니까. 이게 맛있겠네.
1: 나도 들깨가 맛있어 보이네. 두 개 시키기 잘했어.
0: 이것도 다시기 많이 넣어야지. Thank you. You're welcome. 나는 맑은 거부터 먹을래. 무슨 맛일까?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1: 뭐 이게 다 나물들, 진짜.
0: 정말. 맛있게 먹쨍.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1: 오, 국물이 예술인데?
0: 맛있네. 약간 고소한 느낌이네.
1: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의 밥.
0: 건강해지는 맛이야.
1: 이게 뭐지? 호박님인가?
0: 언니, 고추 우와.
1: 와, 이게 자연이지.
0: 감자인가? 감자인지 양파인지 무네? 뭔가?
1: 호박의 종류일 수도 있지.
0: 맛있어? 뭔가?
2: 김치 부자.
0: 너무 맛있. 근데 이게.
1: 뭐야? 뭐예요?
0: 직접 하신다 했잖아. 확실히 맛이 달라.
1: 자연에서 나온 것들은 참. 나 다 들어갔다.
0: 자, 이렇게.
1: 말랑에서. 거기 먹어봐. 녹아버린다니까? 꽃물.
0: 이제 반대로 먹어보자. 난 특히 이게 좀 기대돼.
1: 이게 간이 되게 맛있어.
0: 약간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 이건 무슨 맛일까?
1: 깔끔하다.
0: 그지?
1: 이거지?
0: 쑥 불리는 맛이야.
1: 나 이게 더 좋아할 줄 아는데 이것도 똑같이 맛있는데?
0: 들깨는 약간 좀 들어가서 그런지 풍미가 느껴져, 먹었을 때 이것보다.
1: It's where our perfect night. 이거 맛있어.
0: 아,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1: 너무 맛있었어.
0: 진짜 시골 밥상 그런 느낌이었어서.
1: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0: 과연?
1: 과연?
3: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0: 너무 배불러서 안 일어나죠.
3: 너무 잘 먹었어요.

0: 아니 언니 우리 그거 딸기 먹었잖아. 되게 맛있었잖아. 그치. 산청 왔으면 뭔가 딸기랑 관련된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 아 이게 다 딸기인가?
0: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딸기 계절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자.
1: 봄이랑 겨울인 것 같은데 원래.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
0: 저희가 그 딸기를 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체험 같은 거 도와드리나 싶어서.
3: 딸기는 수확은 안 되고 지금 이제 정식하는 시기.
0: 아 진짜요?
3: 지금 수확은 딸기는 지금 심어야지.
0: 그러면 심을 수 있는 체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1월 달에 또 올게요. 수확하실 때.
3: 일하는 봐서 또 그래.
1: 그러니까 열심히 거리는 열심히 하죠.
0: 거리 아시죠?
4: 저희가 그래도 잘
0: 근데 이거 뭐예요? 미사일 준비하시는 거예요?
3: 미사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딸기 심기 해가지고 간격을 일괄적으로 딱 심기 위해서.
0: 아,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네,
1: 그러네요.
3: 이렇게 하면은 딱 간격대로 심을 수 있으니까. 그
1: 간격도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네. 바꾸시는 거였어요?
3: 바꾸고 두 대.
0: 우와.
1: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리게 드릴 거예요.
3: 예쁜 사람도 힘을 쓰겠나?
1: 힘을 써야죠.
3: 맨손도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안 돼요. 장갑 주시면 저희가 또 야무지기 때문에.
1: 이렇게 장갑 예쁜 거 처음 봐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귀엽다. 너 주머니가 많아서 문제네. 걸리겠다.
3: 자 일단.
1: 네.
3: 이들 작업하는 따라 한번 가봅시다.
1: 네.
0: 아 살짝 지금 도와드린다 하니까 신나신 것 같은데요?
1: 지금 일손이 없으세요?
3: 네, 지금
0: 하하.
3: 그럼 굉장히 소중합니다.
1: 그럼 저희가 도움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라도
3: 일단 일하는 거 봐서 도움이 되는지 봐야죠.
1: 잘해드릴게요, 사장님. 펠리오야.
3: 이 모종을 여기서부터 다음 이제 딸기가 수확될 거예요. 여기 3개월 정도. 그럼 이 모종을 작업해서 심은 모종입니다.
1: 귀여워.

0: 풍고기 한 포기.
1: 여기에다가 여기 딸기 몇 개 좀 나와요? 하나에?
0: 꽃대가 다섯 번, 1년에 다섯 차례 나와요. 한 나무에서 한 40, 50개 정도에.
1: 어, 그래도 많구나. 이거 하나만.
0: 여기, 한 번에 따는 게
2: 여기서 살고
0: 동안에.
2: 싶다.
1: 아, 6개월 조금씩 조금씩.
2: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청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 보면.
0: 다른 사람들도 가져갔거든요.
1: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당계 딸기 장미라고.
1: 여기에요?
0: 여기가 당계가 제일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되는 딸기 5% 정도.
2: 와.
0: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이 딸기로 1년 한 150억 정도.
2: 우와.
0: 농가 소득 거의 치면은 한 80억.
1: 열심히 할 가치가 있네요.
2: 지금 살짝 사장님이 저희를 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좀 열심히 해서
0: 같이. 좋아한다고 이게 젊은 그 종아들이 좋은 다 있는데 그 종아들이 잔다더니.
1: 딸기 심어볼까요?
0: 이거를 여기를 잡고 이게 살 들으면 돼. 이렇게 딱 들어주면 돼. 그럼 뭐 집에
1: 그러면 떼고.
2: 따라!
1: 어이구 귀요미야. 어이구.
2: 오 스무스한데? 오.
1: 너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말을.
2: 우와.
0: 들고 있어.
2: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예,
1: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까지 할까요?
0: 12월달에 와서 딸기 먹을 수 있을 만큼.
1: 아 그럼 12월에 올 때는 그럼 많이 심어야겠네. 이게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물 줄 때는 이게 설치하는 거는 걸리겠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냥 열고 끄고 그런 거죠.
0: 지금 다른 거 안
1: 하네. 같이 들자.
2: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1: 짜짜짜짜짜짜짜.
2: 아
1: 이거는
2: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이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딸기도 심고 박스도 들고 맨발로 꺾고
1: 시골 여자 될 것 같은 느낌. 조심해야
2: 돼. 안 돼.
1: 아 여기 가셨어. 괜찮아?
2: 아 여기.
0: 이게 왜 이때 이제 필요한 거지?
2: 여기 내려서 뿌리 쭉.
0: 물리야 돼.
2: 오.
0: 물리 가지고 힘줄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쭉 빠지면은 빠지는 거지.
1: 오 깔끔하다.
2: 자 요렇게.
1: 괜찮아?
0: 같이 눌리는데.
2: 오, 괜찮은데요?
1: 위 아래 위.
2: 그리고
0: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서 또 한번 보세요.
1: 여기에 여기 딸기가
0: 서로 공간이 좋게.
1: 욕심쟁이니까.
2: 부드럽다.
1: 아야.
0: 아 힘을 못 썼는데?
1: 아야 자 이렇게 아 각도가 안 났었어요.
0: 네. 하나 둘.
1: 하나 자. 이 정도?
0: 네 그 정도 돼.
1: 오호!
0: 심을 때는 이게 잘란 부분 있잖아.
2: 네.
0: 잘란 부분이 호수로 가야 돼. 이거 할 때는 잘면 여기서 다른 데는 이거 하나 이거 딱 잡고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1: 오! 오! 쑥.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0: 끝.
1: 쑥.
0: 꼭 눌려가지고. 그럼 자리 튀어 나오거든. 요만큼만 들어가면은 자전거 튀어 올라와.
1: 아
0: 이게.
2: 이게 맞아요?
0: 네 맞아.
1: 엄청 힘 잘 쓴 것 같아. 셰프 밑에서 그냥 보조하는 느낌인데?
2: 한 대씩?
1: 도와주는 건 맞나요?
0: 그 정도면 잘하고.
2: 재밌는데요?
1: 재밌다.
2: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1: 같아. 하나 또 슛. 하나, 둘, 셋.
2: 아니, 서울 강남구.
0: 네. 원래.
1: 저는
0: 서울 강남구 지금 원래.
2: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퀴즈, 자.
0: 내가 볼 때는 저 러시아.
2: 러시아 같죠?
0: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
2: 땡, 이집트요.

0: 이거야.
1: 좋아요, 좋아요. 저 기억할 거야.
0: 20개. 우리가 20개.
2: 20개 줬어.
1: 오!
0: 어? 어? 진짜요? 오, 여기 시원한 바람이 있네. 밖에 있으면 까먹었었네. 바람이 있었다는 게.
1: 그쵸?
0: 어,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3: 네, 아가씨 삶았어.
2: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예? 준비를 했지. 어!
4: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네, 준비를 왔어요.
0: 이게 그냥 오직 딸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2: 네, 딸기만. 와.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기 사장님. 우와. 대장은 여기.
1: 네,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 맛있겠다.
0: 저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볼래요? 네.
2: 이게 우리 무슨 딸기라고 하는 거.
1: 감사합니다.
2: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0: 이거
1: 와우. 이거는 설탕 안 넣으셨죠? 네.
2: 딸기만.
1: 그냥 딸기.
0: 딸기만. 이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달달한데요? 이게 진짜예요?
3: 딸기만 삶아가지고 그대로 와우. 졸였어요.
1: 와우.
0: 시럽
3: 다 먹는다고.
2: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1: 너무 맛있는데?
0: 맛있죠?
2: 그래, 먹어봐. 아이스 딸기.
1: 와우, 너무 맛있어요.
0: 이거는 웬만한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3: 수확해갖고 냉동실에 따다먹어 씻어서 이제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저장해.
2: 도와줬어, 우리 너 바쁜데 먹고.
1: 아니에요.
2: 하여튼 11일 달에 꼭 와가지고 반갑게 또 보고.
1: 당연하죠.
2: 그때 또 맛있는 딸기도 먹고.
1: 당연하죠. 하고. 너무 좋아요. 네,
2: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배불러.
0: 배불러? 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와요.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0: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바이오 CM 미니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1: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2: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 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3: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4: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5: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6: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재현님!
2: 오!
1: 제 친구! 예! 짜짜짜짜짜짜!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오늘 김이에요, 주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깔아놓으신 거.
4: 물음표도 없어졌어요.
2: 이제 대놓고 하시겠다, 이거구나. 조잖아요. 단위가 완전 다르네. 김 판매량? 김 생산량?
1: 수출액?
2: 생산에서 수출액?
4: 우와. 와.

0: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 김채연이에요. 응? 그래서 김채 죄송해요. 저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는데.
1: 사실 해외에서 되게 네. 핫댐이에요.
0: 그래요?
1: 진짜 애기들이 우리 딸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김 좋아해요?
1: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맞아요. 살짝 짭짤한 맛이 있어서 칩스인 것처럼. 네. 특히 이탈리안 친구에게 어떤 거 이거 가지고 싶냐고 할 때마다 네. 김. 아. 제일 좋아하는 기념품
0: 김.
1: 김이에요. 네. 아. 우선 이런 거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술이에요. 자, 이거 동네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술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향도 맛있고 이거 진짜
0: 바다의 향. 제가 오늘은 해드릴 거예요.
1: 구워줄 거예요?
0: 파브리 셰프, 너 채브리 셰프.
1: 김채연 셰프.
0: 먼저 불 어떻게 켜는 거지?

0: 어떻게 기는 거지?
1: 이렇게?
0: 안 켜지는데. 번호 안 써봐가지고.
1: 아마 여기서 세이프티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해보세요.
0: 오, 켰다.
1: 예. 예.
0: 이거는 김. 구울 건데요. 이렇게 노릇할 정도만. 약불에 해줘야 돼서 불이 약하게.
1: 집에서 재현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바삭하게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0: 오, 근데 좀 향이 맛있... 좀 향이. 오, 괜찮으세요?
1: 왜?
0: 괜찮으세요?
1: 왜? 철의 손.
0: 오, 진짜.
1: 왜?
0: 역시 진짜 테토시네요. 됐어. 그러면 짜잔.
1: 짜잔. 여기 밥에
0: 그렇죠.
1: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의 바다의 맛이에요.
0: 오, 저 잘 구웠어요. 역시 김채연.
1: 너무 맛있고 너무 아 이렇게?
0: 네,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냥 과자처럼.
1: 저도 재현을. 너무 너무 좋아요. 자,
0: 저것도 해볼까요?
1: 참기름 자체가 볶음깨로 만드는 것이라서 진짜 고소하고 향이 세요. 들기름 조금 더 향긋해요.
0: 향긋하다.
1: 근데 저는 명란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매운맛.
1: 멸란도 네. 그 바다에서 온 재료라서 그쵸? 바다에서 온 재료 네. 곱하기 2.
0: 맞아요. 바다 바다.
1: 아주 그렇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뭐? 오, 맛있다.
0: 멸란 맛.
1: 진짜 감칠맛이 넘쳐요.
0: 저는 다르게 먹는 법 소개해드릴게요. 밥을 먼저 퍼야 돼. 할게요.
1: 뭐 할지.
0: 이렇게 하고 손은 것. 닦았습니다. 아, 뭐.
1: 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뭐. 이 명란김은 밥에 물을 말아서 명란김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이렇게?
0: 네.
1: 물으로?
0: 보리 굴비에 해서 녹차랑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국밥.
0: 맞아요.
1: 근데 차가운 국밥인 것처럼 이렇게.
0: 그리고 여기에 명란김.
1: 명란김 안에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그냥 밥으로 먹기.
1: 처음 먹어본 방법이에요.
0: 김치 크림빵보단 나아요. 세 볼게요.
1: 김재현이어서 너무.
0: 시원해요. 시원해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럴 때 이제 맞아. 이런 김자반을 먹는 겁니다.
1: 어?
0: 약간 볶음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김가루. 그리고 밥 먹다가 이렇게 셰프님처럼 뭔가 좀 간이 싱싱한데? 할 때 이런 가루 좀 뿌려서 간을 맞춰줘요.
1: 마법의 가루.
0: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느낌.
1: 쫙.
0: 달다.
1: 오, 맛있다. 간도 있고 깨도 들어가 있어서 씹을 때 빡! 고소함이
0: 맞아요.
1: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완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
0: 맞아요.
1: 있어서.
0: 매운맛도 먹어봐도.
1: 매운맛? 괜찮을 거예요, 재현님?
0: 이 정도는
1: 이 정도 가능하긴 해요.
0: 잠깐만. 잠깐만.
1: 왜?
0: 와, 진짜 매운데, 이거? 맵찔이가 아니라 이거는.
1: 너, 저도.
0: 아니, 진짜 맵죠,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고 드셔보세요. 저 먼저 드세요.
1: 비니님, 장난쳤어요? 진짜 입안에 때리는 거예요. 캡사이신 그런 느낌이 나요.
0: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을걸?
1: 솔직히 말하면 김 종류 중 이거 완전 제일 대표 한식의 간식.
0: 이거가.
1: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색깔이 있는 거?
0: 또 매운맛인 거.
1: 김치?
0: 김치만 먹어볼까?
1: 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0: 헐! 아니, 맛있는데요?
2: 어.

0: 맵지 않고 어머머. 김치에 감칠맛, 시원한 맛 들어가 있어요.
1: 김치 컵라면 맛 나요.
0: 진짜 손이 가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맛있다.
0: 맛있다.
1: 기본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기본 맛있어요.
0: 아 역시.
1: 클래식.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
0: 오리지널 진짜 좋아요.
1: 대부분 선물할 때는 이런 김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각이 너무 맛있어서 김부각 김치맛.
0: 저는 김부각 오리지널 플러스 김자반.
1: 김자반.
0: 친구들이 여기 온다면 무조건 기념품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1: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눠 먹어요, 나눠.
2: 국물 한우만 메뉴로 하나 드릴게요.
0: 아, 근데 왜 떡도 있어요?
1: 꼬마 김밥 나왔어요.
0: 입이 심심한다면 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업! 업!
1: 한입 크기!
0: 네, 한입 이렇게 완벽한 스낵이에요. 자, 자, 자!
1: 먹어볼까?
0: 무슨, 무슨?
1: Cheers!
0: Cheers! 역시! 사실 일반 김밥보다는 더 작아서 김 비율이 더 높아요.
1: 맞아요.
0: 김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왜 김밥에서 라면 냄새 나지? 아니 라면 냄새 나요.
0: 라면?
1: 그죠?
0: 맞아요.
1: 아 라면에 적혀있다. 라면.
0: 에? 그 라면 티백이에요?
1: 그런가 봐요.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0: 오마김밥이랑 그리고 라면 국물. 와 역시.
1: 아, 잘 어울린다.
0: 완전 짜기 전에.
1: 네.
0: 캐모마일. 맛있는 것 대신 저는 앞으로 이거 라면 국물 이렇게 만들 거예요.
1: 이거 그냥 일반 라면보다 더 깔끔해요.
0: 그리고 이, 이것도.
1: 이것도 먹어볼까요? 네. 별편.
0: 저는 쑥.
1: 저는 하얀색.
0: 네.
1: 간단하게 겹쳐서 먹으면 됩니다.
0: 그냥 이렇게?
1: 잘 어울린다. 사실 절편이 쫀득쫀득한데 고소한 맛도 나잖아요. 근데 간이 되어 있는 김이랑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진짜 밥 먹는 느낌. 드셔보세요.
0: 자, 오. 귀엽죠?
1: 네.
0: 이렇게 작은 샌드위치인 것처럼 이렇게.
1: 샌드 같아요.
0: 네. 미니 샌드. 너무 맛있어요. 겉면 바삭바삭하고
1: 그니까요. 진짜 꿀조합. 여기서 어묵 국물 먹어요.
0: 맞아요.
1: 아 신기하다. 진짜 어묵탕 맛나. 진짜 깔끔한 어묵탕.
0: 아 근데 저는 라면. 라면.
1: 라면 넣어. 맞아요. 라면 조금 더 네. 자극적.
0: 자극적인 맛이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아우.
1: 그러면 마지막 파브리식을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채연의 날이니까 채연식 해볼게요.
0: 좀 무서워요.
1: 간단해요.
0: 에?
1: 짜잔, 이게 끝입니다.
0: 이거 뭔가요?
1: 후추고요. 옥수수 콘, 참치, 마요네즈. 김부가 위에 올려서 먹는 까나페.
0: 까나페! 오늘 좋은 아이디어인데?
1: 진짜 간단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 참치 마요를 먼저 만듭니다. 석석. 살짝 달달하고 식감을 더해줄 콘옥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는 취향껏 근데 좀 많이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아니 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짜잔 완성.
0: 와.
1: 올려서 그냥 이대로 확 먹으면 돼요. 끝.
0: 궁금해요.
1: 맞아요. 취향껏.
0: 짠. 후추 딱 맞았어요.
1: 맞아요. 후추 좀 해야지 또 안 나요. 조금 넣으면.
0: 오, 후추 이게 하나하나 빡빡빡 떠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홈파티 하면 이거 완벽한 카나페예요.
1: 맞아요. 오. 성공! 채연식 성공!
0: 역시 기기예요. 채연식. 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채연식당.
0: 사실 파브리식도 네. 이거 준비해 놓고 맛있긴 한데. 따라란.
1: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부가?
0: 예.
1: 오. 오.
0: 진짜 바삭한 토핑. 이거 우와. 완전 단짠단짠. 너무 우와. 너무 맛있어요.
1: 트라이 해볼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0: 이런 것도 이렇게.
1: 그럼 왜 맛있지? 사실 바닐라가 김이랑 어울릴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진짜 잘 어울려요.
0: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1: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깨먹는 재미가 있어요.
0: 자, 다들 김채연 파브리 셰프 여름에 새로운 트렌드 만든다. 만들었어요. 진짜 바삭한 토핑, 단짠단짠.
1: 김치 부각은 별로일까요?
0: 어?
1: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어봐요.
0: 자.
1: 와, 시저, 페이퍼.
0: 짭. 짭.
1: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역시 김치랑 크림빵 진짜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1: 아직 안 어울려.
0: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거봐. 잘 어울려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김치 사발면을 동결건조 시킨 거에 바닐라 크림을 같이 먹는 느낌.
0: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금 심해요.
1: 맞아요.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his 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1: 오셨나?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4: Where are you from?
5: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6: 자, 잘했어요.
1: 자,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5: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2: Jennie.
1: Let me do.
2: Yeah. 오,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0: 있어요.
1: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0: 봄 브라이트인데요.
1: 봄 브라이트.
0: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1: 어,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름.
0: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이거?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가을 뮤트.
1: 겨울, 겨울.
0: 겨울 다크.
1: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0: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1: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0: 마스크팩!
1: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2: So fresh.
1: So fresh.
0: Yeah. 버블.
1: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0: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1: 어떻게 알지?
0: 이제 6회차잖아요.
1: 배웠다,
0: 옆에서
1: 배웠다.
0: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발라주시거든요.
1: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0: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1: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0: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1: 제일 어두운 거?
0: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1: 컬러 괜찮아요?
0: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1: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I learned a lot today. 어, 이게 맞다. 네. 어, 이게 맞다.
0: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렇게.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1: 이마를?
0: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여서.
1: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커버해 보려고요.
0: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2: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0: 부산.
2: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0: 부산은 국밥이죠.
1: 네. 진짜 한국이 다르다. 어,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0: 네.
1: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이런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0: 파우더.
1: 파우더.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0: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와, 선생님이 골라줘야지.
0: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Do you like it?
1: Yes.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2: You need to teach me.
1: Okay?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0: 네.
1: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0: 아이. 이런 거? 좋을 오케이,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0: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다, 좋다, 좋다.
0: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1: 그죠. 블렌딩이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0: 네.
1: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0: 아몬드 쉐입.
1: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0: 아~
1: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0: 아~
1: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0: 왜죠?
1: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요.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0: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오,
2: 네네네.
1: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이게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0: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3: 니스.
4: The beach, right?
0: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4: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1: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0: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 봐.
1: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4: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1: Where?
4: Lorraine, next to Alsace.
1: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0: Yeah.
1: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4: Where?
1: Alsace.
4: Strasbourg?
1: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4: 오케닉스포?
0: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1: I only remember the taste of Alsace.
4: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1: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0: 알겠습니다.
1: 이제부터 다 정해주세요.
0: 네.
1: 자, 어떤 느낌이냐면
0: 네.
1: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0: 오.
1: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5: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1: 뭉쳐가지고 쫑쫑쫑.
0: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뒤져서 볼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1: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0: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1: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0: 네?
1: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0: 어떻게 될까? 그거는
1: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0: 오, 오.
1: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0: 네.
1: 투명한 약간 고정.
3: 와우.
1: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0: 네, 네.
1: 딱이다.
4: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eipt, you know, like a handmade.
1: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4: Korean receipt for my grandma.
0: 이네요.
1: 확신의 이.
0: 맞네요.
1: 진짜 이제 점 찍게.
0: 네, 아, 점 중요하죠.
1: 약간 여기다.
0: 네, 살짝 보이는 쪽에.
1: 네.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0: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4: 외국인?
0: 네, 외국 언니.
4: 외국인?
0: 이 컬러.
1: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0: 쭉쭉쭉.
1: 완성!
0: 제니님?
1: 와! 와!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0: 네, 완전 입꼬리예요.
4: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1: Oh, you look gorgeous.
0: Really? Look here, look here.
1: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됩니다, 되니.
1: 네.
2: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1: 렛츠고. 네.
2: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네. 한옥인데.
1: 오, 예뻐요. 여기.
2: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여기 들어가자. 재밌겠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4: 리치맨.
3: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된 운세다. 제니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5: 사랑.
3: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3: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된

0: 부산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에 위치한 수산물 전문 가공 유통기업으로 고등어를 전문적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물을 손질해서 납품하는 단순 수산물 가공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고 맛있게 생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한 식품 기업으로 방향을 옮겨왔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premium seafood, including fille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as well as hamburger steaks, which are filled with fish fillet. Targeting different consumer bases, the company has provided fish products in various combinations. It has offered a wide range of options, including small and large size packages.
2: 생선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가시나 비린 향, 조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이들이나 젊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락피시 제품은 좋은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친숙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답을 함박스테이크에서 찾았습니다. 고삼 함박은 고등어와 삼치의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은 그대로 담고 함박스테이크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습니다. 익히기만 하면 아이들 반찬은 물론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프리미엄 메뉴가 됩니다.
1: Rockfish is located in Busan, the major producing area for mackerel, as well as the largest center for the distribution of fish products. By securing a fast supply of fish raw materials,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market. After the defrosting and pre-processing stages,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Big and small fish bones are removed thoroughly by hand, so the original texture of the fish fillet can be maintained.
3: 저희 락피쉬는 제품 특성에 따라 원료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풍부한 지방감과 부드러운 육질이 필요한 제품엔 지방 함량이 높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하고 국내산 고등어는 주산지인 부산에서 직접 수매해 짧은 시간 안에 가공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를 살리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또 생선마다 수분이나 지방 함량, 육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료 상태를 고려한 자체 배합 기준을 적용해 언제나 일정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ified products and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the company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stable production. By introducing a thermoforming packaging machine, it has automated the repetitive works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As a result, the company has achieved stable delivery of the products and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3: 수산물은 원료 자체의 물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에는 생산 데이터를 수기로 생산팀과 관리팀이 각각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 불필요한 로스는 줄이고 품질 정밀도와 생산 효율은 향상되었습니다.
1: Due to the diversified preferences of consumers, a variety of grilled fish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convenient meal replacements. And Rockfish has developed new type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It has developed a hamburger steak that is made with mackerel and Spanish mackerel. Also, by developing new recipes and ideas, the firm aims to deliver a new experience to consumers.
2: 저희 락피쉬는 수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등어 가스의 제조 방법과 고등어가 함유된 버거용 패티의 제조 방법 등 두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리 후에도 생선살의 퍽퍽함 없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전처리와 구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맛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리뉴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 The high values of the company's products have earned recognition among consumers. Rockfish has expanded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home shopping channels, and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ased on th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Korean market,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0: 현재 저희 락피쉬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약 5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피쉬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서 K-시푸드를 세계 시장의 수산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Rockfis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premium seafoo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popularizing the excellence of K-seafood to the world.
4: Along with the rise of K-food, red pepper powder has also become famous globally over time. Based on contract farming, Taeyang Farm has built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chain and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developing its own sterilization facilities, it has improved the taste as well as strengthened hygiene standards. We explore Taeyang Farm, which has satisfied the appetite of global consumers by producing premium red pepper powder. Taeyang Farm is located in Je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Based on the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and produced customized red pepper powder in various colors and particle sizes. As a core ingredient that can bring out the flavor and add colors to different cuisines, red pepper powder has played a role as a firm base for the food industry.
5: 저희 태양 농사는 2006년 설립 이후 고춧가루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식문화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료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원재료 계약 재배서부터 건조, 가공 및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까다롭게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The company has produc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sterilized red pepper powder is one of the main products. Korea's major food makers, which require demanding quality criteria, have used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2: 고춧가루는 단일 원료이지만 각 용도에 따른 맞춤 가공이 핵심입니다. 저희 태양 농사는 입자 굵기에 따라 7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수치를 기존 대비 99% 이상 줄였습니다. 덕분에 변질 위험을 낮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높은 유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균 고춧가루는 유통 안전성에 민감한 라면 스프용, 분말 소스용 및 해외에 수출하는 김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 Based on the contract farming with the local farms, Taeyang Farm has checked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during the harvest season. Also in China, the company has managed th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during the cultivation process. By selecting premium red pepper, it has minimized the possible inflow of pesticide residues.
5: 고춧가루의 핵심은 원료의 균일한 품질과 안정성인데요. 유통업체를 통해 업무를 받으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태양 농사는 수확 전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원물만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관리가 4개월 내내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저희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The raw materials which meet the strict standards go through optimal production facilities and precision processing stages are carried ou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inspections in five different stages, including the ozone sterilization system, and it has thoroughly prevented the inflow of impurities.
6: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고춧가루의 제조 및 살균 설비 관련 특허들은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검증해온 기술들입니다.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부터 미국 FDA 등록까지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인증은 고객사에게 태양농산 고춧가루는 항상 안전하고 균일한 원료만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자 객관적인 품질 보증표입니다.
4: Aside from building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production site. It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 accurate data and standardized process. By introducing automation facilities and MES, it has minimized process deviations and achieved positive changes.
5: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살균 조건이나 공정 현황, 재고 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균 설비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최적의 살균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작업 동선 개선과 현장 정리 정도를 통해 생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4: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that decide the quality and types of red pepper powder. Even small differences in spicy levels and colors can be checked accurately with objective data. By accumulating and managing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3: 원료의 스펙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객사 완제품의 맛과 품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별 맞춤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태양농산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품질 편차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믿고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K-food, including spicy kimchi, 떡볶이, and instant noodles have captured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Taeyang Farm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zech Republic. And the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market.
5: 태양농산의 경영 목표는 최대의 고춧가루 가공 회사가 되기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추가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할랄 인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향상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 The premium spicy taste of Taeyang Farm's red pepper powder has pleased the taste buds worldwide.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ivate the tables around the world.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 great supporter fo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omas Cable specializes in producing industrial cables for the transfer of energy and signals in cutting-edge industrial fields. By developing its own cable operation system for clean rooms, it has provided stab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t is planning to scale up the production. We introduce Thomas Cable, which has connected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leading-edge cable technologies. Thomas Cable is located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industrial cables. It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experiencing varied standard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and Japan. Business is part of an effort to promote its own technologies

0: and offer customized products.
1: 포마스 케이블은 산업용 특수 전선을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cables for the power supply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like Smart Factory. The company's products have been widely provided to various industrie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stabl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producing cables for clean room equip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performs repetitive movements like robots,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evice.
2: 저희 토마스 케이블의 클린룸용 무빙 시스템과 플렉스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지 공정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와 이송 장비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와 같이 구동 빈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케이블 마모로 인한 분진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와우플렉스 같은 저분진 클린 케이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고 반복 구동을 견디는 핵심 구조체를 외주 없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공정 관리, 완제품 품질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0: After the inflow of raw materials, insulation and tying stages are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cable products are completed. Unlike general items which produce the same products repeatedly, the ones for clean room equipment are produced as customized item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al and operating conditions.
3: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품질팀을 중심으로 핵심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도체 검사를 시작으로 피복의 절연 두께 및 외경을 검사하는 중간 검사를 거쳐 모든 생산 공정을 마친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전압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와우플렉스의 경우 각 장비의 구동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와이어 하네스 공정을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omas Cable has felt a strong need to upgrade the production system to cope with a growing amount of orders.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tackle the errors in handwritten record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duct quality.
4: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물류, 품질, 공정, 설비, 환경, 안전 등 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총 46개의 개선 과제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장 작업 동선 및 물량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1일 1인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11% 수준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promoted the studies to improve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products. By improving optimal structures and developing functional materials, it has constantly strived hard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5: 저희 토마스 케이블에서는 클린룸 전용 시스템인 와우플렉스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체인 구조의 최적화, 원단 내구성 개선 및 품질 인증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우플렉스가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로봇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구동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6: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0: By discovering new clients and markets, the company has achiev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Aside from Malaysia and Japan,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entire Asian market.
6: 다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고
1: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향후 5년을 중점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MES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신규 아이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제조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Thomas Cable has given a boost to Korea's automation industry by developing advanced cabl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cabl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쿠르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진짜 예쁘다. 숲속이다, 숲속.
2: 어머니!
3: 어, 왔네, 왔어.
4: 어서 와요.
5: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바로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기념하는 부상을 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해야죠.
6: 제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안토니오, 꿀떡할 것 같아요.
7: 너 이길 거예요.
8: 친구들, 지켜보세요. 저도 무등 아니에요.
1: 아니, 어떻게 이면 좋아.
9: 내비두고 열으라고.
10: 어, 답답해.
1: 너무 울고 싶었어요.
11: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12: 중간중간 울 뻔했어요.
1: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야, 이건 뭐 지구촌 마을에 온 기분이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MC를 맡은 네, 골든차일드 장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 오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맛있는 경쟁이 펼쳐질 여정에 저 MC 장준도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오늘 팀원이 될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제일 한국에 오래 산 것 같은데 아, 제일 긴장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진더블에 나서만 쉼쉼쉼쉼 크럼피스 프리한스 볼스키 한국말로 이제 얘기하자면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쉼쉼쉼 가시미에서 가브리엘 크럼피스 확 줄여서 쉼이라고 하시면 돼요.
1: 아, 네.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이름 너무 어려워.
1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온 여기 막내 엠마입니다.
15: 아, 번쥬르!
1: 번쥬르!
15: 엠마, 번쥬르!
16: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닐더라입니다.
15: 와우, 지조라!
17: 안녕하세요. 가나에서 온 글라데스입니다.
15: 아, 글라데스!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5: 아, 올라, 올라!
18: 올라.
5: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15: 오.
5: 네. 저희가 지금부터
18: 파이팅, 파이팅.
5: 네.
18: 파이팅.
5: 지금부터 한식 경쟁에 여러분이 참가하시게 될 텐데요. 네. 아직 서로의 요리 실력이나 이런 뭐 요리할 때 그런 센스 같은 건 아직 모르시죠, 서로?
17: 글라데스는 잘해요.
1: 어, 못돼요. 못돼요.
17: 어, 글라데스 잘해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저한테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5: 와,
17: 진짜 잘해요.
5: 그냥 전 세계 음식을 다 통달하신 네.
6: 히든 카드네요.
5: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뭐 일단 글라디스 씨의 실력만 조금 알고 나머지 분들의 실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랜덤 비빔밥 만들기! 네, 랜덤 비빔밥 만들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곳 스튜디오로 오기 전에 우리 각자 다들 랜덤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1: 뭐 고를까요? 하나만?
18: Stop. Okay, I will go with this one.
5: 이 재료를 고른 거 가지고 대충 아, 이분의 요리, 음식 센스를 알 수 있거든요. 과연 누가 가장 센스 있는 재료를 골랐는지, 먹을만한 비빔밥이 탄생할 수 있을지
16: 기대가 되네.
6: 기대가
16: 돼.
5: 각자 나는 이런 걸 골랐다. 힌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힌트.
13: 와, 저는 이거 있어야 네. 한국 요리 된다.
5: 오, 이거 한식이 있어야 된다. 한식이 된다.
13: 네.
5: 아, 굉장히 주재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디도라 씨는요?
1: 아, 저는 비빔밥이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골랐는데.
5: 아, 그냥.
2: 아, 그냥
13: 그 정답이요. 정답.
6: 어, 전략,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2: 네, 오, 완벽한 전략이에요. 네. 자, 글래스님.
17: 이거는 비빔밥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거.
2: 비빔밥의 머스트 해브. 무조건 있어야 되는.
17: 있어야 돼요.
2: 네, 자, 이렇게 지금 각자 우리 참가자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라면은 굉장히 맛있는 비빔밥이 탄생될 것 같아요. 딜도라 씨 거 빼고. 네. 어, 마침 지금 주문한 재료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 한국의 딜리버리는 굉장히 빨리빨리잖아요.
17: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2: 아, 아, 감사합니다.
13: 브라보.
2: 직접 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3: 팁도 안 줘도 돼요. 그게 아,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죠. 아, 네, 배달료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분이 어떤 재료를 주문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근데 누군가가 진짜 그냥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3: 네. 설마 햄버거 이런 거
6: 이런 거
2: 어, 네, 정말 네, 그런 분이 한 분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자, 일단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요, 바로 멸치 볶음입니다.
17: 멸치 볶음.
2: 아, 멸치 볶음 누가 주문하셨죠?
17: 제가요.
2: 역시. 네.
6: 멸치 볶음.
2: 아니, 근데 멸치 볶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17: 우리나라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가시가 있어서 안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거 멸치 볶은 거 먹고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맨날 멸치 볶음. 우리 남편도 지금까지 멸치 볶음 해주거든요.
2: 그렇죠.
17: 근데 이거를 칼슘도 되고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6: 오메가3, 오메가3도,
17: 오메가3도 있죠. 있고 맛있었어. 그쵸. 제가 맨날 빠지지 않는 그거예요.
2: 그죠? 이거 뭐 손질할 필요도 없고
17: 네,
2: 너무
17: 맞아요.
2: 먹기 편하고.
17: 살짝 볶으면
2: 돼요. 네. 자, 다음으로는 아, 요거 약간 멸치 볶음이랑 비슷해요. 오케이.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지만 아, 요거 또 들어가나 싶기도 한데 바로 느타리 버섯 볶음입니다.
6: 아, 느타리 버섯 볶음. 네. 느타리 버섯 볶음. 아,
2: 자, 그러면은 이 느타리 버섯 볶음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17: 저요.
2: 아, 엠마. 아, 감사합니다. 네.
17: 감사합니다.
2: 아, 이 느타리 버섯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14: 네, 저 원래 비빔밥에 버섯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2: 대부분 이제 뭐 표고버섯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뭐 버섯은 다 맛있으니까요.
17: 맞아요.
2: 네, 식감도 너무 재밌고.
14: 좋고.
2: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장조림입니다. 네.
13: 어, 자, 왜 누가 고른 거가
2: 전혀 나
13: 가장 맛있는 재료.
2: 아, 장조림. 아, 센스 너무 있죠.
6: 네, 센스 있어요. 네. 네.
2: 뭐 장조림 넣으면 간도 돼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맞아요. 좋아요. 예, 네, 안드니오 씨.
4: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되게 그 비빔밥에서는 많이들 넣습니다. 네. 네, 이분은 비빔밥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바로 무생채. 무생채 누가 주문하셨나요?
9: 저요.
2: 야,
9: 왠지 안 할 것 같아서.
2: 야, 역시.
9: 그래서 이제 저 또 무가 시원하잖아요.
2: 아, 역시.
9: 빠지면 안 되는.
2: 야, 아, 무생채 완전 나이스 초이스입니다. 네. 네,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자, 이제 우리 글라디스 씨만 남았는데 바로
17: 어, 계란.
2: 계란.
13: 아,
2: 네.
13: 계란도 있어요.
2: 참치 계란구이. 예. 네.
17: 맞아요.
2: 그렇죠.
17: 네, 감사합니다.
2: 야,
9: 삼백하고.
2: 예, 네, 사실 원래 후라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17: 맞아요. 맞아요. 네,
2: 근데 또 이렇게 배달 제품에 후라이가 없기 때문에
17: 맞아요,
2: 그걸로
17: 맞아요.
2: 자, 그리고
9: 어?
2: MC분은 뭐 제가 고른 것도 있죠. 자, 요즘에는 밥도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9: 밥도둑.
17: 뭐지? 궁금한다.
9: 간장게장?
2: 고추참치.
17: 아~
9: 역시.
17: 역시.
2: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양념이 좀 없는
9: 네,
2: 양념이 없는 음식이 오면은 양념을 또 잡아줄 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고추참치를 정해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17: 왜요?
2: 밥이 없어요. 밥이.
13: 어? 밥이 없다고요?
17: 밥이 없어. 어떻게 먹어요, 우리?
9: 샐러드가 되는 느낌이에요.
2: 네, 이거는 뭐 거의
17: 이 양반 이거 시키고 밥 안 주면 어떡해요?
2: 그래요. 네.
9: 밥은 한국에서 머스트 들어가야 되는 그냥 말 안 해도
2: 기본이죠. 아, 피디님. 좀 이렇게 좀 재량껏 저희 어떻게 밥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밥. 예. 네.
19: 밥을 그냥 드릴 순 없고.
2: 어.
19: 개인기를 하나씩 보여 주시면
2: 개인기요.
17: 개인기?
9: 개인기?
19: 개인기.
2: 야 개인기.
17: 그래서 스페셜 스킬.
20: 여기 너 비보이 하면 되잖아.
21: 어, 근데 비보이 안 만들었잖아.
9: 비보이. 저 뭐 비보이야? 비보이 언제 때야?
20: 여기 비보이 있어요.
2: 오, 뭘 비보이? 오,
9: 요. 그러면 제 뭐
2: 뭐예요? 저.
9: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2: 잠시만 노래 노래 빌드업 해야 돼요 빌드업
9: 빌드업
2: 리듬 리듬
9: 와 예 예 오
2: 와 와 와 야, 정말 아,
9: 저희 사실 지금 저질 체력 그런 거라서
2: 아 아니에요. 야,
20: 잘했어.
2: 야 이제는 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비디님?
22: 마음에 드는데.
9: 저 또 뭐 조금 더?
22: 하나만 드릴게요.
9: 아, 왜 하나? 뭐 조금 더 추가? 뭐 추가?
2: 아 지금 밥 하나.
17: 내가 노래 할까요?
2: 어 좋아요.
17: 노래해 노래 글라디스 아뽀 그거 트로트 노래 잘하죠. 오케이 시작.
23: 밤도 하나요.
9: 하나요.
23: 내 캔도 하나요.
9: 하나요.
23: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9: 어땠어?
23: 사랑하겠다 좋은 나인데.
9: 완벽합니다.
2: 완벽해요.
23: 오 샹젤리제 파라파라파.
20: 와 동선이 좋아요.
17: 오 잘했다.
2: 야. 저희 지금 재료 얻기에 성공했나요?
22: 네, 성공하셨어요. 와!
2: 야! 화끈하게! 그렇지! 나이스!
20: 참기름 좋아합니다.
2: 오, 나이스 참기름! 오, 지금 스튜디오 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17: 맛있는
9: 냄새가 네. 비벼, 비벼!
20: 비빔, 비빔,
2: 해서 저희가 만든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치얼스 한번 할까요? 자,
17: 잘 되게.
9: 치얼스.
2: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짠, 치얼스. 야 이거.
17: 간단 맞았어요.
20: 간 맞아요.
17: 간단 맞았어요.
22: 와.
17: 재료가 별거 아닌데 괜찮 같이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9: 그 뒷맛이도 있어요. 약간 좀 깔깔한 그런 살짝 매콤한.
17: 이거 우리들의 비빔밥? 우리들의 비빔밥.
2: 야 우리들의 랜덤 비빔밥.
17: 맛있어.
22: 자 어디서 어디까지 정리할까요?
2: 네.
17: 맛있는데? 잠깐
20: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다 먹고 싶은데요.
2: 자, 랜덤 비빔밥으로 저희가 배도 채웠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리안 쿡 오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이 코리안 쿡 오프는요, 바로 한국인 어머니와 오. 한 팀을 이뤄서 최고의 집밥을 만드는 게 이번 대회의 규칙인데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팀원이 될 한국인 어머님을 직접 선택할 수 오.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은요, 바로 한국 요리 표현 미션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시어를 듣고 그 뜻을 행동으로 직접 나오셔서 칼질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썰기. 채썰기. 자 이름과 함께.
17: 글래디스.
2: 글래디스. 자 보여주시죠. 채썰기. 오.
9: 오~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아요?
2: 자, 잠시만요. 네. 근데 요거는
17: 아니에요?
2: 채썰기가 아닙니다. 네? 뒤돌아 한번 가보시죠.
9: 해봐요, 해봐요.
2: 네. 방금 거는 채썰기가 아니었어요. 자, 손 조심하시고. 네. 오~,
17: 오~, 오~, 오! 잘한다.
2: 자, 뒤돌아 씨, 채썰기 정답! 아~
17: 네. 근데 무도 채 아니에요?
2: 네?
17: 무도 채 아니에요?
2: 채로, 아, 네. 채로. 채는, 아, 채썰기는 요렇게. 길게. 아,
17: 제가 잘못해 네. 들었어.
2: 야채나 과일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썰어야 되는데.
17: 오케이.
2: 바로 문제 송송.
17: 송송?
2: 송송.
17: 글래디스.
2: 어, 글래디스. 바로 도전해 보세요. 송송. 오.
17: 괜찮아.
2: 대파를 집었어요. 대파를.
17: 이렇게?
0: 송송.
2: 자, 맞아요? 송송.
17: 맞아요? 맞아요?
2: 송송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17: 아니야?
3: 아니야.
2: 다 송송.
17: 아마 이 양반도 몰라요.
2: 자, 지금 아직 제작진 쪽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0: 잘했어요.
2: 자,
0: 작가님도 물어보시면
2: 그죠? 자, 뭐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큰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네, 송송이 아닌데
17: 제가 손 컸나 봐요.
2: 네, 손이 크셔서 근데 어, 이 와중에 찾아보니까 송송이 하나 있었어요.
0: 포인트 좋아하지.
2: 자꾸 이러시면은
0: 네, 네.
3: 손도 잘했어요. 키가 조금 애매했지만 송송으로 아, 네. 인정.
2: 송송으로 인정.
0: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2: 자, 잠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스피드가 관건일 것 같아요. 깍둑썰기. 네, 아 잠깐 앤토니 씨 한번 도전해 보세요. 깍둑썰기.
7: 그러니까 뭔가 깍두기 만드는 것 같아서.
2: 아, 깍둑. 짜잔, 깍둑썰기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슷썰기.
17: 엠마.
2: 엠마. 자, 어슷썰기.
7: 마늘.
17: 마늘.
9: 배려가 남은 걸로 봐야 돼.
2: 아, 야, 어슷썰기. 자, 손조심, 손조심. 어슷썰기 실패. 아, 자, 아니에요.
9: 아, 앱챔.
2: 바로 도전해 주세요.
9: 한번 해볼게요.
2: 네. 네. 와, 알고 나오셨네.
17: 어, 알고 나.
2: 어슷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오셨어요. 네, 네 실패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17: 아,
2: 자, 뒤돌아.
17: 네. 이거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2: 오,
17: 알아요.
2: 자, 과연.
17: 어슷썰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야 잠깐만요
2: 아 근데 확실히 정말 남편분이 요리하시네요
17: 네. 아, 아니에요
2: 와
17: 아니에요
2: 어슷썰기 정답입니다
0: 오~ 오~ 잘했어
2: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쉬워요
9: 굉장히 쉬워요
2: 스피드 문제 스피드
17: 스피드
2: 자 다음 문제는요 칼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9: 네
2: 자 바로 조물조물
17: 조물조물
3: 어, 아니 학생들아
2: 잠깐만요. 우리 안토니 형이 빨랐어요. 네.
7: 제 생각엔 마늘 관련인 것 같아요.
2: 네네. 야.
7: 이게 아닌가요?
17: 칼 안 썼을 텐데 왜 칼 써?
2: 조물조물.
9: 잘했어요.
2: 조물조물 실패입니다.
9: 샘샘샘샘.
2: 아니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칼 안 써도 되는데.
9: 샘샘샘샘샘샘샘샘샘샘.
2: 자 하나씩 탈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샘. 오케이. 자 가보시죠.
9: 조물조물.
2: 자 샘.
9: 네.
2: 아 조물조물 확실해요?
9: 네.
7: 뭐 이렇게
17: 어,
7: 이렇게.
17: 어, 나 똑같아 이렇게.
2: 맞아요?
9: 맞아요.
2: 확신합니까?
9: 맞아요.
2: 조물조물.
9: 네.
2: 정답입니다.
9: 아 이거. 왜 칼을 잡았어?
2: 다음 문제 다지기 탈탈 거물이기 다지기 정답입니다 탈탈 정답입니다 쇼클레디스
17: 거물이기 이렇게 이렇게 거물이기
2: 오른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중에. 방향?
17: 어 맞아요
2: 오른손으로 맞아요?
17: 어 맞아요
2: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 맞아요? 반시계 방향 맞아요?
17: 사람마다 뭐 다 틀려요 양반아
2: 아 사람이 양반아 거물이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게임은 우리 글래디 씨가 1등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등은 우리 부샘을 씨고 자 3등 자 그럼 뒤돌아 씨 3등 네. 자 이제 4, 5등을 정하셔야 되는데 사각껍질을 누가 더 길게 깎나 엠마 씨와 안토니오 씨의 대결입니다. 레이디스 퍼스트 자 엠마 씨부터
7: 조심하라 끊어라
9: 거의 라만슈 터널처럼 저기 그 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8: 끝나라 끝나라 끝나라
2: 끝나자 끝나자 끝나자 끝나자
9: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3: 파이팅 파이팅
8: 오 잘하네
2: 오 잠깐만 자자 자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아 끊어졌습니다
23: 자
2: 엠마 씨의 껍질 자 길이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9: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2: 가보시죠
8: 자 조금 더
2: 가늘게 해야지 지금
8: 어?
2: 오, 잠시만 지금.
8: 예.
2: 야 사과가 반이 날라갔어요 지금. 야. 야.
23: 조심해 조심해.
9: 사과야 파인애플 아니야.
2: 자 이거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맞게 딱 좋은데요.
23: 와.
2: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23: 와.
2: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우리 꼴찌 결정전 엠마 씨가 우승하였습니다.
8: 잘했어,
2: 잘했어.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23: 네.
2: 드디어 여러분과 한 팀이 될.
9: 드디어.
2: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가족의 집밥을 책임져 온 손맛의 달인 바로 어머니인데요.
9: 오.
2: 어머니. 나와 주세요. 다 아니라
9: 안 나오네.
2: 어머니 안 오셨어요.
9: 아 그래요?
2: 네. 사진 힌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아, 사진.
2: 네. 여기 다섯 분의 어머니의 이 힌트 사진들을 보고 나랑 잘 맞으실 것 같은 어머니는 누군지, 이 어머니는 어떤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지,
23: 네,
2: 네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23: 네.
2: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오. 한국인 A 어머니입니다.
23: 예.
2: 자,
13: 이 좀 무서워요.
2: 왜요? 왜요?
23: 무서워,
13: 저희 저는... 엄마랑 그 손에 그 도톰한 거랑 비슷해가 등짝 스매싱 맞을 때 약간 그 손이거든요.
2: 굉장히 좀 아픈 손이에요.
13: 네.
2: 자, 굉장히 네,
9: 그 옆에 그 뭐예요? 빵인가요?
23: 아니, 매주 같은
2: 매주.
23: 매주.
2: 맞아요.
9: 매주?
13: 아, 매주.
23: 매주.
13: 아,
23: 매주. 매주. 아, 국수. 그 뭐지? 된장. 된장
9: 맞아요. 된장.
2: 네, 된장. 아. 네, 직접 예. 네. 하신 콩국수 같아요. 콩국수.
13: 아, 콩국수.
9: 네. 아, 콩국수. 지금 이런 통말에
2: 자, 굉장히 지금 뭔가 내공이 좀 느껴지시고
23: 네.
2: 센 어머니세요. 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어머니 보여주세요. 아,
13: 야, 여기
23: 여기 더
10: 좋아하시네.
13: 죄송한데 여기 어머니 중에 약간 마동석 어머니 같아요. 이거
8: 안토니
13: 이거 맞으면
8: 있습니다.
13: 진짜 네.
2: 톤이 되게 파워가 느껴지시고
13: 운동하신 것도
2: 그렇죠,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23: 두부김치.
2: 아, 근데 저 두부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3: 아, 두부김치 진짜 능력이 들어가요 많이.
2: 네.
13: 쉽지 않아요.
8: 두부 진짜 그리고, 좋아요.
9: 네. 맛있겠다.
2: 아, 좀 솜씨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13: 겉에는 보여주신 거 아니라 안에 이렇게 세월이 보여요.
2: 그렇죠.
13: 그러니까 수많은 열의를 걸친 손이라고.
2: 네, 그리고 손금이 좋으세요. 부자이실 네. 것 같아요.
13: 네. 네. 네.
2: 자, 자 쓰여머니. 오, 잠깐만. 항아리가 진짜 많으시고.
9: 국밥인가요? 저게 뭐예요?
23: 와.
2: 저것도 이제 아, 간장. 저 항아리는 지금 저 간장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9: 아, 주물주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2: 야, 실제로 저렇게 간장이나 매주 담그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아리를.
23: 어려워.
2: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저 끝에 거는 저게 죽인가요? 죽 쓰는 건가요?
9: 팥인 것 같지 않아요?
8: 그리고 하시죠? 지방 계신 것 같아요.
2: 야, 사실 저런 거 대부분 많이 사 먹지 직접 맞아. 하시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9: 저 정도는.
2: 예, 굉장히 고수의 예, 느낌이 느껴집니다.
23: 와.
2: 오! 오! 잠시만 일단 그냥 부자신 것 같은데?
9: 표정이 부시네요.
13: 네, 잠시만요. 그 반지가 두 개 껴 있나요?
2: 아, 맞아. 금 반지 금반지가 지금 약지에 두 개가 껴 있으신데. 그렇죠. 손이 굉장히 얄쌍하시면서
23: 하고 유래 잘 하실 것 같대. 순 같대요.
2: 아, 그리고 두부 조림. 두부 조림을 하신 것 같은데. 두부 구이인가 뭐 조림 같은 두부 요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맛있게 잘 하셨어요.
13: 네.
2: 야, 그리고 저 마지막 사진은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꼬신지 모르겠네.
13: 그렇죠.
2: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머니 사진도 보여주세요.
9: 우와!
2: 오! 잠깐만!
9: 잠깐만, 왼 오른쪽이랑 왼쪽이 잠깐만. 뭐죠?
2: 이게 지금 작가 증서? 작가이신 것 같아요, 작가.
13: 가운데는 작품이고,
2: 네, 작가 이거
8: 춤도 가운데는 하신 것 같아요.
2: 춤도
23: 재밌는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2: 네, 춤도 되게
9: 안토니오랑 되게 잘 맞을.

0: 매주 만드는 거 쉽지 매주? 않으니까
1: 항아리 항아리까지 직접 장을 네, 네, 네. 시어머니는 건강하시죠?
0: 아니 아,
1: 2위 CMC 아, 네. 자
2: 저는 네, B 이미 골랐어요.
1: 어? 지금
2: 저는 B예요.
1: B B어머니
2: B어머니
1: 네.
2: 그 오른쪽 메뉴 너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1: 두부김치
2: 일단 에너지 넘치실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나 보네요.
1: 그쵸, 운동도 하시고
2: 그래서 Be My 어머니
1: 저 Be My 어머니 자 부심부심은 Be 어머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위는 우리 뒤돌아시죠.
3: 저는 골랐어요. A 어머니
1: A 어머니
3: 시골에 그 너무 우즈베키스탄 같기도 하고
1: 네.
3: 너무 좋아 보여요. 어머니가
1: 정겹죠.
3: 네, 네 고생하셨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1: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정겹고
3: 맞아요. 그리고 네. 맛있는 음식 만드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네, 저 A 어머니.
1: 자 A 어머니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부터 나오는 법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4: 특산물?
1: 네. 지역 특산물. 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자, 근데 우리 다 지역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나요?
5: Yes.
6: 네.
1: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6: 전라도.
7: 전라남도.
6: 전라남도예요.
1: 자, 여기는 어디예요?
6: 여기는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인가?
1: 자, 여기는요?
8: 강원도.
1: 아, 오, 그럼 다들 얼추 아시네요.
6: 네.
7: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재료가 다 사용하나요?
1: 전체를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 한 가지를 이용해서 대결 요리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는 뭐 다들 잘 모르시니까 사실 이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네, 뭐 문제 하나 있어요. 뭐죠? 한국은 재료의 전집백과라서
1: 네.
2: 한 지역을 찍어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하면 감자도 있지만
1: 그렇죠?
2: 황태도 있고
1: 그렇죠?
2: 그 알 수가 없어요.
1: 옥수수 뭐 오징어
2: 그러니까
1: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 놓겠습니다.
3: 네네. 자, 같이 일어나.
1: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3: 네.
2: 어여여.
9: 이렇게 가리지 말고. 이거 골릴게요.
1: 오! 잠깐만. 글라디 씨 바로.
2: 아유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1: 찌끄러기.
2: 난 뭐 왜 이렇게 작은 거를.
1: 벌써 알 것 같아요.
2: 저도 이제 뭐 먹을지도 알아요.

0: 여기 있다. 그게 오. 여기가 유명한 게 건강의왕 길이야. 여기 환토끼.
1: 오.
0: 귀여워 발작. 됐어?
1: 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0: 그래도 돼. 그래도 돼.
1: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이걸 밟아? 힘도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밟으면 돼.
1: 흙 느낌인데 흙.
0: 여기에 밟으면서 거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대.
1: 진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럼?
0: 응. 힐링도 되고. 봐봐 이게 보라. 난 이게 벗고 그냥 산도 탔어 어릴 때.
1: 진짜?
0: 그냥 맨발 벗고 내가 호랑이다 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그냥 뛰어 다녔거든 산에. 와.
2: 이거야. 이거지.
1: 이거 뭐야? 에이 이거 돌이잖아.
0: 그 지압하는 거야.
1: 에휴 다칠 수도 있어.
0: 아니야 안 다쳐.
1: 진짜 이게 맞아요?
0: 지압이야.
1: 아야.
0: 아니 이게 너 맞아? 건강하지 않네. 나 이게 찔리면 이게 아프면 이게 너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지압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느껴봐.
1: 내가 일단 빠른 길로 가고 언니는 천천히 오고 나는 거기 흙길이 잘 맞는 것 같아.
0: 천천히가 덜 아파. 아니야. 너가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아픈 거야.
1: 아,
0: 안 아파. 이게 천천히 제대로 걷으면.
1: 돌은 이건 안.
0: 아야. 와, 이 길이. 완전 미쳤어.
1: 와.
0: 이게 다 예쁘네. 많이 없잖아 한국에 이렇게 예쁜 잔디밭.
1: 어
0: 미쳤다 여기 사진 없어. 사진 촬영하고 와야 돼. 이게 흰 드레스 예쁜 거.
1: 오.
0: 완벽하지 그럼.

0: 안돼 땡겨줄까? 뒤에 밀어줄까?
1: 어 밀어줘 좀 그래. 밀어줘봐. 어 좋다 좋다. 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산청에서 산삼 인삼 뭐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시다고 유일하게 하신다고 예.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예. 예. 제가 그게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요.
2: 어 가요? 건강 찾으려면 산삼 밭으로 갑시다.
1: 바로요?
3: 예. 좋아요.
1: 가시죠.
3: 많이 멀어요, 어머니?
2: 아닙니다. 안 멉니다.
1: 아니, 제가 솔직히 이게 최근에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고 몸도 막 계속 여기저기 다 아프고
2: 아프면 안 되는데
1: 그러니까요.
2: 나는 염대가 크게 되고 훨씬 간데도 아프거든.
1: 아, 산삼 못 자고
3: 산삼 때문에 그러시죠.
1: 여기 보이네요?

0: 친구들이 뭐예요? 인삼이요, 산삼이요, 뭐예요?
1: 이건 인삼이 아니지. 우리는 인삼은 안 해요, 재배를. 아. 그리고 요 이제 1년산 가르망고 새싹삼 재배하고.
0: 아, 새싹삼.
1: 저희는 인삼은 재배를 안 해요. 한양삼 농사 진작 30년 됐어요.
2: 근데 여기...
1: 여기에서 15년 됐어요. 봅시다, 이게 새싹삼이라는 게
0: 있거든. 어, 뛰어났다. 이게 캐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캐다가. 네. 우와.
2: 어, 귀여워.
1: 요만치만 한 만원.
2: 얼마만 원이요?
1: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새싹삼에 잎에 여기 사포닌이 많은 게고.
0: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먹어도 돼요?
1: 씹어봐요, 지금.
0: 이렇게요?
2: 이게 먹어도 돼요?
1: 돼요. 이거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지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진짜요?
1: 네. 이것도 쌉스름하지?
2: 혹시 이거 제가 캐봐도 돼요?
1: 예.
2: 어떻게 그냥 방법이 있나요?
1: 살짝
2: 여기서 쯤에?
1: 살짝.
2: 살짝. 살짝.

0: 아, 여기 이만큼 깨또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네, 예쁜 네. 애들이에요?
1: 예, 네. 예쁜 애들이네. 깊이
2: 나온다 이제. 오케이.
0: 오, 예쁘게 깐 것 같아.
2: 아이고.
1: 불이랑 떨어졌어.
2: 아이고. 됐어. 그래도 된 거죠.
1: 예, 잘 캤네. 좋네요.
2: 괜찮아요.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만 이렇게 됐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0: 이거는 실패지만 먹을 맛은 똑같겠지.
2: 이렇게 깼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대요.
1: 그러면 그러는 물에 씻고 갖고.
3: 좋아요.
2: 좋아요.
3: 그 거기 맞아요?
2: 먹을까요?
1: 우리 집으로 갈 시간.
2: 좋아요.
3: 천천히 오세요, 같이.
0: 이게 뭐예요?
1: 골무리.
2: 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꼼꼼하게 씻어야 되구나.
1: 이것도 좋은데.
2: 네.
1: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사람 진짜 좋은 거 한번 보여줄게.
0: 어, 좋아요. 어디예요?
1: 제가 가져올게요.
2: 우와. 와우.
0: 아, 저거 아까
2: 도와주시기만 하시려나?
0: 말씀 많이 해주셨던.
1: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삶인데요.
2: 네.
1: 이게 10년 된 긴데.
2: 우와.
1: 야하고 야하고 차이 틀리죠?
2: 와우.
0: 이게 귀여워요. 우와. 이게 다리 같아요. 오, 어, 사람? 사람 모양 같아.
1: 그러기 때문에 사냥삼이지.
0: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발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2: 진짜.
0: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저게 지리산 오봉이라는 데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2: 네.
1: 그 산에 이 삼시를 갖다 심어놨어. 심어놓고 한 10년 지나다가 이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와갖고 10년 만에 돈맛을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0: 이제 드디어 큰 돈을.
2: 시식은 안 되나요?
1: 시식을 해봐야 알겠죠. 4만 원짜리래.
2: 먹어봐도 돼요?
1: 예. 마음에
2: 드는 거요?
3: 마음에 드는 사내를 골라.
2: 얘를 먹어볼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장님 덕분에 이거 먹고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개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0: 네. 심은 거 제일 어렵죠, 개는 거보다는. 오케이. 심는 거 와야죠. 아,
1: 이모야도 하나 골라가요.
0: 저? 응.
3: 나 아까 그 친구가 귀여웠던 것 같아.
0: 진짜 사람 같으네. 내 안에 춤추게 해줄 수 있어.
2: 귀엽다.
3: 감사합니다.
1: 먹고 건강하세요. 한 입에 넣든 어떡하나 천천히.
0: 그냥 바로 삼키지 말아요.
1: 밥 먹듯이 꿀떡 씹지 말고 껌 씹듯이.
0: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귀여운 약간 있잖아요. 꿈뻑꿈뻑.
2: 아니 이게 씹을 때 약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개운해요.
1: 이제 지금부터 잎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삶이 단맛이 나. 근데 겨울에 땅이 얼 때 가면 진짜 다 달아.
0: 아, 진짜.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거구나.
2: 기분 탓인가? 저 지금 살짝 진짜.
1: 느끼는 사람 다 먹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하나.
2: 건강해진 거 같아요, 벌써.
1: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앞에 거.
2: 이거요?
1: 그거 빠진 거 다 먹어야 되는 거.
0: 이거는 입도. 얘는 사포닌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사포닌 다 여기 있으니까 맞아, 맞아. 다 먹어야 된대.
1: 말을 많이 풀어 먹는 거야.
2: 토끼 같죠?
1: 맞아. 요거 가져가서 먹고 기운 나고 그러거든 나.
0: 심으러 오자.
2: 신맛사! 신맛사!
0: 그래, 신봤다.
2: 아, 대박. 사랑합니다. 어, 타이밍 딱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0: 없지? 아, 분식은 서울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1: 다슬기. 다슬기 먹어봤어?
0: 다슬기? 다슬기?
1: 다슬기 색소. 이거 해야 되겠다.
0: 아니, 다슬기를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네. 뭐가 맛있어?
2: 다슬기 전문점이고요. 맑은 국이나 들깨국을 추천해드려요.
1: 그러면 맑은 국, 들깨국 하나씩 할게요. 네,
3: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눈을 밝게 하고 충혈과 비로를 풀어준다. 무지방 고단백.
0: 다이어트 효과 있다. 오늘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어제도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 색깔이 뭐예요?
4: 진짜 이렇게
0: 이거 알록달록 만드신 건가요?
2: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0: 아, 진짜요? 완전 자연, 그럼 완전 건강식이네요.
1: 한 맛있겠다.
0: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다슬기를 직접 잡으신 거예요?
2: 네.
0: 직접 진짜요? 직접. 장난치려고 여쭤봤는데.
4: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2: 손으로.
0: 손으로.
1: 하나하나?
2: 네. 냇물에서.
4: 민물이니까.
2: 얘네들이 옆. 계곡이 많거든요.
4: 계곡에서 잡는 거.
2: 다슬기 잡은 지는 23년.
4: 와. 전문가.
2: 점심시간 후에 이거를 삶아서 따고 손질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 아, 손이 많이 가겠네요.
2: 그래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2시간 반 맞춰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0: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찍어야지.
4: 이거는 찐이지. 반찬까지 예술이다, 진짜.
0: 그니까. 이게 맛있겠네.
4: 나도 들깨가 맛있어 보이네. 두 개 시키지 않았어.
0: 이것도 다시 많이 넣어야지. Thank you. You're welcome. 나는 맑은 거부터 먹을래. 무슨 맛일까?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4: 뭐 이게 다 나물들, 진짜.
0: 정말 맛있게 먹쨍.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4: 오, 국물이 예술인데?
0: 맛있네. 약간 고소한 느낌이네.
4: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의 밥.
0: 건강해지는 맛이야.
4: 이게 뭐지? 호박님인가?
0: 언니, 9,500원.
4: 와, 이게 뭐지? 자연이지.
0: 감자인가? 감자인지 양파인지 무네? 뭔가?
4: 호박 애정일 수도 있지.
0: 맛있어? 뭔가?
2: 김치 부자.
0: 너무 맛있. 근데 이게
4: 뭐야? 뭐야 이거?
0: 직접 하신다 했잖아. 확실히 맛이 달라.
4: 자연에서 나온 것들은 참. 나 다 들어갔다.
0: 자, 이렇게.
4: 말랑에서. 거기 먹어봐. 녹아버린다니까? 꽃물, 꽃물.
0: 이제 반대로 먹어보자. 난 특히 이게 좀 기대돼.
4: 이게 간이 되게 맛있어.
0: 약간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 이건 무슨 맛일까?
4: 깔끔하다.
0: 그지?
4: 이거지?
0: 쏙 불리는 맛이야.
4: 나 이게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맛있는데.
0: 들깨는 약간 좀 들어가서 그런지 풍미가 느껴져, 먹었을 때 이것보다. As time drifts away, we'll be together every day. 아,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4: 너무 맛있었어.
0: 진짜 시골 밥상 그런 느낌이었어서.
4: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0: 과연.
1: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4: 너무 배불러서 안 일어나죠.
3: 너무 잘 먹었어요.

0: 되게 맛있었잖아. 그치. 산청 왔으면 뭔가 딸기랑 관련된 처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 아, 이게 다 딸기인가?
0: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딸기 계절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자.
1: 봄이랑 겨울인 것 같은데 원래.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
0: 저희가 그 딸기를 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체험 같은 거 도와드리나 싶어서.
4: 지금 딸기는 수확은 안 되고 지금 이제 정식하는 시기.
0: 아, 진짜요?
4: 지금 있어요. 지금 수확은
0: 아, 아쉽다.
4: 11일달에 하고 딸기는 지금 심어야지.
0: 그래, 그러면 심을 수 있는 체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가 11월달에 또 올게요. 수확하실 때.
4: 하는 일하는 거 봐서 또 그래.
1: 아까 열심히 거리는 열심히 하죠.
0: 거래하시죠.
5: 저희가 그래도 잘 하시.
0: 근데 이거 뭐예요? 미사일 준비하시는
4: 아,
0: 거예요?
4: 미사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딸기 심기 해가지고 간격을 일괄적으로 심기 해서.
0: 아,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1: 네, 그러네요.
4: 이렇게 하면은 딱 간격대로 심을 수 있으니까. 그
1: 간격도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네. 바꾸시는 거였어요?
4: 바꾸고 두
1: 개.
0: 우와!
1: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드릴 거예요.
4: 예쁜 사람도 힘을 쓰겠나?
1: 힘을 써야죠.
4: 민수도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안 돼요? 장갑 주시면 저희가 또 야무지기 때문에.
1: 이렇게 장갑 예쁜 거 처음 봐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귀엽다. 너 주머니가 많아서 문제네. 걸리겠다.
4: 자, 일단.
1: 네.
4: 이들 작업하는 따라 한번 가봅시다.
1: 네.
0: 아, 살짝 지금 도와드린다 하니까 신나신 것 같은데요?
1: 지금 일손이 없으세요?
4: 네, 지금
0: 하하.
4: 그럼 소중합니다.
1: 그럼 저희가 도움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라도
4: 일단 일하는 거 봐서 도움이 되는지 봐야죠.
1: 잘해드릴게요, 사장님. 빨리와.
4: 이 모종을 여기서부터 다음 이제 딸기가 수확될까요? 여기 3개월 정도. 그럼 이 모종을 작업해서 심은 모종입니다.
1: 아, 귀여워요.
4: 보면은 한 포기 한 포기.
1: 여기에다가 여기 딸기 몇 개 좀 나와요? 하나에?
4: 꽃대가 다섯 번, 1년에 다섯 차례 나와요. 한 나무에서 한 40, 50개 정도에.
0: 그래도 많구나. 이거 하나만.
4: 여기 한 번에 따는 게 아니라
0: 여기서 6개월 살고
4: 동안에.
0: 싶다.
1: 아, 6개월 조금씩 조금씩.
0: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청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이거 다 보면.
4: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거예요.
1: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4: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계 딸기 작물대라고.
1: 여기예요?
4: 여기가 단계 여기가 제일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 5% 정도.
0: 와.
4: 하여튼 우리 지역에 여기 딸기로 1년 한 150억 정도.
0: 와.
4: 농가 소득 그냥 그 이 모종까지 치면은 한 80억.
1: 열심히 할 가치가 있네요.
0: 지금 살짝 사장님이 저희를 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같이.
4: 딸기를 좋아한다는 게 이 젊은 종아들이 좋은 다 있는데 그 종아들이 잘들어요.
0: 딸기 심어볼까요?
1: 이거를
4: 여기를 잡고 이게 살 들으면 돼. 이렇게 딱 들어주면 돼.
1: 그러면. 따라. 어이구 귀요미야. 어이구.
0: 오, 스무스한데?
1: 오. 너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말을.
0: 우와.
4: 들어보겠어요.
0: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4: 네.
1: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까지 할까요?
4: 12월달에 와서 딸기 먹었을 만큼.
1: 그럼 12월에 올 때는 그냥 많이 심하겠네. 이게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물 줄 때는 이게 설치하는 거는 걸리겠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냥 열고 끄고 그런 거죠.
4: 지금 결혼을 안
1: 하는. 같이 들자.
0: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1: 짜짜짜짜짜짜.
0: 아,
1: 이거는
0: 이렇게 자연스럽게나 이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딸기도 심고. 박스도 들고 맨발로 걷고
1: 시골 여자 될 것 같은 느낌. 조심해야
0: 돼. 안 돼.
1: 아, 여기 가셨어. 괜찮아?
0: 아, 여기.
4: 이게 왜 이때 이제 필요한 거지?
0: 여기 내려놓죠. 뿌리 쭉.
4: 물리야지.
0: 오.
4: 물리 가지고 힘도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빠지면은 빠지는 거지.
1: 오, 깔끔하다.
0: 자, 요렇게.
1: 괜찮아?
4: 같이 눌리는데.
0: 오, 괜찮은데요?
4: 네.
1: 위아래.
0: 그리고
4: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듣고 오면
1: 쑥!
4: 계속 해도 되게 되겠네. 여기서 또 한 번
1: 여기에 여기 딸기가
4: 서로 공간이 좋게
1: 욕심쟁이니까
0: 부드럽다.
4: 아야, 아 힘을 못 썼는데?
1: 아야, 아니야, 자 이렇게 아 각도가 안 났었어요.
4: 네. 하나, 둘,
1: 하나, 자. 자. 이 정도?
4: 네, 그냥 돼.
1: 오호!
4: 네, 심을 때는 이게 잘란 부분 있잖아.
0: 네.
4: 잘란 부분이 호수로 가야겠다. 이거 할 때는 잘면 여기서 다른 미끄럼 이건 할 때 하나 이거 딱 잡고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1: 오! 오! 끝. 쑥!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4: 끝.
1: 쑥!
4: 꼭 밀지 말고. 그럼 자리가 튀어 오거든. 요만큼만 들어가면 자전거 튀어 올라와.
1: 아
4: 이게.
0: 이게 맞아요?
4: 네 맞아.
1: 엄청 힘 잘 쓴 것 같아. 셰프 밑에서 그냥 보조해는 느낌인데?
0: 한 대씩?
1: 도와주는 건 맞나요?
4: 그 정도면 잘하고.
0: 재밌는데요?
1: 오 재밌다.
0: 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1: 같아. 하나, 둘, 서울이요. 셋.
0: 아니, 서울 강남구.
4: 네. 원래.
1: 저는
4: 서울 강남구
0: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퀴즈, 자.
4: 내가 볼 때는 저 러시아.
0: 러시아 같죠?
4: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0: 땡.
4: 이쪽.
0: 땡, 이집트요.
4: 오잇!
0: 오잇! 신기하죠?
4: 어,
0: 피라미드. 피라미드, 맞아요.
4: 어, 그래? 휘,
0: 맞아요.
4: 어, 이집트라고?
0: 네. 언니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4: 캐나다 여기는 네. 좀 약간 북미 쪽으로 이렇게
0: 맞아요.
4: 이렇게 보이고.
0: 네. 딸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4: 시골에 이게 매우 정착이 돼도 되겠는데. 네? 작업을 따져.
0: 괜찮죠.
1: 그럼 이 딸기는 심었는데 딸기 나오는 거는 언제쯤?
4: 11월 중순에.
1: 중순에.
0: 근데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그때 오면 또 일 시키실 거잖아요.
4: 그때는
0: 이건 다 따야 된다고 또.
4: 따는 것도 못 시켜.
0: 왜요?
1: 이미 따 있는 거예요?
4: 아니 그때는 진짜 전문가들 따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먹기만 하면 돼.
0: 아 진짜?
1: 11월 중에 와.
0: 오케이 좋아요.
4: 내가 팻말로 따 해놓으니까.
1: 아, 여기는 좋아요. 우리 거다 이거야.
0: 좋아요. 저 기억할 거예요.
4: 팻말로 해가지고.
1: 20개. 우리가 20개. 20개.
0: 그니까.
4: 수고하셨는데 지금 딸기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0: 그니까.
4: 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1: 오!
4: 어? 그 뭐 주스.
0: 오!
1: 어? 어? 됐어요?
0: 예. Let's go, let's go.
1: 따라가겠습니다. 오, 여기 시원한 바람이 있네. 밖에 있으면 까먹었었네. 바람이 있었다는 게.
0: 그쵸?
1: 오,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3: 네. 아가씨 삶았습니다.
4: 그래서 내가 이걸 예? 준비를 했지.
0: 오!
4: 딸기 예체능 만든
0: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네, 준비를 해봤어요.
1: 이게 그냥 오직 딸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 네, 딸기만.
1: 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기 사장님.
0: 우와.
1: 대장은
0: 여기.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
1: 맛있겠다. 저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볼래요?
4: 이게, 이게 우리가 무슨 딸기라 그런 거.
0: 주스. 감사합니다.
4: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1: 이거.
0: 와우. 이거는 설탕 안 넣으셨죠? 그냥 딸기.
1: 이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달달한데요? 진짜예요?
3: 딸기만 삶아가지고 그대로 졸였어요.
0: 와우.
3: 시럽 다 먹는다고.
4: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0: 너무 맛있는데?
1: 이거 맛있죠?
4: 그래 먹어봐. 아이스 딸기.
0: 와우. 너무 맛있어요.
1: 이거는. 웬만한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3: 소화기 갖고 냉동실에 따다모 시스해서 이제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저장해.
4: 도와줬어. 우리 뭐 바쁜데
0: 고맙고.
4: 아니에요. 11월 달에 꼭 와가지고 방역제 또 보고.
0: 당연하죠.
4: 그때 또 맛있는 딸기도 먹고.
0: 당연하죠. 하고. 너무 좋아요. 네,
4: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0: 너무 좋다. 배불러.
1: 배불러? 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과일.

0: Series held its first debate over the weekend.
1: The economy is expected to expand 2.5% this year.
2: Boosting Korea's ties with its global partners on the sidelines of the status quo summit.
3: A massive drone attack on Ukraine overnight on Monday and Tuesday.
4: Arirang.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2: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물음표도 없어졌어요.
1: 이제 대놓고 하시겠다 이거구나. 조잖아요. 단위가 완전 다르네. 김 판매량? 김 생산량?
2: 수출액?
1: 생산에서 수출액?
0: 우와. 와우.

0: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 김채연이에요. 응? 그래서 김채 죄송해요. 제 이런 말 잘 걔가 잘 하는데.
1: 사실 해외에서 되게 네. 핫댐이에요.
0: 그래요?
1: 진짜 애기들이 우리 딸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김 좋아해요?
1: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살짝 짭짤한 맛이 있어서 칩스인 것처럼. 네. 특히 이탈리안 친구에게 어떤 거 이거 가지고 싶냐고 할 때마다 네. 김. 아. 제일 좋아하는 기념품
0: 김.
1: 김이에요. 네. 아. 우선 이런 거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술이에요. 자, 이거 동네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술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향도 맛있고 이거 진짜
0: 바다의 향. 제가 오늘은 해드릴 거예요.
1: 뭐 줄 거예요?
0: 파브리 셰프, 너 채브리 셰프.
1: 김채연 셰프.
0: 먼저 불 어떻게 켜는 거지? 불 어떻게 켜는 거지?
1: 이렇게?
0: 안 켜지는데. 번호 안 써봐가지고.
1: 아마 여기서 세이프티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해보세요.
0: 오! 켰다!
1: 예!
0: 예! 이거는 김. 구울 건데요. 이렇게 노릇할 정도만. 약불에 해줘야 돼서 불이 약하게.
1: 집에서 재현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바삭하게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0: 오 근데 좀 향이 좀 향이. 오 괜찮으세요?
1: 네.
0: 오 괜찮으세요?
1: 네. 철의 손.
0: 오 진짜.
1: 네.
0: 역시 진짜 테토시네요. 됐어. 그러면. 짜잔!
1: 짜잔! 여기 밥에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의 바다의 맛이에요.
0: 오, 저 잘 구웠어요. 역시 김채연.
1: 너무 맛있고 너무 아 이렇게?
0: 네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냥 과자처럼.
1: 저도 재현을 너무 좋아요. 자.
0: 저것도 해볼까요?
1: 참기름 자체가 볶음깨로 만드는 것이라서 진짜 고소하고 향이 세요. 들기름 조금 더 향긋해요.
0: 향긋하다.
1: 근데 저는 명란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매운맛.
1: 멸란도 네. 그 바다에서 온 재료라서 그쵸? 바다에서 온 재료 네. 곱하기 2. 그,
2: 맞아요.
0: 바다.
1: 아, 좀 그렇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뭐?
0: 오,
1: 맛있다.
0: 멸란 맛.
1: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0: 저는 다르게 먹는 법 소개해드립니다. 어? 밥을 먼저 퍼야 돼. 할게요.
1: 뭐 하지?
0: 이렇게 하고 손은 닦았습니다. 아, 뭐.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뭐. 이 명란김은 밥에 물을 말아서 명란김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이렇게? 네. 물으로?
0: 보리 굴비에 해서 녹차랑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국밥.
0: 맞아요.
1: 근데 차가운 국밥인 것처럼 이렇게.
0: 그리고 여기에 명란김.
1: 명란김 안에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먹기.
1: 처음 먹어보는 방법이에요.
0: 김치 크림빵보단 나아요. 세 볼게요.
1: 김재현이어서 너무
0: 시원해요. 시원해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럴 때 이제 맞아. 이런 김자반을 먹는 겁니다.
1: 어?
0: 약간 볶음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김가루. 그리고 밥 먹다가 이렇게 셰프님처럼 뭔가 좀 간이 싱싱한데? 할 때 이런 가루 좀 뿌려서 간을 맞춰줘요.
1: 마법의 가루.
0: 맞아. 그런 맞아요? 느낌.
1: 쫙.
0: 달다.
1: 맛있다. 간도 있고 깨도 들어가 있어서 씹을 때 빡 고소함이 맞아요.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완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0: 매운맛도 먹어봐도.
1: 매운맛? 괜찮을 거예요, 재현님? 아,
0: 이 정도는
1: 이 정도 가능하긴 해요.
0: 왜? 와 진짜 매운데 이거? 아니 그 맵찔이가 아니라 이거는
1: 너 저도
0: 아니 진짜 맵죠 이거 장난치리가 아니고 드셔보세요 어, 먼저 드세요
1: 어, 아 나 예 비니님 장난쳤어요? 진짜 입안에 때리는 거예요 캡사이신 그런 느낌이 나요
0: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을걸?
1: 솔직히 말하면 김종류 중에 이거 완전 제일 대표 한식의 간식.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색깔이 있는 거?
0: 또 매운맛인 거.
1: 김치?
0: 김치만 먹어볼까?
1: 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0: 헐! 맛있는데요?
1: 어, 맵지 않고 김치에 감칠맛, 시원한 맛 들어가 있어요.
0: 김치 컵라면 맛 나요.
1: 진짜 손이 가는 거예요.
0: 진짜 이거. 맛있다.
1: 맛있다.
0: 기본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기본 아, 맛있어요.
1: 아, 역시.
0: 클래식.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
1: 오리지널 진짜 좋아요.
0: 대부분 선물할 때는 이런 김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각이 너무 맛있어서 김부각 김치맛
1: 저는 김부각 오리지널 플러스 김자반
0: 김자반
1: 친구들이 여기 온다면 무조건 기념품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0: 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눠 먹어요 나눠
2: 김부각을 활용한 메뉴를 하나 드릴게요
1: 아 근데 왜 떡도 있어요?
0: 꼬마김밥 나왔어요
1: 입이 심심한다면
0: 네.
1: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업! 업!
0: 한입 크기
1: 네, 한입 이렇게 완벽한 스낵이에요 자, 자, 자
0: 먹어볼까?
1: 먹어, 먹어
0: Cheers!
1: Cheers! 역시 사실 일반 김밥보다는 더 작아서 김 비율이 더 높아요.
0: 맞아요.
1: 김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0: 아니 근데 왜 김밥에서 라면 냄새 나지? 아니 라면 냄새 나요.
1: 라면?
0: 그죠?
1: 맞아요. 어?
0: 아니 라면에 적혀있다. 라면.
1: 에? 라면 티백이에요?
0: 그런가 봐요.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1: 오마김밥이랑 그리고 라면 국물. 와 역시.
0: 아, 잘 어울린다.
1: 먼저 자기 전에.
0: 네.
1: 캐모마일. 맛있는 것 대신 저는 앞으로 이거 라면 국물 이렇게 만들 거예요.
0: 이거 그냥 일반 라면보다 더 깔끔해요.
1: 그리고 이것도
0: 먹어볼까요? 네. 별편.
1: 저는 쑥.
0: 저는 하얀색.
1: 네.
0: 간단하게 겹쳐서 먹으면 됩니다.
1: 그냥 이렇게?
0: 잘 어울린다. 사실 절편이 쫀득쫀득한데 고소한 맛도 나잖아요. 근데 간이 되어 있는 김이랑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진짜 밥 먹는 느낌. 드셔보세요.
1: 오. 귀엽죠?
0: 네.
1: 이렇게 작은 샌드위치인 것처럼 이렇게.
0: 샌드 같아요.
1: 네. 미니 샌드. 너무 맛있어요. 겉면 바삭바삭하고
0: 그니까요 진짜 꿀조합 여기서 어묵 국물 먹어요
1: 맞아요
0: 아 신기하다 진짜 어묵탕 맛나 진짜 깔끔한 어묵탕
1: 아 근데 저는 라면
0: 라면 넣어 맞아요 라면 조금 더 자극적
1: 자극적인 맛이
0: 맞아요,
1: 있어서
0: 맞아요
1: 아우
0: 그러면 마지막 파브리식을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채연의 날이니까 채연식 해볼게요.
1: 좀 무서워요.
0: 간단해요.
1: 에?
0: 짜잔, 이게 끝입니다.
1: 이거 뭔가요?
0: 후추고요. 옥수수 콘, 참치, 마요네즈. 김부각 위에 올려서 먹는 까나페.
1: 카나페.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
0: 진짜 간단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참치 마요를 먼저 만듭니다. 석석. 살짝 달달하고 식감을 더해줄 콧녹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는 취향껏. 좀 많이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아니, 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짜잔, 완성.
1: 와.
0: 그냥 올려서 그냥 이대로 확 먹으면 돼. 끝.
1: 너무 궁금해요.
0: 맞아요. 취향껏.
1: 짠. 후추 딱 맞았어요.
0: 맞아요. 후추 좀 해야지 또 안 나요, 조금 넣으면.
1: 오, 후추 이게 하나하나 빡빡빡 떠지는 거야. 너무 좋아요. 진짜 홈파티 하면 이거 완벽한 카나페예요.
0: 맞아요. 오. 성공, 태연식 성공.
1: 역시 기기예요. 재현식. 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식당.
1: 사실 파브리식도 네. 이거 준비해 놓긴 한데. 따라란.
0: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무가?
1: 예.
0: 오.
1: 진짜 바삭한 토핑. 이거 우와. 완전 단짠. 너무 맛있어요.
0: 트라이 해 볼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1: 이런 것도 이렇게.
0: 그럼 왜 맛있지? 사실 바닐라가 김이랑 어울릴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진짜 잘 어울려요.
1: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0: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깨먹는 재미가 있어요.
1: 자, 다들 김채연 파브리 셰프 여름에 새로운 트렌드 만든다. 만들었어요. 진짜 바삭한 토핑, 단짠.
0: 김치 부각은 별로일까요?
1: 어?
0: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어봐요.
1: 자.
0: 와, 시즈 페이퍼.
1: 짭. 짭.
0: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역시 김치랑 크림빵 진짜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0: 아직 안 어울려.
1: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커봐. 잘 어울려요. 너무 좋아요.
0: 김치 사발면을 동결건조 시킨 거에 바닐라 크림을 같이 먹는 느낌.
1: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금 심해요.
0: 맞아요.

0: classic or new.
1: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This 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3: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2: 오셨나?
4: 안녕하세요.
5: Where are you from?
6: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3: Je parle français un peu.
2: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5: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3: 다 잘했어요.
2: 자, 잘했어요.
5: Merci beaucoup. Merci.
2: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6: I really like Jenny from Blackpink.
5: Jenny.
2: Let me do it.
5: Yeah.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5: 좋다.
2: 이런 종이가 있어요.
5: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2: 봄 브라이트인데요.
5: 봄 브라이트.
2: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5: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름.
2: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5: 이거?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2: 가을 뮤트.
5: 겨울, 겨울.
2: 겨울 다크.
5: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2: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5: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계열로 한번 해봅시다.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2: 마스크팩!
5: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6: So fresh.
5: So fresh.
2: Yeah. 밥을.
5: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2: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5: 어떻게
2: 이제 6회차잖아요.
5: 배웠다,
2: 옆에서 배웠다.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발라주시거든요. 네.
5: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2: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5: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
5: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2: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5: 제일 어두운 거?
2: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5: 컬러 괜찮아요?
2: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5: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3: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6: I learned a lot today.
5: 이게 맞다. 네. 이게 맞다.
2: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렇게.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5: 이마를?
2: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여서.
5: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커버해 보려고요.
2: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6: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2: 부산.
6: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2: 부산은 국밥이죠.
5: 네. 진짜 한국이 다르다.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2: 네.
5: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네, 네,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2: 중요하죠, 중요하죠.
5: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주고

0: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0: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2: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3: 와, 이분이 골라줘야지.
1: 와,
2: 와, 마음에 드세요?
1: 와,
2: you like it?
1: Yes.
3: 너무 좋아. 집에 가자.
2: You need to teach me.
0: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야 돼요. 네.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2: 아이.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2: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다 좋다 좋다.
2: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0: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2: 네.
0: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2: 아몬드 쉐입.
0: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2: 아~
0: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2: 아~
0: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2: 왜죠?
0: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2: 브라운으로.
0: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4: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3: Yeah,
4: I have to take picture.
3: Yeah, yeah.
4: No,
3: yeah. Clubbing. Go clubbing.
4: Clubbing.
3: Go clubbing.
4: And dance like Jenny.
2: Jenny, Jenny, Jenny.
4: Let's go.
2: Let's go.
4: You wanna go? Okay.
3: Itaewon.
2: Jenny, Jenny,
4: yeah.
2: Jenny.
0: 클로빙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네요.
2: 제니님 화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2: 오, 선생님? 네네네. 예뻐요.
0: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이게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2: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0: 니스?
2: 니스.
3: The beach, right?
4: Yeah.
2: 너무 가보고 싶어요.
4: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0: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2: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 봐.
0: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4: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0: Where?
4: Like Lorraine, next to Alsace.
0: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4: Yeah.
0: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4: Where?
0: Alsace.
4: Strasbourg?
0: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4: 오케닉스북?
2: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4: I only remember the taste of Alsace.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0: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주세요.
2: 네.
0: 자, 어떤 느낌이냐면
2: 오, 네.
0: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2: 오.
0: 그래가지고 살짝 또 동양인 느낌 캣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뭉쳐가지고 쫑쫑쫑.
2: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빗어도 괜찮을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0: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2: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0: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2: 네?
0: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2: 어떻게 될까? 그거는
0: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2: 오, 오.
0: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2: 네.
0: 투명한 약간 고정.
4: 와우.
0: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2: 네.
0: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2: 네, 네.
0: 딱이다, 딱이다.
4: I feel like this is a grandma recipe, you know, like a handmade.
0: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4: Korean recipe of my grandma.
0: 이.
2: 이네요.
0: 확신해,
2: 맞네요.
0: 진짜 이제 점 찍게.

0: 시상 씨.
1: 네, 완전 입꼬리예요.
2: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0: Oh, you look gorgeous.
1: Really? Look here, look here.
0: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 톤 완벽하고.

0: 됩니다, 괜히. 네.
1: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2: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0: 렛츠고. 네.
1: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네. 한옥인데.
3: 오, 예뻐요. 여기.
1: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우리 들어가자. 재밌겠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자,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5: 리치맨.
4: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6: 사랑.
4: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4: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틀릴 것 같은데라. 불쌍하다.
7: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0: for the processed seafood market. The innovative skills and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 have gained recognition, and the company was selected as a promising company under Korea's Global Leading Company 1000 Plus program. We look into rockfish, which has developed different types of mackerel products that can be enjoyed by people in all ages. Rockfish is located in Busan, a hub for Korea's sea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ased on the accumulated seafood processing skills, the company has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processed fish products. Considering the growing number of consumers who prefer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the firm is focused on reducing the hassle of cooking. And it has produced seafood home meal replacements, which have maintained the original tastes and textures of fish.
1: 저희 락피쉬는 부산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에 위치한 수산물 전문 가공 유통기업으로 고등어를 전문적으로는 원물을 손질해서 납품하는 단순 수산물 가공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고 맛있게 생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한 식품 기업으로 방향을 옮겨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premium seafood, including fille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as well as hamburger steaks, which are filled with fish fillet. Targeting different consumer bases, the company has provided fish products in various combinations. It has offered a wide range of options, including small and large size packages.
2: 생선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가시나 비린향, 조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이들이나 젊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락피쉬 제품은 좋은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친숙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답을 함박스테이크에서 찾았습니다. 고삼 함박은 고등어와 삼치의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은 그대로 담고 함박스테이크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습니다. 익히기만 하면 아이들 반찬은 물론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프리미엄 메뉴가 됩니다.
0: Rockfish is located in Busan, a major producing area for mackerel, as well as the largest center for the distribution of fish products. By securing a fast supply of fish raw materials,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market. After the defrosting and pre-processing stages, the raw materials go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Big and small fish bones are removed thoroughly by hand, so the original texture of the fish fillet can be maintained.
3: 저희 락피쉬는 제품 특성에 따라 원료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풍부한 지방감과 부드러운 육질이 필요한 제품엔 지방 함량이 높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하고 국내산 고등어는 주산지인 부산에서 직접 수매해 짧은 시간 안에 가공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를 살리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또 생선마다 수분이나 지방 함량, 육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료 상태를 고려한 자체 배합 기준을 적용해 언제나 일정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ified products and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the company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stable production. By introducing a thermoforming packaging machine, it has automated the repetitive works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As a result, the company has achieved stable delivery of the products and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3: 수산물은 원료 자체의 물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에는 생산 데이터를 수기로 생산팀과 관리팀이 각각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 불필요한 로스는 줄이고 품질 정밀도와 생산 효율은 향상되었습니다.
0: Due to the diversified preferences of consumers, a variety of grilled fish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convenient meal replacements. And Rockfish has developed new type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It has developed a hamburger steak that is made with mackerel and Spanish mackerel. Also, by developing new recipes and ideas, the firm aims to deliver a new experience to consumers.
2: 저희 락피쉬는 수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등어 가스의 제조 방법과 고등어가 함유된 버거용 패티의 제조 방법 등 두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리 후에도 생선살의 퍽퍽함 없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전처리와 구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맛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리뉴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0: The high values of the company's products have earned recognition among consumers. Rockfish has expanded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home shopping channels, and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ased on th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Korean market,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1: 현재 저희 락피쉬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약 5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피쉬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서 K-시푸드를 세계 시장의 수산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Rockfis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premium seafoo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popularizing the excellence of K-seafood to the world.
4: Along with the rise, has also become famous globally over time. Based on contract farming, Taeyang Farm has built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chain and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developing its own sterilization facilities, it has improved the taste as well as strengthened hygiene standards. We explore Taeyang Farm, which has satisfied the appetite of global consumers by producing premium red pepper powder. Taeyang Farm is located in Je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Based on the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and produced customized red pepper powder in various colors and particle sizes. As a core ingredient that can bring out the flavor and add colors to different cuisines, red pepper powder has played a role as a firm base for the food industry.
5: 저희 태양 농사는 2006년 설립 이후 고춧가루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식문화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료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원재료 계약 재배서부터 건조, 가공 및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까다롭게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The company has produc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sterilized red pepper powder is one of the main products. Korea's major food makers, which require demanding quality criteria, have used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6: 고춧가루는 단일 원료이지만 각 용도에 따른 맞춤 가공이 핵심입니다. 저희 태양 농사는 입자 굵기에 따라 7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수치를 기존 대비 99% 이상 줄였습니다. 덕분에 변질 위험을 낮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높은 유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균 고춧가루는 유통 안전성에 민감한 라면 스프용, 분말 소스용 및 해

0: 수출하는 김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contract farming with the local farms, Taeyang Farm has checked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during the harvest season. Also in China, the company has managed th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during the cultivation process. By selecting premium red pepper, it has minimized the possible inflow of pesticide residues.
2: 고춧가루의 핵심은 원료의 균일한 품질과 안정성인데요. 유통업체를 통해 원물을 받으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태양농사는 수확 전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원물만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관리가 4개월 내내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저희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which meet the strict standards go through optimal production facilities and precision processing stages are carried ou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inspections in 5 different stages, including the ozone sterilization system, and it has thoroughly prevented the inflow of impurities.
3: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고춧가루의 제조 및 살균 설비 관련 특허들은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검증해온 기술들입니다.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부터 미국 FDA 등록까지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인증은 고객사에게 태양농산 고춧가루는 항상 안전하고 균일한 원료만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자 객관적인 품질 보증표입니다.
1: Aside from building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production site. It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 accurate data and standardized process. By introducing automation facilities and MES, it has minimized process deviations and achieved positive changes.
4: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살균 조건이나 공정 현황, 재고 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균 설비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최적의 살균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작업 동선 개선과 현장 정리 정도를 통해 생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1: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that decide the quality and types of red pepper powder. Even small differences in spicy levels and colors can be checked accurately with objective data. By accumulating and managing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0: 원료의 스펙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객사 완제품의 맛과 품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별 맞춤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태양농산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품질 편차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믿고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K-food, including spicy kimchi, 떡볶이, and instant noodles have captured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Taeyang Farm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zech Republic. And the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market.
2: 태양농산의 경영 목표는 되기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추가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한랄 인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향상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The premium spicy taste of Taeyang Farm's red pepper powder has pleased the taste buds worldwide.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ivate the tables around the world.
5: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 great supporter fo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omas Cable specializes

0: specializes in producing industrial cables for the transfer of energy and signals in cutting-edge industrial fields. By developing its own cable operation system for clean rooms, it has provided stab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t is planning to scale up the production. We introduce Thomas Cable, which has connected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leading-edge cable technologies. Thomas Cable is located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industrial cables. It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experiencing varied standard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and Japan. And it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as part of an effort to promote its own technologies and offer customized products.
1: Thomas Cable은 산업용 특수 전선을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cables for the power supply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like Smart Factory. The company's products have been widely provided to various industrie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stabl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producing cables for clean room equip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performs repetitive movements like robots,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evice.
2: 저희 토마스 케이블의 클린룸용 무빙 시스템와 플렉스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지 공정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와 이송 장비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와 같이 구동 빈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케이블 마모로 인한 분진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와우플렉스 같은 저분진 클린 케이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고 반복 구동을 견디는 핵심 구조체를 외주 없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공정 관리, 완제품 품질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0: After the inflow of raw materials, insulation and tying stages are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cable products are completed. Unlike general items which produce the same products repeatedly, the ones for clean room equipment are produced as customized item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al and operating conditions.
3: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품질팀을 중심으로 핵심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도체 검사를 시작으로 피복의 절연 두께 및 외경을 검사하는 중간 검사를 거쳐 모든 생산 공정을 마친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전압 검사를 철저하게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와우플렉스의 경우 각 장비의 구동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와이어 하네스 공정을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omas Cable has felt a strong need to upgrade the production system to cope with a growing amount of orders.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tackle the errors in handwritten record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duct quality.
4: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물류, 품질, 공정, 설비, 환경, 안전 등 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총 46개의 개선 과제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장 작업 동선 및 물량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1일 1인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11% 수준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promoted the studies to improve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products. By improving optimal structures and developing functional materials, it has constantly strived hard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1: 저희 토마스 케이블에서는 클린룸 전용 시스템인 와우플렉스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체인 구조의 최적화, 원단 내구성 개선 및 품질 인증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우플렉스가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로봇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구동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0: By discovering new clients and markets, the company has achiev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Aside from Malaysia and Japan,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entire Asian market.
5: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 뭐
1: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향후 5년을 중점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MES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신규 아이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제조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Thomas Cable has given a boost to Korea's automation industry by developing advanced cabl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cabl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숲속이다 숲속.
1: 어머니!
2: 왔네.
3: 어서 와요.
4: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바로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우와. 기념하는 우상을 드리겠습니다.
0: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해야죠.
5: 제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6: 안토니오 꼴등할 것 같아요.
7: 너 이길 거예요.
8: 친구들 지켜보세요. 저도 무뚱 아니에요.
0: 아니 어떻게 먹지 와.
9: 내비 뚜껑 열으라고.
10: 너무 답답해.
0: 너무 울고 싶었어요.
11: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12: 중간중간 울 뻔했어요.
0: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13: 환영해요.
4: 야, 이건 뭐 지구촌 마을에 온 기분이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MC를 맡은 네, 골든차일드 장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 오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맛있는 경쟁이 펼쳐질 여정에 저 MC 장준도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오늘 팀원이 될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제일 한국에 오래 산 것 같은데 아, 제일 긴장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Dzień dobry, nazywam się Przemysław Krąpiec, przyjechałem z Polski. 한국말로 이제 얘기하자면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확 줄여서 Przem이라고 하시면 돼요.
4: 아, 네. 아, 네.
9: 어렵다.
4: 감사합니다.
9: 이름 너무 어려워.
1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온 여기 막내 엠마입니다.
4: 아, 번쥬르!
9: 번쥬르!
4: 엠마, 번쥬르!
16: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닐더라입니다.
4: 와우, 지조라!
17: 안녕하세요. 가나에서 온 글라디스입니다.
4: 아, 글라디스!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4: 아, 올라 올라!
18: 올라!
4: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9: 오.
4: 네. 저희가 지금부터
18: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4: 지금부터 한식 경쟁에 여러분이 참가하시게 될 텐데요. 네. 아직 서로의 요리 실력이나 이런 뭐 요리할 때 그런 센스 같은 건 아직 모르시죠, 서로?
17: 글라디스는 잘해요.
0: 못 돼요.

0: 몰라. 잘.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저한테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와. 진짜 잘해요.
1: 그냥
2: 전 세계 음식을 다 통달하신. 네. 네.
3: 히든 카드네요.
2: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뭐 일단 글라디스 씨의 실력만 조금 알고 나머지 분들의 실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랜덤 비빔밥 만들기. 네. 랜덤 비빔밥 만들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곳 스튜디오로 오기 전에 우리 각자 다들 랜덤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4: 뭐 고를까요? 하나만?
5: Stop. Okay, I will go with this one.
2: 이 재료를 고른 거 가지고 대충 아, 이분의 요리, 음식 센스를 알 수 있거든요. 과연 누가 가장 센스 있는 재료를 골랐는지, 먹을만한 비빔밥이 탄생할 수 있을지.
6: 기대가 되네.
7: 기대가
6: 돼요.
2: 각자 나는 이런 걸 골랐다. 힌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힌트. 와,
8: 저는 이거 있어야 네. 한국 요리 된다.
2: 오, 이거 한식이 있어야 된다. 한식이 된다.
8: 네.
2: 아, 굉장히 주재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뒤돌아 씨는요?
0: 아, 저는 비빔밥이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골랐는데.
2: 아, 그냥? 아, 그냥?
3: 그 정답이요, 정답.
8: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2: 네, 오, 완벽한 전략이에요. 네. 자, 글라디스 씨는요?
4: 이거는 비빔밥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거.
2: 비빔밥의 머스트 해브. 무조건 있어야 되는.
4: 있어야 돼요.
2: 네, 자, 이렇게 지금 각자 우리 참가자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라면은 굉장히 맛있는 비빔밥이 탄생될 것 같아요. 뒤돌아 씨 거 빼고. 네. 마침 지금 주문한 재료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 한국의 딜리버리는 굉장히 빨리빨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2: 아, 감사합니다.
8: 브라보.
2: 직접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8: 팁도 안 줘도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죠. 예, 배달료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분이 어떤 재료를 주문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근데 누군가가 진짜 그냥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8: 네. 설마 햄버거 이런 거 한 거.
2: 네, 정말 네, 그런 분이 한 분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자, 일단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요, 바로 멸치 볶음입니다.
0: 멸치 볶음. 아,
2: 멸치 볶음 누가 주문하셨죠?
0: 제가요.
2: 역시. 네.
3: 멸치 볶음.
2: 아니, 근데 멸치 볶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0: 우리나라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가시가 있어서 안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거 멸치 볶은 거 먹고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맨날 멸치 볶음. 우리 남편도 지금까지 멸치 볶음 해주거든요.
2: 그쵸.
0: 근데 이거를 칼슘도 되고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3: 오메가3도 오메가3 있죠.
0: 오메가3도 있고 맛있었어. 제가 맨날 빠지지 않는 그거예요.
2: 그렇죠. 이거 뭐 손질할 필요도 없고
0: 네,
2: 너무
0: 맞아요.
2: 먹기 편하고.
0: 살짝 볶으면
2: 돼요. 네. 자, 다음으로는 아, 요거 약간 멸치볶음이랑 비슷해요.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지만 아, 요거 또 들어가나 싶기도 한데 바로 느타리 버섯 볶음입니다.
3: 아, 느타리 버섯 볶음. 네. 느타리 버섯 볶음.
2: 자, 그러면은 이 느타리 버섯 볶음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우, 엠마! 아, 감사합니다. 네.
9: 감사합니다.
2: 아, 이 느타리 버섯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9: 네, 저 원래 비빔밥에 버섯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2: 대부분 이제 뭐 표고버섯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뭐 버섯은 다 맛있으니까요. 네, 식감도 너무 재밌고
9: 좋고. 네.
2: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장조림입니다.
3: 장조림. 네. 자, 왜 누가 고른 거가
2: 전이요.
10: 가장 맛있는 재료.
2: 아, 장조림. 아, 센스 너무 있죠.
3: 네, 센스 있어요. 네. 네.
2: 뭐 장조림 넣으면 간도 돼요.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좋아요. 예, 네, 안토니오 씨.
1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되게 그 비빔밥에서는 많이들 넣습니다. 네. 네, 이분은 비빔밥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바로 무생채. 무생채 누가 주문하셨나요?
11: 저요.
2: 야,
11: 왠지 안 할 것 같아서.
2: 야, 다른 역시. 분들이.
11: 그래서 이제 저 또 무가 시원하잖아요.
2: 아, 역시.
11: 빠지면 안 되는.
2: 야, 아 무생채 완전 나이스 초이스입니다. 네. 네,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자, 이제 우리 글라디스 씨만 남았는데 바로
0: 계란.
2: 계란. 아~

0: 삼구이. 예.
1: 맞아요.
0: 그쵸?
1: 네, 감사합니다. 야,
2: 사실,
0: 예, 사실은 원래 후라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근데 또 이렇게 배달 제품에 후라이가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걸로.
1: 맞아요.
0: 자, 그리고.
2: MC분을 뭐
0: 제가 하시는지? 고른 것도 있죠. 자, 요즘에는 아, 밥도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2: 밥도둑.
1: 뭐지? 궁금한다.
2: 간장게장?
0: 고추참치.
1: 아~
2: 역시.
1: 역시.
0: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양념이 좀 없는,
2: 예,
0: 양념이 없는 음식이 오면은 양념을 또 잡아줄 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고추참치를 정해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1: 왜요?
0: 밥이 없어요, 밥이.
3: 어? 밥이 없다고요?
1: 밥이 없어. 어떻게 먹어요, 우리?
2: 샐러드가 되는 느낌이에요.
0: 네, 이거는 뭐 거의.
1: 이 양반 들고 시키고 밥 안 주면 어떡해요?
0: 그래요.
2: 에. 밥은 한국에서 머스트 들어가야 되는 그냥 말 안 해도
0: 기본이죠.
2: 나오는 거잖아요.
0: 아, 피디님. 좀 이렇게 좀 재량껏 저희 어떻게 밥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밥?
4: 에. 밥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2: 어? 어?
4: 개인기를 하나씩 보여주시면.
0: 개인기요?
1: 개인기?
2: 개인기?
0: 야, 개인기?
4: 그래서
1: 스페셜 스킬?
3: 여기 너 비보이 하면 되잖아.
2: 어, 비보이 안 한 지 오래됐잖아.
0: 비보이?
2: 저 뭐 비보이야? 비보이 언제인데야?
3: 여기 비보이 있어요.
0: 오, 비보이?
3: 오, 요,
2: 그러면 제 뭐
0: 뭐라고요? 오, 오, 저.
2: 오. 네.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네. 아자, 아자, 노래, 노래. 빌드업 해야 돼요, 빌드업.
0: 빌드업.
2: 리듬, 리듬.
0: 야, 정말, 아,
2: 저 사실 지금 저질 체력 그런 거라서.
0: 아, 아니에요. 야.
3: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0: 야, 이제는 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비디님?
4: 마음에 드는데.
2: 저 또 뭐 조금 더?
4: 하나만 드릴게요.
2: 아. 왜 하나? 뭐 조금 더 추가? 뭐 추가?
0: 아, 지금 밥 하나.
1: 내가 노래할까요?
0: 어, 좋아요.
1: 노래해, 노래. 글라디스 뽀. 아. 그거, 트로트 노래 잘하죠. 오케이. 시작.
5: 밤도 하나요.
2: 하나요.
5: 내겐도 하나요.
2: 하나요.
5: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2: 나네요.
5: 내 나이가 어땠어.
2: 어땠어.
5: 사랑하겠다 존나인데.
2: 아이야!
3: 완벽 완벽 완벽.
0: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5: 오 샹젤리제 파라파라파.
3: 와, 동작이 좋아요.
0: 야! 저희 지금 재료 얻기에 성공했나요?
4: 네, 성공하셨습니다. 와!
0: 야! 화끈하게! 그렇지! 나이스!
6: 참기름 좋아합니다.
0: 오, 나이스 참기름! 오, 지금 스튜디오 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1: 맛있는 냄새
2: 아주. 비벼, 비벼.
6: 비빔, 비빔.
0: 해서 저희가 만든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치얼스 한번 할까요? 자,
1: 잘 되게.
0: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짠, 치얼스. 야, 이거.
1: 간다 맞았어요.
3: 간 맞아요.
1: 간다 맞았어요.
4: 맞았어요.
1: 맞았어요. 와. 재료가 별거 아닌데 괜찮아 같이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2: 그 뒷맛이도 있어요. 약간 좀 깔깔한 그런 살짝 매콤한.
1: 이거 우리들의 비빔밥? 우리들의 비빔밥.
0: 야, 우리들의 랜덤 비빔밥.
1: 네. 맛있어.
4: 우리들. 안 드셔도 되니까 이제 정리할까요?
0: 네.
1: 맛있는데? 제가
2: 진짜 맛있어요.
3: 진짜.

0: 다 먹고 싶은데요.
1: 자, 랜덤 비빔밥으로 저희가 배도 채웠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리안 쿡 오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이 코리안 쿡 오프는요, 바로 한국인 어머니와 오. 한 팀을 이뤄서 최고의 집밥을 만드는 게 이번 대회의 규칙인데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팀원이 될 한국인 어머님을 직접 선택할 수 오.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은요, 바로 한국 요리 표현 미션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시어를 듣고 그 뜻을 행동으로 직접 나오셔서 칼질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썰기. 채썰기. 자, 이름과 함께.
2: 글래디스.
1: 글래디스. 자, 보여주시죠. 채썰기.
3: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아요?
1: 자, 잠시만요. 네. 근데 요거는
4: 아니에요?
1: 채썰기가 아닙니다. 네? 뒤로 한번 가보시죠.
3: 해봐요.
1: 네. 방금 거는 채썰기가 아니었어요. 자, 손 조심하시고. 네. 오. 자, 디도라 씨, 채썰기 정답!
4: 아, 네. 근데 무도 채 아니에요?
1: 네?
4: 무도 채 아니에요?
1: 채로, 아, 네. 채로. 채는, 아, 네. 채썰기는 이렇게 길게. 아,
4: 제가 잘못해 네. 들었어.
1: 야채나 가을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썰어야 되는데.
4: 오케이.
1: 바로 문제, 송송.
4: 송송?
1: 송송.
4: 글래디스.
1: 어, 글래디스. 바로 도전해보세요, 송송! 오!
4: 괜찮아.
1: 대파를 집었어요, 대파를!
4: 이렇게?
5: 송송.
1: 자, 맞아요? 송송!
4: 맞아요? 맞아요?
1: 송송!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4: 아니야?
6: 아니야.
1: 하송송.
4: 아, 봐, 이 양반도 몰라요.
1: 자, 지금. 아직 제작진 쪽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데.
5: 잘하셨어요. 자, 작가님도 물어보시면.
1: 그래서. 이게... 자, 뭐, 아,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큰.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네, 송송이 아닌데.
4: 제가 손 컸나봐요.
1: 네, 손이 크셔서. 근데, 어, 이 와중에 찾아보니까 송송이 하나 있었어요.
5: 포인트 좋아하지.
1: 자꾸 이러시면은.
5: 네, 저도 잘했어요.
6: 네. 조금 애매했지만, 송송으로 인정.
1: 송송으로 인정.
5: 네.
1: 자, 잠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스피드가 관건일 것 같아요. 깍둑썰기! 네, 아, 잠깐, 앤토니 씨 한번 도전해보세요. 깍둑썰기!
7: 깍두기 만드는
8: 약간 뭔가 깍두기 만드는 것 같아서.
1: 아, 깍둑? 짜잔! 깍둑썰기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슷썰기!
4: 엠마!
1: 엠마! 자, 어슷썰기!
8: 마늘?
4: 마늘.
0: 배려가 남은 걸로 봐야 돼.
1: 아! 야, 어슷썰기! 자, 손 조심. 어슷썰기 실패. 아, 자, 아니에요.
3: 아, 엠챔!
1: 바로 도전해도 돼요.
3: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와, 알고 나오셨네.
4: 어, 알고 나오
1: 어슷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오셨어요. 네, 네. 아, 실패입니다. 아, 들어가 주세요.
3: 아니요.
1: 아.
6: 뒤돌아!
1: 자, 뒤돌아!
6: 네.
4: 뭐 이럴 때 이렇게.
1: 오!
4: 알아요.
1: 자, 과연.
4: 어슷썰기, 오케이. 이렇게, 야, 잠깐만요.
1: 아, 근데 확실히 정말 남편분이 요리하시네요.
4: 네. 아, 아니에요.
1: 와우!
4: 아니에요.
1: 어슷썰기!
4: 아니에요.
1: 정답입니다!
5: 잘했어.
1: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쉬워요.
3: 굉장히 쉬워요?
1: 스피드 문제, 스피드.
4: 스피드요.
1: 자, 다음 문제는요. 칼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4: 네.
1: 자, 바로 조물조물!
4: 조물조물.
6: 어,
1: 잠깐만요. 우리 안토니 형이 지금 빨랐어요. 네.
8: 제 생각엔 마늘 관련인 것 같아요.
1: 네네. 야.
8: 이게 아닌가요?
4: 칼 안 썼을 텐데 왜 칼 써?
1: 조물조물.
3: 잘했어요.
1: 조물조물 실패입니다.
3: 샘.
1: 아니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칼 안 써도 되는데.
3: 샘.
1: 자, 하나씩 할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샘. 오케이. 아, 자, 가보시죠.
3: 조물조물.
1: 자, 샘.
3: 네.
1: 아, 조물조물 확실해요?

0: 뭐 이렇게
1: 맞아.
0: 이렇게.
1: 어, 나 똑같이 이렇게.
2: 맞아요?
1: 생각했어.
3: 맞아요.
2: 확신합니까?
3: 맞아요.
2: 조물조물?
3: 네.
2: 정답입니다.
3: 아 이거. 왜 깔을 잡았어?
2: 다음 문제. 다지기. 탈탈. 거물이기. 다지기 정답입니다. 탈탈 정답입니다. 쇼크레디스.
1: 거물이기 이렇게. 이렇게 거물이기.
2: 오른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방향?
1: 어 맞아요.
2: 오른손으로 맞아요?
1: 어 맞아요.
2: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 맞아요? 반시계 방향 맞아요?
1: 사람마다 뭐 다 틀려요 양반아.
2: 아 사람이. 양반아. 거물이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게임은 우리 글래디 씨가 1등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등은 우리 부샘 씨고 자 3등 자 그럼 디도라 씨 3등 자 이제 4, 5등을 정하셔야 되는데 사각껍질을 누가 더 길게 깎나 엠마 씨와 안토니오 씨의 대결입니다. Ladies first. 자 엠마 씨부터
4: 손가락 조심하라 끝나라.
3: 거의 라만슈 터널처럼 저기 그 킬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4: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2: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3: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 파이팅 파이팅
4: 오 잘하네
2: 오 잠깐만 자자 자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아 끊어졌습니다.
1: 막 잠깐만요.
2: 엠마 씨의 껍질 자 길이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3: 우와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2: 가보시죠.
1: 자,
4: 자 조금 더 네,
2: 아닐게 해야지 지금. 어?
4: 에이,
2: 오 잠시만 지금.
4: 예.
2: 야 사과가 반이 날라갔어요 지금. 야. 야!
1: 조심해, 조심해!
3: 사과야, 파인애플 아니야!
2: 자, 이거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맞기 딱 좋은데요?
1: 와.
2: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1: 와.
2: 오, 근데 지금 안토니 씨도 굉장히.
1: 엠마!
2: 우리 꼴찌 결정전. 엠마 씨가 우승하였습니다.
4: 잘했어, 잘했어.
2: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1: 네.
2: 드디어 여러분과 한 팀이 돼.
3: 드디어.
2: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가족의 집밥을 책임져온 손맛의 달인. 바로 어머니인데요.
3: 오.
2: 어머니 나와 주세요. 가 아니라
3: 안 나와.
2: 어머니 안 오셨어요.
3: 아 그래요?
2: 네. 사진 힌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사진.
2: 네. 여기 다섯 분의 어머니의 이 힌트 사진들을 보고 나랑 잘 맞으실 것 같은 어머니는 누군지, 이 어머니는 어떤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지,
1: 네,
2: 네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유롭게.
1: 네.
2: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오. 한국인 A 어머니입니다.
1: 예.
2: 자,
3: 이 좀 무서워요.
2: 왜요?
1: 무서워.
3: 저희 엄마랑 그 손에 그 도톰한 거랑 비슷해. 제가 등짝 스매싱 맞을 때 약간 그 손이거든요.
2: 굉장히 좀 아픈 손이에요.
3: 네.
2: 자, 굉장히 네,
3: 그 옆에 거 뭐예요? 빵인가요?
1: 아니, 매주 같은가요?
2: 매주.
1: 맞아요.
2: 매주?
3: 아, 매주.
1: 아, 매주. 아, 국수. 그 뭐지? 된장. 된장
3: 맞아요. 된장.
2: 네, 된장. 아. 직접 예. 네. 하신 콩국수 같아요. 콩국수.
3: 아, 콩국수.
2: 네.
3: 아, 콩국수. 지금 이런 동네.
2: 자, 굉장히 지금 뭔가 내공이 좀 느껴지시고
1: 네.
2: 센 어머니세요. 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어머니 보여주세요.
3: 야, 여기.
1: 여기 더
5: 좋아하시네.
3: 죄송한데, 여기 어머니 중에 약간 마동석 어머니 같아요, 이거.
4: 안토니
3: 이거 맞으면
4: 있습니다.
3: 진짜. 네.
2: 손이 되게 파워가 느껴지시고
3: 운동하신 것도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1: 두부김치.
2: 아, 근데 저 두부김치 너무 맛있을
3: 두부김치.
2: 것 같아요.
3: 아, 두부김치 진짜 능력이 들어가요 많이.
2: 네.
3: 쉽진 않아요. 두부 진짜 그리고, 좋아해요.
4: 네. 맛있겠다.
2: 아, 좀 솜씨가 있으실 것 같아요.
3: 겉에는 보여주신 거 아니라 안에 이렇게 세월이 보여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수많은 열의를 걸친 손이라고.
2: 네, 그리고 손금이 좋으세요. 부자이실 것 같아요.
3: 네. 네. 네.
2: 자. 자, 쓰여머니. 오, 잠깐만. 항아리가 진짜 많으시고.
3: 호밥인가요? 저게 뭐예요?
1: 와.
2: 저것도 이제
3: 아,
2: 간장. 저 항아리는 지금 저 간장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3: 아, 주물주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2: 야, 실제로 저렇게 간장이나 멸치 담그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아리를.
1: 어려워.
2: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저 끝에 거는 저게 죽인가요? 죽 쓰는 건가요?
3: 밭인 것 같지 않아요?
4: 그리고 하시죠? 지방 계신 것 같아요.
2: 야, 사실 저런 거 대부분 많이 사 먹지 직접 맞아. 하시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3: 저 정도는
2: 네, 굉장히 고수의 에, 느낌이 느껴집니다.
1: 와.
2: 잠시만 일단 그냥 부자신 것 같은데?
3: 그렇게 부시네요.
2: 네, 잠시만요.
3: 그 반지가 두 개 껴 있나요?

0: 금 반지 금반지가 지금 약지에 두 개가 껴 있으신데
1: 일단은 손이 빨라 보여요.
0: 어 그쵸. 손이 굉장히 얄쌍하시면서
2: 하고 유래 잘하실 것 같대 손 같대.
0: 야 그리고 두부 조림을 하신 것 같은데. 두부 구이인가 뭐 조림 같은 두부 요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야 그리고 저 마지막 사진은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머니 사진도 보여주세요. 우와! 오! 잠깐만!
1: 잠깐만 왼 오른쪽이랑 왼쪽이 잠깐만. 뭐죠?
0: 이게 지금 작가 증서? 작가이신 것 같아요 작가.
1: 가운데는 작품이고,
0: 네, 작가이고
3: 춤도 하신 것 같아요.
4: 춤도 재밌는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1: 춤도 되게 안토니오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0: 안토니오 씨랑
1: 춤추면서, 네,
0: 그 춤추면서 만드는 밥.
4: 살사 네. 보여주세요.
0: 이 어머니께서는 화가시래요.
1: 아, 화가. 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의 어머니 힌트 사진을 다 봤는데, 네, 우리 1등 글라디스 씨, 자, 어떤 어머니랑? 함께 파트너가 하고 싶으신가요?
2: 와 보니까 볼리기 조금 애매해요.
0: 오 그래요?
2: 네네네. 왜냐 사진 보니까 다 약간 잘하신 분 그렇죠. 같은데 제가 끌리고 싶은 사람 아까 메주 만드는 사람 메주 만드는 거 쉽지 메주? 않으니까
0: 항아리까지 직접 아, 장을 직접 잠그셨던 네네네. 시어머니.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글라디스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2: 네네네. 네.
4: 시어머니.
2: 시어머니.
0: 시어머니는 건강하시죠?
2: 아니 돌아가셨어요.
0: 아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2: 괜찮아요.
0: 자 2위 PCM 씨. 아, 네. 자
5: 저는 네. B 이미 골랐어요.
0: 어? 지금
5: 저는 B예요.
0: B. B어머니.
5: 비어머니.
0: 네.
1: 그 오른쪽 메뉴 너무 저랑 잘 맞은 것 같아서
0: 두부김치.
1: 일단 에너지 넘치실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나 보네요.
0: 그쵸, 운동도 하시고.
1: 그래서 비마이 어머니.
0: 저 비마이 어머니. 자 부심부시는 비어머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위는 우리 디도라시죠.
6: 저는 골랐어요. A어머니.
0: A어머니.
6: 네. 시골에 그 너무 우즈베키스탄 같기도 하고
0: 네.
6: 너무 좋아 보여요 어머니가
0: 정겹죠.
6: 네, 네 고생하셨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0: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정겹고
6: 맞아요.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만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6: 네. 또 A 어머니.
0: 자 A 어머니.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부터 나오는 법이잖아요.
6: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6: 특산물?
0: 네. 지역 특산물. 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자, 근데 우리 다 지역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나요?
7: 네.
0: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1: 전라도.
8: 전라남도.
1: 전라남도예요.
0: 자,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는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인가?
0: 자, 여기는요?
9: 강원도!
0: 아, 오! 그럼 다들 얼추 아시네요.
1: 네.
8: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재료가 다 사용하나요?
0: 전체를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 한 가지를 이용해서 대결 요리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는 뭐 다들 잘 모르시니까 사실 이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네, 뭐 근데 문제 하나 있어요. 뭐죠? 한국은 재료의 존집백과리라서
0: 네.
5: 한 지역을 찍어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하면 감자도 있지만
0: 그렇죠?
5: 황태도 있고
0: 그렇죠?
5: 그 알 수가 없어요.
0: 옥수수 뭐 오징어
5: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놓겠습니다.
6: 네네네. 자, 같이 일어나.
0: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6: 골라.
0: 네.
5: 어여여.
8: 이렇게
4: 가리지 말고. 나 이거 골릴게요.
0: 오! 잠깐만. 오! 글라디 씨 바로.
5: 야! 아유,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0: 찌끄러기.
5: 나 뭐 왜 이렇게 작은 거를.
0: 벌써 알 것 같아요.
5: 저도 이제 뭐 먹을지도 알아요.

0: 나온다.
1: 밀도가
2: 두분이
3: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형제분들은 부르시나 봐요.
4: 넷강이요?
3: 예.
4: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3: 아유, 맛있다.
4: 어우, 너무 좋다, 이거.
3: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4: 그래서 예쁘게 담아주고. 생 블루베리. 또 씹는 재미도 있네.
3: 미루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숲길 같은데요?
5: 미루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네. 위에서 봐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딘 것 같고 아마 저긴 것 같아요.
3: 아, 저쪽이요? 어? 잠시만, 어디 뭐 일하고 계신 뭐 정원사분 같으신데?
5: 지금 가꾸시나 보다. 네.
3: 안녕하세요.
6: 네, 저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네. 어, 풀 이렇게 막 다 뽑고 계신 것 같은데.
7: 어, 풀 끝도 없이 나요.
3: 혹시 여기...
5: 정원 관리하시는
3: 뭐 예, 정원사님이신지 예, 예, 예. 네.
7: 관리도 하고 예. 우리 집이니까
3: 예?
7: 집 가꾸기도 하는 거예요.
3: 아, 잠깐만요.
5: 여기 다 소유.
7: 네.
3: 아, 아, 그럼 여기 주인. 아,
7: 네, 네.
3: 아, 죄송합니다.
5: 몰라서 감히 감히.
7: 저는 아랍인인데 예, 예, 노래하시는 분.
3: 아유,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7: 신성 예.
5: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 작가고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7: 수고하십니다.
3: 이곳에 아주 그 뭔가의 그 정원이 있다.
5: 미로가 있다고 제가
3: 미로가 왔거든요. 있는 정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7: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이 미로를 만드는 사람을 못 봤다고.
5: 그러니까요.
7: 근데 사실 관리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3: 네.
7: 그 삼국지에 그 제갈량이 팔괘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3: 그렇죠. 거북이 네. 그 등하고
7: 네. 싸울 때 네. 그 팔괘진에 갇히면 몰살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
3: 네.
7: 팔괘진이라는 게 그 여덟 개의 효를 태극기 있는 거 있잖아요.
3: 네, 건군 네,
7: 그거 네 개하고 다른 네 개가 더 있거든요.
3: 네.
7: 그거를 그냥 막 섞어놓아서 배치만 하면 그냥 미로가 되는 거예요.
3: 아, 또 복잡하니까요.
7: 길고 네, 짧은 네. 게 쫙 있으니까.
3: 네.
7: 이제 그거를 26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태극 하나 놓고 삼태극 하나 놓고 일곱 소용돌이 하나 놓고
3: 네.
7: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찾아요.
5: 아, 이제 놀러 왔다가?
7: 예,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예, 바꿔가지고.
5: 조금 쉽게?
7: 예, 예, 예, 예. 좀 모양을 혹시... 쉽게 바꿔가지고.
3: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막.
7: 못 나와서 울어요.
5: 아, 아니, 얼마나 복잡하게 하죠?
3: 그럴 만도 하세요.
5: 얼마나 복잡하게
3: 하죠? 그럴 만도 있겠어요.
7: 아. 미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3: 예.
7: 정해진 길이 딱 있어서 딱 나오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열려있는 데가 있고.
3: 이 정원을 좀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 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7: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이제 시골에 네. 와서 사는 게.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3: 그렇죠. 도시에
5: 거주하실 수 있죠. 네.
7: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5: 이야, 네. 로맨티스트시니까요. 결국 사모님을 위해서.
7: 네, 예, 예.
3: 미루공원 만드신 것도 네. 일단 들어보낸 다음에 못 나오니까
5: 네.
3: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절대 안 찾아줄 거야. 어? 나랑 결혼해 주겠소?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5: 예. 나의

0: 사랑 안에 당신을 가두겠소.
1: 작가는 이분이신데.
0: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면. 네.
1: 제가 안내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이 직접 찾아가 보시죠.
2: 일단
0: 답을 알려주시면 좀 기억합니다.
2: 우리 사장님께서 네. 안에 또 팔계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그 팔계진을 한번 깨보죠.
0: 네, 한번 해답을 저희가 찾아보죠.
2: 그렇죠. 누가 유비하고 누가 관우할까요?
0: 저 관우할래요.
2: 관우할래요? 네. 네. 전 여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아, 멋있다. 아,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다. 와.
0: 이게 어차피 또 길이 다 달라서 네. 우리 둘의 의견도 다를 거예요.
2: 저 이쪽으로 빠질게요.
0: 출구에서 만나요.
2: 이 팔계진. 신기한데?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잠깐만. 얘 막혔는데? 어디야? 저 머리 보이시는데, 저기?
0: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 꼬아놓으셨어요, 지금.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갈래길이 나와요. 아, 여기도 막혔구나. 다시 일로 가야 되네요.
2: 자, 팔계진 뚫으러 갑니다. 뭐야 여기? 아, 또 막혔네. 에이.
0: 와, 되게 어렵게 놓으셨네.
2: 여기 또 막혀있지? 아, 이리로 가야 되나?
0: 여기 막혀있는데? 거긴 어떻게 갔어요?
2: 잘 오세요, 잘. 여기다. 오케이, 난 나왔어.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만드신 팔계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0: 저는 사실 저는 뚫고 나왔다기보다 네. 헤매고 나왔긴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1: 헤매고 서툴어도 그래도 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뭐 좀 헤매셔도 괜찮아요.
2: 혹시 뭔가 보상이 없습니까?
0: 어지러워요.
2: 어지럽기도 하고.
1: 꽃 보러 가시죠, 뭐 그럼.
2: 꽃이요?
1: 예. 네. 꽃 보시고 네. 그걸로 만든 차도 마시고.
2: 꽃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네.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보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비도 살짝 울고 있으니까.
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차 지러 왔잖아.
0: 꽃차 지러. 아이고. 네.

0: 와, 아니 진짜 약간 어지러웠던 게 이거 보면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몇 종류예요?
2: 이게 국화죠 아마?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그만 국화들.
1: 와, 이게 몇 종류나 될까요?
0: 혹시 뭐, 여기 뭐 주인분 계시나요?
3: 네.
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신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우, 멋지시네요.
0: 네. 사장님께서 여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뭐, 사장님과의 뭐, 이렇게 뭐, 좀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3: 그쵸. 우리 집에 나무가 많잖아요.
0: 네.
3: 예.
0: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3: 네.
0: 혹시 사모님?
3: 네.
0: 아, 그 미로정원의 그 주인공. 네. 네, 주인공.
4: 아, 그러면은 저 수목원이 네. 한 여인을 위해서 조성이 됐다는데 그 맞아요. 주인공
0: 맞으시죠?
3: 아닌 것 같은데.
4: 아니. 뭔가 그럼.
3: 숨어 있는 물.
0: 이런 얘기하면 또 싸움 나시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왔으니까. 네. 네. 전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캐모마일.
3: 틀리셨는데. 아, 틀리셨는데. 아,
0: 요즘 왜 이러지?
3: 잠깐만요.
0: 아, 이건. 요것도 데이지 아니에요?
3: 그거는 뚱딴지 꽃이야.
0: 아, 뚱딴지 꽃.
3: 네.
0: 정말 뚱딴지 같은데.
4: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맞춰봐요.
0: 이거 꽈리. 꽈리.
3: 네.
0: 아, 꽈리는 맞았어. 오케이. 꽈리 맞았어.
3: 네. 아, 여기 있네. 캐모마일은 요거야.
0: 아, 요게 캐모마일이죠.
3: 네. 꽃이 말리면 상당히 작아져요.

0: 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1: 허브차죠. 네, 네. 네, 이게 정말 두통 있을 때 딱 네. 마시면은
0: 감기에도 네. 좋다 그러고 맞아요. 배 아파. 아들이 독일 있을 때 병원 가면 네. 네. 배 아파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감기에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1: 여기서 가장 좀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아끼시구나.
0: 제일 좋아하시는 꽃차가 요 목련 네. 꽃차요.
1: 목련? 네. 신이와 차. 네. 네. 아, 이게 네. 목련 꽃 네. 말려가지고.
0: 이게 비염에 좋다 그래갖고.
1: 네. 아니, 원래 근데 이거 하얀색 아니었나요?
0: 백목이? 흰색인데 네. 이게 이제 피기 전에 거거든요. 근데 네. 흰색인데 말리면 이렇게 노랗게 돼요.
1: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또 목련 향이
2: 와 아, 여기까지 지금 나요.
0: 그렇죠.
1: 어, 네. 저 비염 있거든요. 네. 지금 뚫린 것 같아요.
0: 어, 제가 원래 옛말에 네. 옛날부터 그 떨어진 꽃잎도 이렇게 네. 똘똘 말아가지고 코에다 저기 축농증 있는 분이 코에다 네. 꽂으면 코가 확 뚫린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예.
1: 와, 여기서 잃어버렸던 후각을 찾았어요.
0: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 와, 오 냄새가.
2: 그럼 저희도 좀 네. 마셔봐도 될까요? 좀 네, 추천해 주시는 네, 거를. 네. 네. 네.
0: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네. 밑에 네, 향이 좋죠.
1: 너무 좋아요.
0: 네.
2: 그리고 이렇게 섞이니까 또 은은하게 그쵸? 서로의 네. 서로가 네. 서로의 향을 이렇게
0: 네. 보여주네요. 꽃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련꽃하고요. 네.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캐모마일이고 그래서 두 개를 섞어봤어요. 제가 어떤가.
2: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0: 네, 네 그렇죠.
1: 안에서 이 꽃들이 서로 자기 향기 자랑하겠다 싸우고 있잖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화투가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네요. 예.
1: 꽃들의 싸움.
0: 네. 네. 아, 그네 화투. 예.
1: 아, 저도 네.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 또 이렇게. 네. 예.
0: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마신대요?
1: 아유, 색깔이 너무 예쁘다.
0: 네, 예쁘죠. 네. 네. 이렇게 꽃은 저기 색을 드시는 거니까. 네. 네.
2: 아, 멋진 표현이네요. 색을. 그쵸?
1: 색을 네. 먹다.
2: 색을 마신다.
0: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0: 네. 그쵸? 네. 파는 캐모마일 차하고는 좀 틀리죠.
2: 어,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캐모마일 차는 저도 카페 가면 많이 네, 마시는 그쵸, 편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또 그 목련의 향이 가미되면서 네, 네. 다른 향이고 또 오늘 지금 비 와가지고 살짝 으슬할 거 있는데
1: 네. 아 좋다.
2: 이거 컨디션 이제 좋아지셨나요? 아~
0: 네. 어, 노래 한 곡 해주세요.
1: 꽃차를 먹으니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0: 네.
1: 세상에 야. 목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2: 너무 잘 나와요. 네. 야.
1: 오늘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네. 시원한 차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2: 시원한 차.
1: 네, 예.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아, 네.
0: 어, 시원한 차.
2: 우와. 우와. 우와.
1: 아, 그냥 야. 제가 한번 타봤어요.
2: 와, 아니. 색깔이.
0: 와. 네. 이야. 와,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2: 무지개가 떴습니다.
1: 네. 무지개 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네. 조금 모자르는데
2: 지금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1: 그렇죠. 네.
2: 요거는 뭐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한번 마셔 볼까요?
1: 네.
0: 이건 약간 그 포도 음료 같기도 하고. 살짝 맛봐 될까요?
1: 네, 보세요.
0: 아니 뭐 하나
2: 약간 네, 하나 그거 드셔 보세요. 저는 네. 요거 한번 먹어 볼게요.
1: 네. 그거는 특별한 맛은 없는데 펜지는 순해요, 맛이. 근데 네.
2: 여기 뭐라고요?
1: 펜지 꽃이요.
2: 펜지예요?
0: 네, 펜지예요?
1: 네.
0: 꽃?
1: 네. 거기다가 지금 레몬이 들어가면 네. 핑크색으로 변할 거예요.
0: 어, 이게요?
2: 아, 진짜요?
0: 네. 오!
2: 어, 위쪽, 위쪽이 약간 네. 옅어졌어요.
0: 네. 오, 신기하다.
1: 알칼리일 때는 보라색인데 산이 들어가면
0: 조금씩
2: 조금씩 옅어져요.
1: 핑크. 핑크색으로 변해요. 네.
0: 야, 진짜 신기하다.
2: 저는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뭔지.
0: 혹시 정답. 정답. 도롱뇽 알.
1: 그러니까 다들 깨구리 알인지 알고 계세요.
2: 근데 이건 약간 익숙한 맛이긴 해요.
1: 네, 그렇죠.
2: 예, 백헌, 백현과 네, 그렇죠.
0: 네, 네. 아, 개구리 알 아니었어요?
2: 개구리 아니었어요.
1: 마리들 시내 계시니까 마셔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0: 어, 너무 맛있어요.
1: 아, 괜찮아요?
0: 와. 네. 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1: 요거는 이제 맨드라미에다가 제가 과일을 넣었거든요.
0: 이야, 네. 맨드라미. 네.
2: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네, 맨드라미 다 자연의 색인
1: 네,
2: 거네요.
1: 맨드라미 꽃이에요.
0: 아니 여기 안에 네. 그 백향과랑 블루베리랑 네. 여기 용과랑 네.

0: 별 모양은 뭐예요?
1: 별 모양 별 제가 모양이.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2: 이게 융과.
0: 아 이게.
2: 그리고 밑에 저기 그 샤인 머스켓.
0: 네, 있네요.
3: 이게 과일이 다 합쳐져가지고 막 그 단맛을 엄청 진하게 내요.
2: 와,
3: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색 내고 향과 다 잘 어울리는지.
2: 와, 이제 진짜 이게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먹는 재미도 있네요.
1: 그렇죠. 무지개 색이 다 나와요.
4: 말주.
1: 네, 남색은 도라지 꽃으로 하면 남색 네. 나오고요.
2: 아니 근데 이 차도 찬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다과가. 네.

0: 요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유자 단지거든요.
1: 이게 임금님이 드시던
0: 네. 네. 아. 유자향이 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상큼.
2: 요 안에 많이 뭘 태우신 거네요.
0: 네.
2: 아, 이 껍데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0: 네, 껍질도 같이 드세요.
2: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1: 여러 과일인데 유자향이 제일 강하긴 하니까 제가 한 번에 확 흡수하네요. 근데 그 중에 배향 또 나요.
0: 네.
1: 배도 들어요.
0: 네.
1: 이건 뭐 거의 뭐 음식이라기보다 네.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말로 뭐.
3: 문자
4: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가을에는.
2: 딱 먹자 좀 달달할 때 꽃이 이렇게.
0: 네. 요거는 이제 국화꽃인데요. 국화꽃 네. 사탕이라 그러고 꽃사탕이에요. 요거 드시고 나서
1: 이름도 이쁘다. 꽃사탕.
0: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드시면 요거는
2: 뭐 겉절인가요?
0: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 이미 빵 터지셨던 너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눈치 까먹으셨잖아요.
2: 죄송합니다.
0: 아 페퍼민트요.
2: 페퍼민트.
0: 겉절이요.
1: 겉절이는
2: 야 페퍼민트로 이거를
0: 네.
2: 와 하얀 게 뭐죠 이게?
0: 그거 휴가 파우더를 칠했 네.
2: 이거 그냥 과자처럼 네, 먹는 거예요? 네.
0: 지금 눅눅해지지 않았나 보죠.
1: 아니 지금 이 향이 확 나요. 지금 드시는 순간.
2: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2: 우와. 그 왜 우리가 어릴 때 씹던 껌 있잖아요. 딱 그.
1: 이슬씨.
2: 네.
1: 민트. 아 그거네.
2: 야, 민트 약간 그거. 딱 그 껌 맛 딱.
0: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다른 걸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민트 사탕을 만들어서 부산에 이제 꽃차 전시회가 있길래 갔다가 이거 내놓고 히트치고 왔잖아요.
2: 아 역시 네. 너무 맛있어요.
0: 네.
2: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화꽃 캔디.
0: 네, 네, 네. 그거 드시고 입안이 좀 쌉스름할 때 요 네. 국화향은 나면서 입 쌉스름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 드시면 네. 입안에서 그 쌉스름한 맛을 확 날려주면서 네.
2: 이게 국화꽃 캔디를 딱 먹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국화꽃 향기 있잖아요.
1: 네.
2: 확 퍼지면서 말씀하셨던 것 좀 쌉싸름한.
0: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드시면 네 괜찮아요.
2: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히트감인데?
1: 네. 이것도 어쨌든 먹는 또 약간 순서가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2: 입에 그 박하향이 확 네, 네. 퍼지면서 굉장히 좀 입안에 네. 그 에어컨 그 뭐지?
0: 그쵸.
2: 강풍으로 틀어놓은 네, 느낌이에요 지금 네, 네. 시원하거든요.
1: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옆에 놓고 조금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2: 무릎 운전을 그때 딱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만드는 비법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0: 네 알려드릴게요.
2: 어 진짜요?
0: 네.
1: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0: 네. 요게 페퍼민트 이제 센 거고요. 요거는 슈가 파우더예요.
2: 네.
0: 그리고 요건 계란 흰자거든요. 예, 계란 흰자에 제가 비린내가 날까봐 후추 약간 하고 소금하고 레몬을 넣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어 놓은 거고요.
2: 아니 근데 민트 잎이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1: 수육을 풍성하네요. 네.
2: 선생님 어디서 공수를 하셨는지.
0: 에, 밭에다 심어놔가지고.
2: 아 이거를요?
0: 네.
1: 아 여기 직접 그런 갖고 싶고요.
0: 네, 네. 와. 꽃을 밭에다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네.
2: 아 냄새 너무 좋아.
0: 네. 생잎 저기 물 뜨거운 물에다가 부어서 드셔도 약간 연두색 나면서 몸이 상큼해서. 예.
1: 여기 그럼 밭에 가시면은 그냥 이 향이 진동을 하겠네요.
2: 아, 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0: 예, 드셔보세요.
2: 시작하시죠.
0: 아, 멋지세요.
1: 아, 이 모습이 멋지다고요?
0: 네.
2: 아, 너무 좋은데?
0: 아, 어떤 분은 휴지 뽑는데 예. 이거 꽃을, 예. 저 이걸로 민트 꽃을 이거 훨씬 좋죠.
2: 향기가 네. 막, 와.
0: 그쵸.
2: 예, 한번 시작을. 네.
0: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칠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털어가면서 이렇게 칠하세요.
2: 예쁘게.
0: 네.
1: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0: 네, 네.
2: 앞에만 바르나요?
0: 아니요, 뒤에도 전부.
1: 꼼꼼하게 바르겠네요.
0: 네, 그래야지. 가끔 제가 그냥 바르면 잎이 그냥 퍼렇게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거든요. 이걸로다가.
2: 네.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0: 뿌리면 네. 이게 마르면서 가루가 많이 떨어져 나가요.
2: 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1: 건조하는
2: 이렇게 네. 얹으면
0: 네.
2: 돼요, 이렇게?
0: 네, 얹으시면 돼요.
2: 근데 어쩌다가 이거를 개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0: 한 가지만 처음에 배웠는데 네. 그게 여기 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저한테 맞았던 거죠. 그래갖고 예.
1: 저런 경우 많더라고요. 음식 막 개발되게 된 계기가 맞아요. 뭐 이게 잘못했다가 네. 뭐 이렇게 그게 맛있어서 막 쫄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 삶다가 막 그 두껍게 불었는데 맛있어서 먹고
3: 맞아요, 맞아요.
1: 독일에 갔는데 막 그 스모크 맥주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만들다 태웠는데 맛봤는데 이게 팔 수는 없고 주변에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3: 거예요. 가끔 이 실패가 예.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자 이번 인재 여정에 네.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정말 힐링하고 이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3: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서킷장에서도 네. 운전도 해봤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리버버깅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진짜 많았네요. 네.
1: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가?
3: 아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면 네. 뽑은 거, 아, 두부 만드는 거.
1: 무슨 해교에서
3: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오늘 여기서 또 꽃차도 마셔보고 뭔가 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기억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1: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다 우리가 직접 도와드리고
3: 그래서 맞아요.
1: 네.
3: 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했는데 네. 이제 끝난 건가요?
1: 이제 끝났죠.
3: 너무 재밌었어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products and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The company has built a smart factory for stable production. By introducing a thermoforming packaging machine, it has automated the repetitive works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As a result, the company has achieved stable delivery of the products and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1: 수산물은 원료 자체의 물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에는 생산 데이터를 수기로 생산팀과 관리팀이 각각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 불필요한 로스는 줄이고 품질 정밀도와 생산 효율은 향상되었습니다.
0: Due to the diversified preferences of consumers, a variety of grilled fish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convenient meal replacements, new type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It has developed a hamburger steak that is made with mackerel and Spanish mackerel. Also, by developing new recipes and ideas, the firm aims to deliver a new experience to consumers.
2: 저희 락피씨는 수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등어 가스의 제조 방법과 고등어가 함유된 버거용 패티의 제조 방법 등 두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리 후에도 생선 살의 퍽퍽함 없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전처리와 구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맛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리뉴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0: The high values of the company's products have earned recognition among consumers. Rockfish has expanded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home shopping channels, and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ased on th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Korean market, it is plann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3: 현재 저희 락피쉬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약 5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피쉬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서 K-시푸드를 세계 시장의 수산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Rockfis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premium seafoo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popularizing the excellence of K seafood to the world.
4: Along with the rise of K-food, red pepper powder has also become famous globally over time. Based on contract farming, Taeyang Farm has built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chain and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developing its own sterilization facilities, it has improved the taste as well as strengthened hygiene standards. We explore Taeyang Farm, which has satisfied the appetite of global consumers by producing premium red pepper powder. Taeyang Farm is located in Je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Based on the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and produced customized red pepper powder in various colors and particle sizes. As a core ingredient that can bring out the flavor and add colors to different cuisines, red pepper powder has played a role as a firm base for the food industry.
5: 저희 태양농사는 2006년 설립 이후 고춧가루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식문화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료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원재료 계약 재배에서부터 건조, 가공 및 완제품 생산

0: 발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까다롭게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sterilized red pepper powder is one of the main products. Korea's major food makers, which require demanding quality criteria, have used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 fur market.
2: 고춧가루는 단일 원료이지만 각 용도에 따른 맞춤 가공이 핵심입니다. 저희 태양농사는 입자 굵기에 따라 7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수치를 기존 대비 99% 이상 줄였습니다. 덕분에 변질 위험을 낮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높은 유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균 고춧가루는 유통 안전성에 민감한 라면 스프용, 분말 소스용 및 해외에 수출하는 김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contract farming with the local farms, Taeyang Farm has checked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during the harvest season. Also in China, the company has managed th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during the cultivation process. By selecting premium red pepper, it has minimized the possible inflow of pesticide residues.
0: 고춧가루의 핵심은 원료의 균일한 품질과 안정성인데요. 유통업체를 통해 업무를 받으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태양농사는 수확 전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원물만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관리가 4개월 내내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저희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which meet the strict standards go through optimal production facilities and precision processing stages are carried ou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inspections in 5 different stages, including the ozone sterilization system. And it has thoroughly prevented the inflow of impurities.
3: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고춧가루의 제조 및 살균 설비 관련 특허들은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검증해온 기술들입니다. 국내 식약처 HACCP 인증부터 미국 FDA 등록까지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인증은 고객사에게 태양농산 고춧가루는 항상 안전하고 균일한 원료만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자 객관적인 품질 보증표입니다.
1: Aside from building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production site. It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 accurate data and standardized process. By introducing automation facilities and MES, it has minimized process deviations and achieved positive changes.
4: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살균 조건이나 공정 현황, 재고 관리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MES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균 설비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최적의 살균 조건을 자동화 개선과 현장 정리 정도를 통해 생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향상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1: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that decide the quality and types of red pepper powder. Even small differences in spicy levels and colors can be checked accurately with objective data. By accumulating and managing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2: 원료의 스펙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객사 완제품의 맛과 품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별 맞춤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태양농산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품질 편차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믿고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K-food, including spicy kimchi, 떡볶이, and instant noodles have captured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Taeyang Farm has constantly brought

0: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zech Republic. And the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market.
1: 태양농산의 경영 목표는 최대 고춧가루 가공회사가 되기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춧가루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추가 구축, 자동화 설비 구축, 할랄 인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을 통한 품질 향상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The premium spicy taste of Taeyang Farm's red pepper powder has pleased the taste buds worldwide.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ivate the tables around the world.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 great supporter fo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omas Cable specializes in producing industrial cables for the transfer of energy and signals in cutting-edge industrial fields. By developing its own cable operation system for clean rooms, it has provided stab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t is planning to scale up the production. We introduce Thomas Cable, which has connected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leading-edge cable technologies. Thomas Cable is located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industrial cables. It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experiencing varied standard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and Japan. And it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as part of an effort to promote its own technologies and offer customized products.
3: Thomas Cable은 산업용 특수 전선을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2: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cables for the power supply and communication equip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like Smart Factory. The company's products have been widely provided to various industrie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stabl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producing cables for clean room equip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performs repetitive movements like robots,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evice.
4: 저희 토마스 케이블의 클린룸용 무빙 시스템과 플렉스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지 공정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와 이송 장비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와 같이 구동 빈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케이블 마모로 인한 분진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와우플렉스 같은 저분진 클린 케이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고 반복 구동을 견디는 핵심 구조체를 외주 없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공정 관리, 완제품 품질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2: After the inflow of raw materials, insulation and tying stages are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cable products are completed. Unlike general items which produce the same products repeatedly, the ones for clean room equipment are produced as customized item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al and operating conditions.
5: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품질팀을 중심으로 핵심 검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도체 검사를 시작으로 피복의 절연 두께 및 외경을 검사하는 중간 검사를 거쳐 모든 생산 공정을 마친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전압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와우플렉스의 경우 각 장비의 구동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와이어 하네스 공정을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Thomas Cable has felt a strong need to upgrade the production system to cope with a growing amount of orders.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tackle the errors in handwritten record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duct quality.
6: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물류, 품질, 공정, 설비, 환경, 안전 등 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총 46개의 개선 과제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현장 작업 동선 및 물량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1일 1인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11% 수준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을 약 4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promoted the studies to improve the safety and durability of the products. By improving optimal structures and developing functional materials, it has constantly strived hard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7: 저희 토마스 케이블에서는 클린룸 전용 시스템인 와우플렉스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체인 구조의 최적화, 원단 내구성 개선 및 품질 인증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우플렉스가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로봇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구동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By discovering new clients and markets, the company has achiev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Aside from Malaysia and Japan,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entire Asian market.
8: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고
3: 저희 토마스 케이블은 향후 5년을 중점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MES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신규 아이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제조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Thomas Cable has given a boost to Korea's automation industry by developing advanced cabl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cabl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관광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The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iving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3: 이제 난류성 어종이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4: 물고기 사진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5: 공개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This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6: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This year'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six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 다음에 작은 생물들을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본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s.

0: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여기 딱. 그게 오. 여기가 유명한 게 건강을 위한 길이야. 여기 환토끼.
2: 오.
1: 귀여워 발작. 됐어?
2: 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1: 그래도 돼.
2: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이걸 밟아? 힘도 있는데.
1: 아 그러니까 밟으면 돼.
2: 흙 느낌인데 흙.
1: 여기에 밟으면서 거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대.
2: 진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럼?
1: 응. 힐링도 되고. 봐봐 이게 보라. 난 이게 벗고 그냥 산도 탔어 어릴 때.
2: 진짜?
1: 어. 그냥 맨발 벗고 내가 호랑이다 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그냥 뛰어 다녔거든 산에. 와.
3: 이거야. 이거지.
2: 이거 뭐야? 에이 이거 돌이잖아.
1: 그 지압 하는 거야.
2: 에이 다칠 수도 있어.
1: 아니야 안 다쳐.
2: 진짜 이게 맞아요?
1: 지압이야.
2: 아야.
1: 아니 너 맞아? 건강하지 않네. 나 이게 찔리면 이게 아프면 이게 너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지압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느껴봐.
2: 내가 일단 빠른 길로 가고 언니는 천천히 오고 나는 거기 흙길이 잘 맞는 거 같아.
1: 천천히가 덜 아파.
2: 아야.
1: 너가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아픈 거야.
2: 아,
1: 안 아파. 이게 천천히 제대로 걷으면.
2: 돌은 안 이건 아파. 아닌 거 같아.
1: 아야. 와, 이 길이.
2: 이건 너무 예쁘다.
1: 완전 미쳤잖아. 와. 이게 다 예쁘네. 많이 없잖아, 한국에 이렇게 예쁜 잔디밭.
2: 어,
1: 미쳤다. 여기 사진. 사진 촬영하고 가야 돼. 이게 흰 드레스 예쁜 거. 오, 완벽하지 그럼.

0: 나갈 힘이 없어.
1: 안 돼, 땡겨줄까? 나 뒤에 밀어줄까?
0: 어, 밀어줘. 좀 그래. 밀어줘봐. 어, 좋다, 좋다. 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산청에서 산삼, 인삼 뭐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시다고, 유일하게 하신다고 예.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예. 제가 진짜요? 되게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요.
2: 어, 가요? 건강 찾으려면 산삼밭으로 갑시다.
0: 바로요?
1: 예. 좋아요.
0: 가시죠.
1: 많이 멀어요, 어머니?
2: 아닙니다. 안 멉니다.
0: 아니, 제가 솔직히 이게 최근에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고 몸도 막 계속 여기저기 다 아프고
2: 아프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나는 염대가 크게 되고 훨씬 간데도 아프지
0: 않나. 인삼 못 자고
1: 산삼 때문에 그러시죠.
0: 여기 보이네요?

0: 귀여운 친구들이 뭐예요? 인삼이요, 산삼이요, 뭐예요?
1: 이거는 인삼이 아니지. 우리는 인삼은 안 해요, 재배를. 아~ 그리고 요거 이제 1년산 가람하고 새싹삼 재배하고.
0: 아, 새싹삼.
1: 저희는 인삼은 재배를 안 해요. 산양삼 농사 진짜 30년 됐어요.
2: 근데 여기...
1: 여기에서 15년 됐어요.
0: 우와.
1: 봅시다. 이게 새싹삼이라는 게거든.
3: 깨어났다.
0: 이게 캐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캐다가. 네. 우와.
2: 귀여워.
1: 요만치마가 한 만 원.
2: 얼마니? 만 원이요?

0: 거 새싹삼이나 잎은 잎에 여기 사포닌이 많은 게고.
1: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먹어도 돼요?
0: 씹어 봐요 지금.
1: 이렇게요?
2: 지금 먹어도 돼요?
0: 돼요. 이거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지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진짜요?
0: 네. 이것도 쌉쓸름하지.
2: 혹시 이거 제가 캐봐도 돼요?
0: 예.
2: 어떻게 그냥 방법이 있나요?
0: 살짝
2: 여기서 쯤에
0: 살짝. 아니. 살짝.
2: 아 여기 이만큼 깨떠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네, 예쁜 애들이에요?
0: 예, 네, 예쁜 애들이네. 깊이.
1: 나온다 이제. 오케이.
3: 오, 예쁘게 깐 것 같아.
1: 아이고.
2: 불이랑 떨어졌어.
1: 아이고. 됐어. 그래도 된 거죠.
0: 예, 잘 캤네. 좋네요.
1: 괜찮아요?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만 이렇게 됐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3: 이거는 실패지만 먹을 맛은 똑같겠지?
1: 이렇게 깼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대요.
0: 그러면 가서 흐르는 물에 씻고 갖고
2: 좋아요.
1: 좋아요.
2: 그럼 거기 맞아요?
1: 먹을까요?
0: 우리 집으로 갈게요.
1: 좋아요.
2: 천천히 오세요, 같이. 이게 뭐예요?
0: 골무리.
1: 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꼼꼼하게 씻어야 되구나.
0: 이것도 좋은데.
1: 네.
0: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삶 진짜 좋은 거 한번 보여줄게.
2: 어, 좋아요. 어디예요?
0: 제가 가져올게요.
1: 우와. 와우.
2: 아, 저거 아까.
1: 넣어주시기만.
0: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삶인데요.
1: 네.
0: 10년 된 긴데.
1: 우와.
0: 야하고 차이 틀리죠.
2: 와, 이게 귀여워요. 우와. 이게 다리 같아요. 오, 어, 사람 모양 같아.
0: 그러기 때문에 사냥삼이지.
2: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발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1: 진짜.
2: 산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0: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저게 지리산 오봉이라는 데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1: 네.
0: 그 산에 이 삼씨를 갖다 심어놨어. 심어놓고 한 10년 지나다가 요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와갖고 10년 만에 돈맛을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2: 이제 드디어 큰 돈을.
1: 시식은 안 되나요?
0: 시식을 해봐야 알겠죠. 4만 원짜리를.
1: 먹어봐도 돼요?
0: 예. 마음에
1: 드는 거요?
2: 마음에 드는 사내를 골라.
1: 얘를 먹어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장님 덕분에 이거 먹고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캐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2: 네. 심은 거 제일 어렵죠. 캐는 거보다는. 오케이. 심는 거 와야죠.
0: 이모야도 하나 골라가요.
2: 저? 응. 나 아까 그 친구가 귀여웠던 거 알지? 진짜 사람 같으네. 내 안에 춤추게 해줄 수 있어.
1: 귀엽다.
2: 감사합니다.
0: 먹고 건강하세요. 한 입에 넣든 어떡하나 천천히.
2: 그냥 바로 삼키지 말아요.
0: 밥 먹듯이 꿈쩍 신기지 말고 꿈 씹듯이.
2: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귀여울 약간 있잖아요. 꿈뻑.
1: 아니 이게 씹을 때 약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개운해요.
0: 이제 지금부터 잎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삶이 단맛이 나. 근데 겨울에 땅이 얼 때 가면 진짜 다 달아.
2: 아, 진짜.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거구나.
1: 기분 탓인가? 저 지금 살짝 진짜.
0: 느끼는 사람 다른 느낌.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하나.
1: 건강해진 거 같아요 벌써.
0: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그거 하나 더 먹어봐요. 앞에 거.
1: 이거요?
0: 그 빠진 거 다 먹어야 되는 거.
2: 이거는 입도. 얘는 사포닌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사포닌 다 여기 있으니까 맞아. 다 먹어야 된대.
0: 말을 풀어 먹는 거야.
1: 토끼 같죠?
0: 가자. 요거 가져가서 먹고 기운 나고 그래거든 나.
2: 심으러 오자.
1: 신봤어.
2: 그래 신봤다.
1: 아, 대박. 사랑합니다. 어 타이밍 딱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0: 묵지? 아, 분식은 서울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1: 다슬기. 다슬기 먹어봤어?
0: 다슬기? 다슬기?
1: 다슬기 색소. 이거 해야 되겠다.
0: 아니, 다슬기를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네. 뭐가 맛있어?
2: 다슬기 전문점이고요. 맑은 국이나 달걀 국을 추천해드려요.
1: 그러면 맑은 국 그렇게 국 하나씩 할게요. 네,
2: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눈을 밝게 하고 충혈과 피로를 풀어준다. 무지방 고단백.
0: 다이어트 효과 있다. 오늘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아, 근데 어제도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 색깔이 뭐예요?
3: 진짜 이렇게 알록달록
0: 직접 만드신 건가요?
2: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0: 아, 진짜요? 완전 자연, 그럼 완전 건강식이네요.
1: 너무 맛있겠다.
0: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다슬기를 직접 잡으신 거예요?
2: 네.
0: 직접 진짜요? 직접. 장난치려고 여쭤봤는데.
3: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2: 손으로.
1: 하나하나?
2: 네. 냇물에서.
3: 민물이니까.
2: 얘네들이 계곡이 많거든요.
3: 계곡에서 잡는
2: 거. 다슬기 잡은 지는 23년.
3: 와. 전문가.
2: 이거를 삶아서 따고 손질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 아, 손이 많이 가겠네요. 되고,
2: 그래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2시간 반 맞춰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0: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건 찍어야지.
3: 이거는 찐이지. 반찬까지 예술이다, 진짜.
0: 그니까. 이게 맛있겠네.
3: 나도 들깨가 맛있어 보이네. 두 개 시키지 않았어.
0: 이것도 다시기 많이 넣어야지. Thank you. You're welcome. 나는 맑은 거부터 먹을래. 무슨 맛일까?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3: 이게 다 나물들, 진짜.
0: 정말 맛있게 먹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3: 오, 국물이 예술인데?
0: 맛있네. 약간 고소한 느낌이네.
3: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의 밥.
0: 건강해지는 맛이야.
3: 이게 뭐지? 호박님인가?
0: 언니, 그쵸, 우와.
3: 와, 이게 자연이지.
0: 감자인가? 감자인지 양파인지 뭐네? 뭔가?
3: 호박의 종류일 수도 있지.
0: 맛있어? 뭔가?
2: 김치 부자.
0: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3: 뭐야? 뭐예요?
0: 직접 하신다 했잖아. 확실히 맛이 달라.
3: 자연에서 나온 것들 참. 나 다 들어갔다.
0: 자, 이렇게.
3: 말랑해서. 거기 먹어봐. 녹아버린다니까? 꽃물.
0: 이제 반대로 먹어보자. 난 특히 이게 좀 기대돼.
3: 이게 간이 되게 맛있어.
0: 약간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 이건 무슨 맛일까?
3: 깔끔하다.
0: 그지?
3: 이거지.
0: 쏙 불리는 맛이야.
3: 나 이게 더 좋아할 줄 아는데 이것도 똑같이 맛있는 거야.
0: 들깨는 약간 좀 들어가서 그런지 풍미가 느껴져, 먹었을 때 이것보다.
3: It's where our perfect night. 이거 맛있어.
0: As time drifts away, we'll be together every day, and we won't have to worry. 아,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
3: 너무 맛있어.
0: 진짜 시골 밥상 그런 느낌이었어서.
3: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0: 과연?
3: 과연?

0: 아, 아니 언니 우리 그거 딸기 먹었잖아. 되게 맛있었잖아. 산청 왔으면 뭔가 딸기랑 관련된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 아, 이게 다 딸기인가?
0: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딸기 계절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자.
1: 봄이랑 겨울인 것 같은데 원래.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
0: 저희가 그 딸기를 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제 체험 같은 거 도와드리나 싶어서.
4: 지금 딸기는 수확은 안 되고 지금 이제 정식하는 시기.
0: 아 진짜요?
4: 지금 있어요. 지금 수확은
0: 아 아쉽다.
4: 11달에 하고 딸기는 지금 심어야지.
0: 그러면 심을 수 있는 체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1월 달에 또 올게요. 수확하실 때.
4: 하나 일하는 거 봐서 또 그래.
1: 아까 열심히 거리는 열심히 하죠.
0: 거리 하시죠.
5: 저희가 그래도 잘 다.
0: 근데 이거 뭐예요? 미사일 준비하시는 거예요?
4: 미사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딸기 심기 해가지고 간격을 일괄적으로 심기 위해서.
0: 아,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1: 네, 그러네요.
4: 이렇게 하면은 딱 간격대로 심을 수 있으니까. 그
1: 간격도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네. 바꾸시는 거였어요?
4: 바꾸고 두 개.
0: 우와.
1: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리게 드릴 거예요.
4: 예쁜 사람도 힘을 쓰겠나?
1: 힘을 써야죠.
4: 민수도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안 돼요? 장갑 주시면 저희가 또 야무지기 때문에.
1: 이렇게 장갑 예쁜 거 처음 봐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귀엽다. 너 주머니가 많아서 문제네. 걸리겠다.
4: 자, 일단.
1: 네.
4: 이들 작업하는 따라 한번 가봅시다.
1: 네.
0: 아, 살짝 지금 도와드린다 하니까 신나신 것 같은데요?
1: 지금 일손이 없으세요?
4: 네, 지금
0: 하하.
4: 그럼 소중합니다.
1: 그럼 저희가 도움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라도
4: 일단 일하는 거 봐서 도움이 되는지 봐야죠.
1: 잘해드릴게요, 사장님. 빨리와.
4: 이 모종을 여기서부터 단 이제 딸기가 수확될까요? 여기 3개월 정도. 그럼 이 모종을 작업해서 심은 모종입니다.
1: 아, 귀여워요.
4: 보면은 한 포기
1: 여기에다가 여기 딸기 몇 개 좀 나와요? 하나에?
4: 꽃대가 1년에 5차례 나와요. 한 나무에서 한 40, 50개 정도에.
0: 그래도 많구나. 이거 하나만
4: 여기 한 번에 따는 게 아니고
0: 여기서 6개월 살고
4: 동안에.
0: 싶다.
1: 아, 6개월 조금씩.
0: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청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이거 다 보면.
4: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거 돼요.
1: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4: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계 딸기 작물대라고.
1: 여기에요?
4: 여기가 단계 여기가 제일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 5% 정도.
0: 와.
4: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 딸기로 1년 한 150억 정도.
0: 와.
4: 농가 소득 그냥 그 이 모종까지 치면은 한 80억.
1: 열심히 할 가치가 있네요.
0: 지금 살짝 사장님이 저희를 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같이.
4: 딸기를 좋아한다고 이게 젊은 종아들이 좋은 다 있는데 그 종아들이 잔다더래.
0: 딸기 심어볼까요?
1: 이거를
4: 여기를 잡고 이게 살 들면 돼. 이렇게 딱 들어주면 돼.
1: 그러면. 따라. 네. 어이구 귀요미야. 어이구.
0: 오 스무스한데?
1: 오. 아,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말을.
0: 우와.
4: 들고 있어.
0: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4: 네.
1: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까지 할까요?
4: 11월 달에 와서 딸기 먹을 수 있을 만큼.
1: 그럼 12월에 올 때는 그냥 많이 심하겠네. 이게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물 줄 때는 이게 설치하는 거는 걸리겠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냥 열고 끄고 그런 거죠.
4: 지금은 다른 거 안 하네.
1: 같이 진짜.
0: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1: 짜짜짜짜짜짜.
0: 아
1: 이거는
0: 이렇게 자연스럽게나 이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딸기도 심고. 박스도 들고 맨발로 꺾고
1: 시골 여자 될 것 같은 느낌. 조심해야
0: 돼. 안 돼.
1: 아 여기 가셨어. 괜찮아?
0: 아 여기.
4: 이게 왜 이때 이제 필요한 거지?
0: 여기 내려놓죠. 뿌리 쭉.
4: 물리야지.
0: 오.
4: 물리 가지고 힘줄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쭉 빠지면은 빠지는 거지.
1: 오 깔끔하다.
0: 자 요렇게.
1: 괜찮아?
4: 다시 눌리는데. 우리가
0: 어, 어, 어, 안 들어가네. 어. 괜찮은데요?
1: 네. 위아래 위.
0: 그리고
4: 하나 둘 셋. 이렇게 붙고 오면
0: 쓱.
4: 계속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1: 여기에 여기 딸기가
4: 서로 공간이 좋게.
1: 욕심쟁이니까.
0: 어, 부드럽다.
4: 아야. 아 힘을 못 썼는데?
1: 아야. 아니야 자 이렇게 어어 어. 아 각도가 안 났었어요.
4: 네. 하나 둘.
1: 하나 자. 자. 이 정도?
4: 네, 그냥 돼.
1: 오호!
4: 네, 심을 때는 이게 잘란 부분 있잖아.
0: 네.
4: 잘란 부분이 호수로 가야 돼. 이거 할 때는 잘면 여기서 다른 미끄럼 이거는 할 때 하나 이거 딱 잘고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1: 오! 오! 끝. 쑥.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4: 끝.
1: 쑥.
4: 꼭 눌리 가지고. 그럼 자리가 튀어 오거든. 요만큼만 들어가면은 자리가 튀어 올라와.
1: 아
4: 이게.
0: 이게 맞아요?
4: 네 맞아 맞아.
1: 그래. 엄청 힘 잘 쓴 것 같아. 셰프 밑에서 그냥 보조하는 느낌인데?
0: 한 대씩?
1: 도와주는 건 맞나요?
4: 그런데 그 정도면 잘하고
0: 재밌는데요?
1: 오 재밌다.
0: 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1: 것 같아. 하나 또 슛. 하나 둘 셋.
0: 서울이요? 서울 강남구.
4: 네. 원래.
1: 저는
4: 서울 강남구 지금 나 원래.
0: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퀴즈 자.
4: 내가 볼 때는 저 러시아.
0: 러시아 같죠?
4: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
0: 땡. 이집트요. 오이. 신기하죠?
4: 어,
0: 피라미드. 피라미드 맞아요.
4: 어 그래?
0: 맞아요.
4: 어 이쁘다고?
0: 네. 언니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4: 캐나다 여기는 네. 좀 약간 북미 쪽으로 이렇게
0: 맞아요.
4: 이렇게 보이고.
0: 네. 딸기에 대한 어, 약간 자부심이.
4: 시골에 이게 미국 정착이 돼도 되겠는데. 네? 작업을 따져.
0: 괜찮죠?
1: 그럼 이 딸기는 심었는데 딸기 나오는 거는 언제쯤?
4: 11월 중순에.
1: 중순에.
0: 근데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그때 오면 또 일 시키실 거잖아요.
4: 그때는
0: 이거 다 따야 된다고 또.
4: 그 따는 것도 못 시켜.
0: 왜요?
1: 이미 따 있는 거예요?
4: 아니 그때는 진짜 전문가들 따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먹기만 하면 돼.
0: 아 진짜?
1: 11월 중에 와.
0: 오케이 좋아요.
4: 내가 팻말로 따 해놓을게. 아,
1: 여기는 좋아요. 우리 거다 이거야.
0: 좋아요. 저 기억할 거예요.
4: 팻말로 해가지고.
1: 20개. 우리가 20개. 20개.
0: 그니까.
4: 수고하셨는데 지금 딸기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0: 그니까.
1: 총.
4: 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1: 오!
4: 어? 그 뭐 주스.
0: 오!
1: 어? 아이라고. 됐어요?
4: 오케이.
0: 예. 렛츠고.
1: 따라가겠습니다. 오 여기 시원한 바람이 있네 밖에 있으면 까먹었었네 바람이 있었다는 게.
0: 그쵸?
1: 어,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3: 네. 아가씨 삶았어.
4: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예? 준비를 했지.
0: 오!
4: 딸기 예체능 만든
0: 이걸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네, 준비를 해봤어요.
1: 이게 그냥 오직 딸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 네, 딸기만.
1: 와.
4: 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기 사장님.
0: 우와.
1: 대단해요.
0: 오늘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
1: 맛있겠다. 저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볼래.
0: 네.
4: 이게 우리
1: 무슨
4: 딸기라 그러는데.
0: 주스. 감사합니다.
4: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1: 이거
0: 와우. 이거는 설탕 안 넣으셨죠?
4: 딸기
0: 그냥 딸기.
1: 딸기만. 이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달달한데요? 왜 진짜예요?
3: 딸기만 삶아가지고 그대로
0: 와우.
3: 졸였어요.
0: 와우.
1: 시럽
3: 다 먹는다고.
4: 여기서 여기 아이스 딸기.
0: 너무 맛있는데?
1: 이거 맛있죠?
4: 그래 먹어봐. 아이스 딸기.
0: 와우. 너무 맛있어요.
1: 이거는 웬만한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3: 소화기 갖고 냉동실에 따다 먹 씻어서 이제 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저장해.
4: 도와줬어. 우리 뭐 바쁜데
0: 아니에요.
4: 하여튼 11일 달에 꼭 와가지고 방역제 또 보고.
0: 당연하죠.
4: 그때 또 맛있는 딸기도 먹고.
0: 당연하죠. 하고. 너무 좋아요.
4: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0: 너무 좋다. 배불러.
1: 배불러? 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과일.
6: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0: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도와 공간을 경유하여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는 윤하린입니다.
1: 윤하린 학생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절제력이 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겸손함에 가깝습니다.

0: 얘기를 나눌 기회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학교 어떤 활동이 재밌냐, 학교가 어떤 게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기획도 하고 이거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저희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적을 나랑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상의 특징이라면 학교 분위기적으로는 저도 학교를 다니는 중에 출판사, 예술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졸업 이후에 인턴에 취직하게 되는데도 좀 많은 연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경우에도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도형예술과 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외부에서 전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평론글을 여기저기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동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시도를 해보는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많이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술이론과는 매 학기마다 전공 수업이 계속 있고 그거를 동기들과 계속 같이 듣기 때문에 식사를 보통 많이 같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같이 놀자는 차원에서 칸딘스키 점심이다 라고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 그림 중에 양반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따라서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자 하고 중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놀고 싶어서 들었던 핑계인데 미술이론과적인 요소를 굳이 넣어서 놀았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 실기보다도 이론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술관 관람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쭉 미술사에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미술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미술사였다는 거를 학교에 오고 나서 알게 됐고 박물관학이나 제도학 측면뿐만 아니라 미술사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맥락은 어떻게 미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훨씬 넓어졌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실 비평 글을 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평 수업 하나를 들으면은 8번, 10편의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발표된 제 비평 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탈라마다니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던 비평 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그해 여름에 우연히 팔레드 도쿄라는 그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 후에 보았던 북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동일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저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의 기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평 글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1: 한 학생은 자신에게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강의자나 지식 전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하린 학생의 자기절제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재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혹시나 번아웃이 올까봐 동력을 소진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비평가는 사실 언어라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지만 사실 비평가 자신도 신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전시 속에서의 경험과 괴리되지 않는 글을 쓰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 하나가 독자가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 그 출구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0: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작품이 그냥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 속에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술 작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공간과 기관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작가, 그 다음에 기획자나 독자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가분들과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획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하얗게 불태워서 전시를 준비하고 그걸 철거할 때는 또 나름의 허탈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기획을 마쳤을 때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꾸린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가이드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적어도 또 제가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관람했는지를 어느 정도 동반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쓸 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점을 찾으려고 할 때 어쨌든 최대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성하고 싶었는지를 최대한 글에는 우선 먼저 담아준 다음에 비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을 택했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왜 구조적으로 어떤 일부 한계들이 드러났는가를 일부 살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께서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께서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어떤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도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평론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꼭 쓰고 싶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 또 편집 같은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제 글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타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주고 투명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게 나름의 숨통이 트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이나 전시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전락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보더라도 제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평 글이 쓰이는 그 지면을 하나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설정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을 저의 입장에서 관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글을 생산해냈을 때 단순히 이 꿈을 옮겨 담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 쓸 수 있는 제 3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좀 만남의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글을 저는 열심히 써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적어도 제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수정을 하고 일단은 내기는 하지만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읽을지 읽고 어떤 감흥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의 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보다도 글의 경우에는 그 독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제 글을 읽은 걸 기억하고 다가와서 이제 이 글 어떻게 읽었다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접촉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견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 있게 타지에서의 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칠 할인 씨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저는 주변에 이제 미술이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봤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봐 왔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내공이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베이스를 좀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글쓰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긴 한것 같아요. (웃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선택해서 해왔고, 그게 다행히도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서, 저만의 길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뭘꼭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것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1: 여러분들이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네, 지역 특산물. 각자 마음에 드는 퍼즐 조각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퍼즐 조각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지도 퍼즐에다가 맞춰주시면 하나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놓겠습니다.
2: 네네네. 자, 같이 일어나.
1: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3: 이렇게.
4: 나 이거 골릴게요. 오!
1: 잠깐만.
3: 아, 모르겠다.
1: 글라디 씨 바로. 야.
5: 제발.
6: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1: 찌끄러기.
6: 한번 왜 이렇게 작은 거를.
1: 자, 이제 그 퍼즐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푸시문 씨부터 본인의 지역에 퍼즐을 완성해 주세요.
6: 저는
7: 충청도인 것 같아요. 야!
1: 자, 이쪽이면은 네, 충청도, 충남 쪽인 것 같고요. 자, 대전 씨 경기도입니다.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 지역의 지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만나보시죠.
6: 보여줘, 보여줘.

0: 뭐 준비가 됐어요.
1: 준비가 진짜. 네, 자 이렇게 재료들이 다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앤토니오 씨가 포항의 시금치.
2: 네, 시금치. 그래도 아까 비빔밥 때 저럭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걸렸어요. 저렇게
3: 시금치도 넣을 수 있어요 비빔밥에.
1: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감자, 감자였죠. 강원도였죠. 네. 감자를 이용한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0: 된장찌개 그랬을 때. 아, 조금 넣어요.
1: 조림으로도 많이 해먹고
2: 탕이나 조림으로
1: 감자 전도 있고 그렇죠. 아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그럼 자신 있으시죠?
0: 자신 있어요.
2: 감자는 진짜 쉬운 재료인 것 같아요.
0: 쉬워. 쉬운 거 없어요, 이상해서.
2: 어려운 척을 하고 있네요.
1: 자, 우리 글란 씨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데 딜도라 씨가 바로 일산의 열무였는데 경기도 음식 뭐 생각하신 거 있나요?
4: 저 생각한 거 없었어요. 경기도는 다 신도시 대발이니까 뭐 나오는지 몰랐어요.
1: 그렇죠. 열무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0: 열무 김치 좋아해요.
1: 아, 그렇죠.
0: 열무 김치를.
1: 그럼 열무 김치 직접 담가 보셨어요?
0: 아니요. No.
1: 열무 김치. 아니면 동치미 열무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시원한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엠마 씨 재료는 바로 무안의 양파. 네.
5: 근데 양파는 이제 한국 요리 한식에 많이 그 사용하잖아요.
1: 그죠.
5: 근데 프랑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계속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기뻐요.
3: 좋아요.
1: 자 우리 마지막 주점 씨는 바로 부여의 표고버섯.
2: 네. 네. 그러니까 양파나 감자처럼 정말 다수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지 좀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합이 딱 중요할 것 같은데. 네. 1차 요리 대결에 사용할 재료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네. 과연 한국 어머니의 손맛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만난다면은 어떤 집밥이 탄생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리안 쿡 오프. 그럼 저희는 요리 대결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대결 현장에서 만나요.

0: 예쁘다. 숲속이다 숲속. 아, 공기도 진짜 좋다. 야! 파! 어, 이거는 토마토인가? 이건 뭐지? 옥수수! 오, 옥수수도 와우! 와, 진짜 예쁘다. 와! 공기도 완전 좋아요.
1: 시를 용인에서 사왔어요. 어? 이것은
0: 어째 노래 소리 들리던데요?
1: 어떻게 맛있을지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집 매실은 담양에서 사다가.
0: 어머니
2: 어머니네.
0: 어? 어머 어머 왔나?
2: 왔어 왔어.
0: 여기 앉으셔. 여기 앉으셔.
2: 와, 어머니 모습 진짜 예뻐요.
0: 예뻐요.
1: 아니 어떻게 이쁜 사람이었어? 이름이 뭐야?
3: 저 딜도라예요.
1: 딜도라?
3: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1: 아유, 나도 거기 갔었는데.
0: 어? 우즈베키스탄 갔어요? 어,
1: 나도 갔었는데.
0: 와, 진짜요? 어머니 뭐 어머니 근데 아까 오니까 노래가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1: 아, 내가 우리 그 한국 전통 곡, 저 소리를 해요. 이게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는 선소리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예요. 유산청에 등록이 돼 있는 이수자 국가. 그래서 내가
0: 저 열무로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2: 네, 열무로는 열무김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뭐 있어요?
1: 아, 자,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니까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고 네. 그다음에 뭐라 우리 집에 콩이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콩에다 콩국수를 해가지고 열무 콩국수를 한번 해볼까?
2: 너무 좋아요, 어머니.
1: 정말?
2: 네.
1: 외국 사람이

0: 또 복잡한 거 하다 보면은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간단하면서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콩이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콩도. 그래,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오이하고 도마도 한번 따라갈까?
1: 네.
0: 오케이, 가자요. 우와! 이리 와, 여기 와서 우리 하우스야, 이거 고추.
1: 와! 이야, 이거 어머니 고추네요.
0: 고추, 이거 고춧가루 만들려고.
1: 이야!
0: 어, 탐스럽지? 한번 봐봐. 거기 도마, 저기 콩국수 하려면 곰이 올라가면 도마두를 따야 돼.
1: 익은 거 어, 저쪽에 있다, 있어요. 어,
0: 이거. 이거 따, 이거 따, 이거 저기. 아, 여기도 좀 이거 가네.
1: 이야, 이거 따요?
0: 응. 네, 아, 이렇게? 그거 따요, 그거. 이렇게? 어머, 그래도 길돌아가 왔다고. 네?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이거 가고 있잖아, 이런 거. 네. 이런 또 안 돼, 네. 네. 아, 오이밭으로 가자.
1: 이야, 오이밭도 있어요? 응. 어머니, 진짜 크다, 여기 당이. 옥수수다.
0: 어, 이거 오이밭, 오이 이거. 이거 저기 이야. 오이야, 이게?
1: 이거 어머니, 이거 무슨 오이?
0: 오이 녹가.
1: 오이 녹가 아니에요?
0: 아니야, 아니야. 오이 녹가야, 이리 와봐. 여기 가면은 연한 거 있어. 그쪽 거가 지금 이거 그거 죽다.
1: 그거. 이거?
0: 그래.
1: 이거 달까요?
0: 어, 그거 이쁘다. 그거 따면 되겠네. 그거 하고 그 밑에 거 하나 따면 되겠네.
1: 어떻게 따?
0: 이렇게. 이렇게. 옳지, 잘했어. 아우, 아우, 처음인데도 잘하네. 아이고, 그래도 많이 땄네. 잘 따네. 이제 김치 열무기 달린 파를 좀 해야 돼.
1: 대박.
0: 이거 이 파를 좀 우리가 열무기처럼 넣으려고 이렇게 뽑으면 돼. 네. 살살. 네.
1: 이거 같이 넣었는데?
0: 어, 해. 털어. 이야. 아유,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듬어가지고.
1: 이야, 진짜 털어요.
0: 열못 이거 예, 김치에다 이걸 넣자고. 가자, 이제. 네. 내가 먼저 할게.
1: 언니, 진짜 오늘 진짜 잘 배웠어. 가야겠다. 어,
0: 그래.
1: 나.
0: 우리는 소금으로 안 절이고 깐나베 액젓. 이렇게 뽑아. 한번 이걸. 이거 막 이렇게 져서 이렇게
1: 손으로
0: 이렇게.
1: 소금은
0: 소금으로 하면 이제 쓴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 소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까나리 액젓으로 하면은 단맛이 많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따가 요리할 때 이 까나리 액젓을 원래 써야 되는데 네. 미리 여기 해서 하면은 절이기도 하고 네. 맛도 놓고 또 이게 숨도 금방 죽지. 네. 어, 이렇게 너무 좋잖아. 근데 요거랑 이렇게 놔두고 네. 이리 와봐. 이게 콩을 네. 저기 원래 불려서들 하는데 4시간씩 막 불리고 네. 그러잖아. 이걸 이렇게 씻어서 바로 그냥 삶아. 안 불리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삶으니까 네. 잘 삶아지더라고. 네. 너무 해도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 붓는 거야.
1: 그냥 이렇게.
0: 오케이. 어이구 잘하네. 흥청청하게 네. 그러면 이거 삶는 동안에 김치를 해야 되겠지?
1: 네.
0: 그래서 이걸 다듬을 거야. 옳지. 또 마른 꽃인데 네. 이것도 좀 들어갈 거야.
1: 네.
0: 이렇게 딱 이렇게 긁어.
1: 아, 새로운 감자를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0: 그 감자가 아니라 이건 생강이야.
1: 아.
0: 우리 네.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한번 놀이 하나 해봐. 강원말이랑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왔으니까.
1: 이요. 어. 그 강원도 그거.
0: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해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카리 통배가 열지 마라 열무 김치 할 거 양념으로 네. 한번 해보자. 그럼 쓸자고.
1: 네. 송동송동
0: 그걸 넣고
1: 네. 와, 향 좋다. 와, 이거 송동송동.
0: 힘들지?
1: 힘드네요.
0: 어우, 잘했네. 응? 너무 잘하지?
1: 네.
0: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0: 됐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다 물 좀 넣어야지 돼.
1: 이렇게.
0: 오케이.
1: 네. 네.
0: 아, 자, 여기다가 갈 때 딴 사람들 풀을 써서 네. 여기다 막 넣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밥을, 찬밥을 네. 넣어. 그럼 말하자면 열무에 유산균, 응? 내 먹이.
1: 근데 나 이런 거 넣는 거 처음 봐요.
0: 그치. 새우젓을
1: 네. 다 넣어요?
0: 매실 엑기스야.
1: 매실.

0: 맛있겠다.
1: 이거 이거는 우리 집만의 비밀.
0: 오, 이게 양파즙이 있어. 양파도 넣지만 양파즙.
2: 이거 어머니만 어머니의 비법이요? 한 숟가락?
1: 다 넣어버려 그거.
2: 이거요?
1: 이분이다. 다 넣어버려.
3: 혹시 도라 씨 우리 경연 때 네.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2: 그러니까요. 나 그거 지금 가.
1: 내가 옆에서 해주니까.
2: 그러니까 어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3: 말로만 설명해 주실 거고. 네.
2: 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1: 글쎄, 모르게 잘 할지 그 걱정이네요.
2: 어머니한테 지금 비법 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다 써서 아까는 했을 때 하나씩 기억에 남으려고 조금씩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거예요.
1: 꽉 잡고 있어? 이렇게 쏟아.
2: 다?
1: 응. 오케이.
2: 다 넣어요?
1: 응. 옳지. 아유, 잘하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버무리는 거야.
2: 손으로?
1: 응, 손으로. 응. 조금. 어떻게 척척척 고춧가루 한 숟갈 넣을까?
2: 한 숟가락? 응. 네. 아, 고춧가루는 맵게 하는 거예요?
1: 맛도 색깔도 있고 음식이. 네. 벌써 틀리지. 일단은 맛을 한번 볼까, 우리가? 네.
2: 지금 먹어봤어요?
1: 입사 이렇게 해서 한번.
2: 아, 맛있다, 어머니.
1: 나도 하나 줘봐라.
2: 맛있다.
1: 너무 많이
2: 너무 많아? 맛있다.
1: 진짜 와우. 맛있다, 그지? 너무 맛있다.
2: 다 됐어요?
1: 열무김치는 이제 다 된 거야.
2: 네.
1: 어때? 좋지?
2: 어머니, 진짜 다 된 것 같은데요?
1: 다 된 것 같아, 진짜. 아주 잘 돼가고 있어. 이건 한번 맛 좀 볼까?
2: 네. 그냥 먹어도 돼요?
1: 그냥 먹어. 어때?
2: 이거 너무 맛있다.
1: 이거 먹어봐. 사각사각 고소하지?
2: 완전 고소해요.
1: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지? 네.
2: 아, 비린내 나요, 원래?
1: 들썩은 비린내 나. 근데 요럴 때 끄고서는 이때 갈아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사각할 때. 너무 폭력으면 대준에 이게 우리 한국의 매주 알아 된장 만드는 거? 그 맛이 나. 그러니까
2: 너무 맛있다.
1: 이거 너무 잘 됐어. 이것도. 아우, 진짜. 일단 불을 끄고.
2: 여기다 다 넣어요. 하고 오케이.
1: 네. 잠깐.
2: 네.
1: 우리 집에는
2: 네.
1: 비법이 있어.
2: 오.
1: 그냥 이게 뭘까? 이게 참깨야.
2: 이 예, 어머니 그 아까 우리가 어머니가 키우는 참깨.
1: 내가 너 실전 농사진 거. 그래서 네. 많이 넣는 거야. 이래 가지고 기본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넣어도 돼. 한 번 더 넣어.
2: 한 번 더. 기분이다.
1: 오케이, 어, 됐어. 그럼 이거로 옳지, 옳지. 아이고, 뭐 기분 딱딱 안 해. 어, 잘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뚜껑 위에 다. 옳지. 한번 농도를 보자.
2: 뚜유.
1: 한번 봐봐.
2: 싹 돌려.
1: 이게 오케이. 나보다 더 잘했어. 일단.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2: 이런.
1: 많이 쏟아.
3: 천천히 쏟아.
1: 더 한번 쏟게.
2: 네.
1: 그만. 무슨 이렇게.
2: 아, 이것도 채서는 거. 네.
1: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2: 네.
1: 됐지?
2: 네.

0: 아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어보자.
1: 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2: 어머니
0: 한번 먹어보자.
2: 이건 나 몰라. 우연히 푸는 거 모르는데.
0: 어머 어쩜 궁합이 이렇게 잘 맞아? 어 봐봐. 맛있죠? 완전 짱이야. 와. 진짜 잘 됐다.
2: 와, 진짜 맛있어. 어머니 근데 진짜 이거
0: 맛이 안 틀리지?
2: 완전 맛있어요.
0: 이거 토마토는 사큼사큼하고 더 맛있어.
2: 어머니 근데 저 그냥 곰국수 먹어봤을 때 뭐 그냥 곰국수라고 먹어봤는데 오늘 거는 완전 달라요. 이거 김치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0: 여기 지금 화학조미료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설탕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아무것도 맞아요. 안 넣었어. 깐나리 액젓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양파즙 그런 것만 넣었잖아.
2: 집에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이거?
0: 잘하잖아. 근데 좀 아쉬운 건 토마토 썰을 때 좀 너무 얇으니까 깨졌잖아. 그날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조금 도톰하게 하고.
2: 어머니 나 그러면 집에서도 연습하니까 양파즙 뭐, 이런 거 다 줘요.
0: 당연히 줘야지.
2: 이거 나 사줘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만들고 이거랑 그거랑 비교해 볼 거예요.
0: 그래 줄게. 아유 진짜 친정엄마처럼 잔뜩 사줘야 되겠네.
1: 어머니 감사합니다.
0: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한 레시피를 가지고 하면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길도라 씨가 1등하지 않을까?
3: 어머니가 했던 것들 다 하나씩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담았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졌어요.
4: 이거 가져가서 연습하셔서 잘 해가지고 1등해요.
5: 알았어요.
4: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것만 다 넣었어.
5: 네.
4: 그거 저 김치 한 것까지 드셔봐.
5: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4: 국수는 안 줬네. 국수는 사.

0: 언니 좋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뵙겠습니다.
1: 처음 뵙습니다.
0: 아이고 손이 차네.
2: 오늘하고 많이 더웠지?
0: 너무 더워요, 날씨가.
2: 굉장히 너무 예쁘다.
0: 아닙니다.
2: 어디서 왔어?
0: 프랑스요. 저 프랑스 사람인데 25살이에요.
2: 그럼 여기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거?
0: 제가 이제 양파 못 봐가지고 양파로 요리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2: 양파 넣고 해산물 요리하면 좋은데.
0: 저 해산물 사실 못 먹어서 혹시 고기라도 그래. 들어가도 될까요?
2: 짜글이 이렇게 찌개도 되고
0: 짜글이
2: 조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밥에 얹어 비벼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그거 언니. 하나 가르쳐 줄까?
0: 좋아요.
2: 이제 양파 갖고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거 하다못해 닭볶음탕을 해도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찌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볶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비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0: 채가 진짜 많아요.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2: 돼지고기.
0: 돼지고기요?
2: 목살.
0: 목살이요? 목이요?
2: 근데 목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0: 그래요? 저 사실 비계 좀
2: 잘 못 먹어서. 그럼 이거 손질할 때 이렇게
0: 빼고.
2: 그거를 그냥 빼고 해도 돼. 이렇게 빼놓고 그만하게 썰어가지고. 이거 한번 썰어봐.
0: 자, 먼저 피게. 빼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2: 잘하네.
0: 이게 맞아요?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2: 잘하고 있는 거야.
0: 그래요?
2: 아유, 고기. 발라내는 것도 잘하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되니까 요 볼에다 양념을 할 거야.
0: 거야?
2: 골고루 잘하고 있어.
0: 와, 냄새가 엄청 좋아요.
2: 요걸 이제 요거 넣고 무칠 건데 요건 젬마가 해봐. 조심해. 골고루 섞이게. 자, 엠마 우리 그럼 이제 슬슬 요리를 시작해보자. 이거 고추장은 내가 담근 고추장이야. 담아서 조금 찍어 먹어볼래?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서 먹어봐. 괜찮지?
0: 맛있네요. 별로 맵지 않네요.
2: 물에다가 2스푼 풀 거야. 2스푼
0: 물에다가
2: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버섯
0: 가루?
2: 버섯 가른 거야. 버섯 가루만 넣고 얘가 끓으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단단한 거 먼저 넣어야 돼. 깍둑썰기 썰어봐.
0: 그다음에
2: 달러.
0: 이렇게.
2: 그래.
0: 이거 맞나? 맞아요?
2: 깍둑썰기 썰.
0: 깍두기처럼.
2: 깍둑썰기. 여기다 넣고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는 양파.
0: 오늘의 주인공.
2: 그렇지. 양파를 많이 넣을 거야.
0: 좋아요.
2: 양파를 넣어보자고. 일단 반을 갈라가지고 요렇게. 와. 있잖아. 와.
0: 해보겠습니다.
2: 해봐.
0: 반으로 한 번.
2: 한 번.
0: 그다음에
2: 옆으로 놓고. 됐어. 해봐. 그렇지.
0: 오늘 한 거 중에 아마 양파 제대로 잘 있는 거? 제가 원래 집에서 그냥 대충 하고 근데 여기 모양이 좀 네모로 큐브로 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요. 내일도 있고.
2: 후루룩. 손으로. 그렇지. 아이 잘해. 그렇게. 이렇게 한 소금 끓일 거야.
0: 한 소금이요?
2: 한 소금.
0: 아, 네, 무슨 말이시죠?
2: 한 소금이 뭐냐면 끓어 올라오잖아.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거 한 소금 끓었다 그러는
0: 거. 아, 그래요? 단어 좀 어렵네요. 많아요.
2: 할머니끼리 쓰는 얘기야.
0: 하나 배웠어요.
2: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지. 그렇게 끓면 고기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닫아놓고 세 번째 이제 늦게 들어갈 야채를 썰어야 돼. 그렇지. 얼마나 끓었나 보고. 와, 아 맛있어 지금 있어 지금. 그지. 응.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넣을 거야. 다 넣고.
0: 싸놓고 한 번에.
2: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마냥.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끈다.
0: 한 소끔?
2: 응, 한 소끔 한번 부르르 끓으면 이제 불을 끄는 거야.
0: 좋아요.

0: 한번
1: 먹어보자.
0: 네, 맛있었던 거
1: 먹어봐.
0: 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가 피게 다 빼서 진짜 고기 엄청 맛있어요. 저 원래 돼지고기 피게 때문에 가끔 뭔가 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기는 진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2: 오,
0: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1: 많이 먹고
0: 네.
1: 배워가지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해주고 그래.
0: 꼭 해줄게요. 꼭 해드릴게요, 친구한테.
3: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믿어보려고 그래요. 1등 욕심 한번 내봐야죠. 그럼 하고 싶죠.
0: 다른 라이벌들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몇 등 할... 안 그래도 1등 해야죠. 저희 1등 합시다.
4: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속음악은 정말 한스럽고 정말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의 그런 표현을 또 노래에서 얘기해주고 기쁨은 기쁜 대로 다 그런 걸 표현해주고 그런 음악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을 이렇게 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잘했다 싶습니다. 저는 한국 민속음악을 하는 최경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 놀 게 없으니까 그 특히 봄에는 그 버드나무 그런 데 파랗게 이제 새싹 날 때 그걸 꺾어주면 거기에 이제 그때쯤 이제 물이 오릅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틀면은 나무와 껍질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데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쭉 뽑으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쭉 빠지죠. 그러면 요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싸서 불면은 이제 버드피리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한 3음, 4음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와와와와 그렇게 손으로 장난하면서 이제 그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을 되면은 그 제수굿이라고 그러든가 굿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경 가면 당연히 이제 뭐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은 그 악기 소리가 다 좋지만 그 중에 피리 소리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동그란 악기 속에서 동그란 소리가 내면서 구수하고

정적인 악기고 이렇게 리더하는 악기죠. 제가 연주하는 거는 이제 샹필이고 이건 늘상 쓰이는 게 우리의 민속음악에서는 이 샹필입니다. 필이가 당연히 뭐 솔로 악기도 있죠. 정제음악에서는 뭐 유철진족을 한다든가 이제 그 다음에 민속음악에서는 이제 산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솔로 하지만은 이제 명창들의 소리 반주를 할 때는 전주를 낼 때는 제소를 내고 크게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살려주죠. 희남이 또 합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악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솔로 솔로 이렇게 봤죠. 자기가 있는 대로의 좋은 가락들을 써가면서 그런 자랑 역할을 하고 무용에서는 춤이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같이 음악을 윗소리로 막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을 낸다고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도 낮춰서 저음으로 깔아주면서 그걸 표현해주고 그런 다른 점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태평새는 노른판에선 왕이죠. 우리는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새는 좀 시원하지만은 동화 푸는 데서 그냥 구태여서 그냥 불고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이걸 협연곡으로 하면은 이제는 협연자로서 떳떳하게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호적궁으로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관현악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관현악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따로는 같은 호적풍류를 해가지고 제가 즉흥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상쇠 그러니까 쇠를 놓고 그냥 타악기를 놓고 장고, 뺑가리, 북, 뭐 징 이런 악기를 놓고 그냥 제가 수성으로 막 할 때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때는 너무나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호적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악 영사회상은 저희 대해서 그 음악을 손대지 않으면은 이건 영원히 없어질 그런 참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주위 스승이신 지영 선생님은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50년대에 악보를 배우셔서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 음악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 영산해상곡이 사실 그 공안에서 그 제례 뭐 음악 저 행사했을 때는 그 음악을 썼었고 또 그 음악이 초창기에 흘러나온 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나온 그 음악이고 절에서 뭐 영산제 지낸다든가 그럴 때 그런 음악을 씁니다. 그 음악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음악을 해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보집을 냈었던 거는 음원만 듣고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 음반을 그대로 놓고 이걸 다 체벌하자. 그래서 그걸 다 체벌해서 거의 한 200페이지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피리 음반은 사실은 장단에 피리만 얹었던 것은 듣는 사람들이 다른 악기 여럿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흥겹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는 거기서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피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흥미부담도 교육적으로만 낸 그 음반입니다. 대표는 음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초장, 중장 그런 개념이 없고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기의 가치성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알릴 수 있나. 능계가락서부터 취타서부터 연부림 이런 거를 쭉 내고 그다음에 악보 작업을 또 했었어요. 제자들이 자꾸 생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일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선생님 팔순이잖아요. 팔순 잔치를 하시죠. 그래서 여든에 울린 산수해천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사실 저보다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순 공연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공연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번에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좀 제자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시작한 게 한 5학년 그때니까는 한 12살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게 그 일이 저한테 너무나 감액 있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럼 내가 죽기 전까지 아는 그대로 다 제자들이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 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작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의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 rat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에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